커피를 공짜로 받은 것도 아니고요. 이 평소처럼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받아 나오려는데 카페 사장님께서 쓱 초콜릿 한 조각을 밀어 넣어주셨대요. 이 작은 초콜릿 하나가 기분 좋은 아침을 만들어준

작은 다정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아침에도 이런 작은 다정함이 하나쯤 슬며시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이연의 음악 앨범.

0: 선거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조금 약간 여유로, 마음이 좀 여유로우실 것 같아요. 네. 차도 평소보다는 훨씬 좀 적게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이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십니까? 8428님, 오늘 아침 편의점에서 물건 사고 나가는데 앞에 나가시던 분이 문을 잡아줬어요. 별거 아니지만 전 이걸로도 감동받았네요. 하셨습니다. 이거, 그렇죠. 네. 저는 웬만하면 지금 그 문을 좀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끔은 그냥 바로 앞에 나가면서도 야, 안 잡고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코가 깨질 뻔한 적도 있는데, 아, 당연히 잡겠지 하고 걸어나가는데 너무 이게 바람하고 확 이렇게 다시 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 잡아주는 것도 그 거리가 너무 멀리 있으면 잡고 서 있는 것도 좀 약간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뭐 5m 내외? 5m 내외? 예, 5m 벗어나 6, 7, 8m, 10m 가면은 잡고 서 있으면 뭔가 좀, 예, 좀 어색하죠. 그 서 있는 그 느낌이. 맞아요. 이 문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큰 선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뭐 작은 친절 좀 베풀어 보시죠. 어떠세요? 안선영 씨는요, 집 앞에 소금빵 사장님이요. 꼭 서비스로 새로 선보이는 소금빵 덤으로 주세요. 기분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 소금빵 맛있죠. 네,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요거 이제 하나씩 더 주시면 그 완전히 여기 그냥 계속 단골 하시겠네요. 그죠? 네. 소금빵에 커피 괜찮죠. 아침 메뉴로, 그죠? 자, 아시죠? 저는 매일 뭐 쓱 티내지 않고 차중커 보내드리고 있어요. 차디가 보내준 커피 넣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여기에 슬며시 우유 푸딩도 얹어서 가보겠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간식으로 드실 수 있는 넉넉한 양의 우유 푸딩이지만, 또 이렇게 뭐 많이 드린다고 해서 저희 또 막 과하게 티내지 않아요. 이것도 역시 슬며시 많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일상 나눠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910, 콩은 공짜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 여러분 취향의 노래는 뭔지 궁금해요. 이 아침 음악 앨범 가족들과 함께 들어볼 수 있게 직관적인 선곡 말머리 달아서 보내주시면 노래 들려드리고요. 또 채택되시면 차준커와 함께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4: 카베페 주문.
3: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4: 카베페 주문.
3: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5: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1: 유니클로.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233 하나님이요.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매일 양주에서 중랑구로 출근하는 고등학생 딸 하나, 중학생 아들 하나 둔 아빠입니다. 딸은 아직 중2병 진행 중이고요. 아내는 갱년기 진행 중입니다. 아들놈이 중2병에 전염되고 말았어요.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확 그냥 하셨습니다. 아, 고등학생 그 따님은 이제 중2병을 아직도 앓고 있고, 그 중2 아들은 이제 막 중2병을 앓기 시작했고, 아내분은 갱년기시고. 이럴 때는 그냥 같이 묻어가는 게 좋긴 한데, 그 본인도 갱년기 쪽으로 좀 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 같이 그냥 막 전쟁이지 뭐 전쟁. 나만 그 지금은 이 가정에서는 233 하나님만 소수자인 거 아니에요. 나만 좀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모두로 살짝 얹어 놓으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는데 더 힘들까? 어쨌든 저희가 뭐 많은 양의 우유 푸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래요. 쉽지 않겠는데요. 0965님, 언젠가부터 오전 9시 차디에 음악 앨범만 기다리는 병아리.

중국의 유명 관광지에서 한 상인이 거울 사용료를 요구해서 화제입니다. 이날 한 관광객은 스촨성의 유명한 관광지에서 관광하던 중 가게 벽에 걸린 거울을 봤고요. 그 앞에서 잠깐 머리와 화장을 정리했는데요. 그러자 매대에서 기념품을 팔던 가게 주인이 다가와서 우리 가게 거울을 사용했으니 거울 사용료 이 위안을 내라고 말했대요. 이 위안은 우리 돈으로 약 400원 정도로 뭐 작은 돈이었지만 그래도 황당하고 억울했던 여성은 거울을 본 시간은 고작 10초 정도였고 요금 안내 표지판도 따로 없었는데 내가 왜 돈을 내야 하느냐고 따졌지만 가게 사장님은 남의 거울을 봤으면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니겠냐며 막무가내였대요. 뭐 결국 거울 사용료를 낸 관광객은 황당하다며 이 일을 SNS에 올렸고요. 일이 커지자 가게 사장은 결국 관광객에게 사과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거울을 봤다고 돈 달라고 하는 건 처음 봤다. 거울 보는 것도 조심해야겠다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짜.

유럽에서 뭐 프랑스 뭐 이쪽에 서유럽 쪽에서 그 집시들이 이 손금을 봤었대요. 그게 이제 일본으로 서양 문화가 건너오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와서 지금 손금을 왠지 서양에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안 맞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아니 그쪽 사람들은 뭐 체형도 다르고 손금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동양에도 따로 손금 보는 게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서양에서 건너온 거랑 대체가 돼서 지금은 이제 거의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어쨌든 왠지 저도 그 얘기 듣고 나서 이거 좀 그런데 집시들이 서양에서 보는 거면 이게 좀 우리랑 좀 안 맞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냥 뭐 그렇다고요. 유보경님, 어제 잠자리에 늦게 들었는데요. 남편이 자면서 인상 쓰고 자꾸 움찔거리길래 깨웠더니 자기가 꿈에서 5대5로 싸우고 있었대요. 1대5도 아니고 5대5라니. 꿈도 참 소심해요. 아, 5대5는 패싸움이네. 그렇죠? 약간 무슨 영화 친구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아, 어제 이렇게 틀다 보니까 친구가 하던데 케이블 그거 보고 주무신 거 아니에요? 네. 친구 어제 하더라고요. 저는 뭐 보지는 않았는데 친구가 하네. 그리고 그냥 틀었는데. 아, 근데 그 꿈속에서 이렇게 뭐 격투기를 하고 누구랑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근데 이 발차기랑 펀치가 잘 나가세요? 전 누가 이렇게 나의 뒤에서 잡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 안 나가던데. 그래서 막 너무 힘들던데, 꿈속에서 싸우면. 근데 상대방은 너무 잘하는데, 나만 너무 못해. 원래 그런 건가?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러지? 그게 되게 궁금해서 사실. 꿈속에서도 막 날아다니면서 발차기, 뭐, 이 펀치 잘하는 분도 계십니까? 저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누가 잡고 있는 것처럼 안 나가.

제주도의 푸른 밤, 정미조의 7번 국도까지 들었습니다. 자, 음악 앨범 듣고 계시다가 좀 피식할 때가 언젠지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이런 순간들이네요. 소개 좀 해드리죠. 6445님, 저는 차디 청취율 조사 때 관심 없는 척할 때요. 그리고 혼자 소가리 한다고 할 때 너무 웃겨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0: 로드투어.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메디힐 토너 패드.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네, 이현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정답은 4번 코였습니다. 코. 네. 코를 납작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다음 길에 기회로 미루셔야겠네요. 자, RM과 김사월의 건망증 듣겠습니다. 9323님이 청해 주셨고요. 3부에 뵙죠.
1: 1, 2, 3.

0: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사고와 작업 등의 돌발 구간이 많아졌습니다. 세종 포천 고속도로 세종 쪽입니다. 구덕터널 안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차로가 막히면서 터널을 진입하기 전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인데요. 성동 분기점에서 군자교 쪽입니다. 두 개 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까지 있었는데요. 사고는 처리가 됐지만 여파가 더해지면서 강변북로 일산 쪽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천호대교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또 동부간선도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는 의정부 쪽 사고 영향이 더해졌습니다. 군자교에서 성동 분기점 쪽으로 가는데 20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

0: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2: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영화 군도 타이틀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고려원단에서 멀티비타민 올인원, 어른아이 모두의 상처 보호 드림 패치에서 별 모양 컬러 반창고, 주식회사 트라이몬키에서 허니라이크 치약 칫솔 세트와 미스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롭에서 유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순한 저자극 클렌징 피피클에서 효소 파우더 세안제 세트,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 셀스에서 여성청결 세럼,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프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식단 파트너 득금 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비건 전문 우브레도 베지찬에서 시식권, 꽃미남이 만든 대도수산에서 해물 밀키트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유기농차 전문기업 푸르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 보리차, 친환경 원목 가구 핀란디아에서 원목 2층 침대를 드립니다.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2: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3: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5: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6: 서울사이버대학교.
7: 대체할 땐 어디로?
8: 사진으로

0: 샤워까지 했는데요. 더 이상 할 게 없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때를 밀어야 되나. 네. 또 이런 문자도 왔습니다.
0: 8621님. 큰맘 먹고 명품 옷을 샀습니다. 아끼고 아끼다가 모임에 처음으로 입고 나갔더니 애들이 야, 이거 어디서 샀니? 야, 진짜 같다 하더군요. 진짜거든? 진짜거든?
1: 요즘은 진짜 잘 만들어. 똑같아, 똑같아. 무례하다, 무례해. 내가 무례했던 사람들 혹은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남에게 무례했던 순간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남.

0: 자, 음악 앨범을 지탱하고 있는 음악 앨범의 단단한 추춧돌 개그맨 김인석 씨 오셨습니다.
1: 네,
0: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아, 또 공교롭게도 네네. 제가 돌석자를 씁니다.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래서 아, 단단한 추춧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름과도 딱딱 어울리는 추춧돌 네, 네. 김인석.
1: 그렇습니다.
0: 아, 돌석자 쓰신 줄 몰랐어요.
1: 돌석자가 흔치 않습니다.
0: 흔치 않죠.
1: 네네. 네. 흔치 않습니다.
0: 보통 돌석자
1: 할까봐 잘 안 쓰시는데 제 아버지는 아니, 과감하게 시도하셨어요.
0: 제가 그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1: 혹시나 돌머리 될까봐
0: 자백을 해주셔서
1: 네네네.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약간 꺼리는 한자인데
0: 그렇죠, 그렇죠.
1: 과감하게 저희 아버님은 네, 써주셨어요.
0: 굳건하게 돌처럼 단단하게 가라 뭐 네, 이런 네, 의미셨던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하지만 이제 음악 앨범이 단단한 추춧돌이시니까 그 돌석자가 아주 참
1: 그렇습니다.
0: 네, 잘 어울리네요.
1: 네, 감사합니다. 아, 엄채은 님이 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0: 그래요?
1: 음악 앨범 인별그램에 팔로우가 몇 없을 때요. 댓글 없다는 소리에 자식들 굶기는 기분 들어서 올라올 때마다 좋아요를 꼬박꼬박 누르던 청취자입니다.
0: 아,
1: 나 감사합니다. 아니면 정말 아무도 좋아요를 안 눌러줄 것 같아서 숙제하듯이 눌렀는데 이제 그만해도 되나요? 싶을 정도로 좋아요가 많네요. 언제 저리 컸나 싶은 게 서운섭섭하기도 하고 서운섭섭은 계속 서운하신 건 시원섭섭인데 원래
0: 그쵸, 그쵸.
1: 서운섭섭은

0: MBTI 아이인 성향들의 삼촌분이셨었는데
1: 몇백 있는 게 좀 너무 좀 네. 안쓰럽다. 그래서 네네. 얹어놓으신 분들이 네네. 많으셨어. 네.
0: 그런데 네. 여러분 네. 아직 부족하다고 합니다. 저희 제작진들 그리고 저 또한 네. I'm still hungry입니다.
1: Still hungry.
0: 4만 still 부족합니다. 네. 40만을 향해 갈 수 있도록.

0: 네 형편 다 아는데 이 녀석아. 3만 원만 해. 야, 넌 꼴, 3만도 커.
1: 야, 꼴 부리지 마. 어따 대고 꼴 부리지 마.
0: 너 객기 부리지 말고 형편에도 없는
1: 집에 걸어갈래? 말고. 집에 걸어갈 거야?
0: 아, 무례하다 이거.
1: 무례하다. 네. 무례하다.
0: 기분 나쁘네요. 네.
1: 땅 파면 천 원 나오니? 3만 원만 해. 꼴 부리지 말고.
0: 첼첼이빨님. 네.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어디 가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더니 엄마가 네가? 네가 친구 어디 있어? 하시더라고요. 엄마 저한테 너무 무례하시네요. 네 깎게. 네 주변 머리에 친구가 있어?
1: 뭐? 공기? 네 친구 누구야?
0: 공기. 공기가 친구.
1: 공기가 친구. 아, 그래요.
0: 그렇습니다.
1: 네, 뭐 이렇게 연배가 있으시고 네. 그래도 또 그 약간 아, 좀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니에요? 그 느낄 수 있죠.
0: 숨 쉬듯이 무례하신 분들 있어요.
1: 네, 네, 네.
0: 주변에
1: 네,
0: 보면.
1: 네. 네. 네. 네. 아, 내게 무례했던 사람들 그렇습니다. 혹은 내 뜻과 상관없이 남에게 무례했던 순간들 뭐 내가 무례했던 순간들 약간 좀 네. 후회

0: 이만은 네 개 이렇게 암산으로.
1: 오. 야. 저는 뭐 16,000원, 17,000원 뭐 이런 거 막 섞여 갖고 이렇게 맞추는 줄 알았더니
0: 8,200원 뭐 이런 거 합쳐 가지고. 네, 네.
1: 그런데 2만 원짜리 딱 네 개 많지도 않아.
0: 오. 와.
1: 어떻게 생기셨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노아리 님.
0: 그러니까요.
1: 네, 네.
0: 어, 그게 계산이 돼?
1: 3889 님. 네. 단톡방에서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여자 소개시켜 준다고 이상형 어떻게 되냐고, 나이는 어디까지 가능하냐고, 어떤 성격이면 좋겠냐고 꼬치꼬치 묻고 있길래요. 저도 슬쩍 야, 나도 여자 했더니 친구가 갑자기 정색을 하더라고요. 진수야, 넌 생각을 하고 말해.
0: 진수야, 아. 생각 좀 하자. thinking.
1: 아.
0: 거울 좀 보자. thinking.
1: 야, 이거는 어. 이거는 너무
0: 진짜.
1: 그러니까.
0: 아, 이런 인간들은 만나면 안 돼요. 이제 아무리 친구도 할 말이 있지.
1: 어디 그쵸? 네가 감히 껴 이런 느낌.
0: 그러니까. 아. 넌 급 우린 급이 다르잖아.
1: 급이 다르잖아. 뭐. 아.
0: 이게 친구예요, 이게.
1: 이거는 친구 사이에도 이렇게 뭔가 하대하는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0: 이거 아, 그런 애도 있다니까.
1: 네네네.
0: 있다니까. 네네. 아, 이건 좀 기분 나쁘네. 네. 254 하나님.
1: 네.
0: 약국에 갔는데 옆에 앉은 손님이 제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니 검지 손가락으로 제 눈 쪽에 동그라미를 세 번 그리면서 너무 촌스럽다.
1: 아, 이거 뭐야?
0: 요즘 누가 아이라이너를 이렇게 촌스럽게 그려? 내가 한번 그려주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아이라이너는 더 촌스럽게 티났거든요.
1: 어머, 모르는 분이 와서 눈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0: 너무 촌스럽다. 야, 진짜
1: 야, 이거는 가다가 그냥 한 대 맞은 것 같은데 폭행 당한 느낌인데. 와,
0: 이건 진짜 원톱인데 무례하네. 와,
1: 너무 진짜? 무례하네요. 네.
0: 와. 자, 이런 사연들 좀 네, 받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네, 진짜 무례했던
1: 충격과 공포입니다 지금.
0: 무례했던 순간들. 네네. 야, 이럴 수 있어요. 4부에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 자, 비욘세의 Crazy in Love 윤정선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0: 자, 이현우의 음악 앨범 4부문을 열었고요. 네. 아, 오늘 어쩌다 남자 네. 김인석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례했던 순간들. 네. 네. 자, 좀 볼까요? 또 네.
1: 이정아님.
0: 네.
1: 친구가 뭐 여자연을 뭐 여자 연예인을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키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하도 강조를 하길래 아, 얼마나 작길래 하고

0: 아니 파스타가 무슨 뭐 대단한 음식이 아니잖아요. 오, 파스타도 먹을 줄 알아. 얄밉다. 네. 아주 얄밉다. 네. 네.
1: 진선미님. 네. 아, 열심히 달리려고 노력하는 초보 마라토너입니다. 제 나름대로 숨이 헉헉 막힐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옆에서 어떤 분이 지나가시면서, 자, 자, 벌써부터 포기하지 말고 뛵시다! 뛰세요! 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저 뛰고 있습니다. 아, 얄밉죠. 그래요.
0: 얄밉죠.
1: 네. 무례하죠. 무례해.
0: 무례하죠.
1: 각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네,
1: 이 마라톤이라는 거는 각자 네. 페이스대로 가는 겁니다.
0: 그렇죠.
1: 네.
0: 마라톤은 사실 뭐 순위보다는 네. 완주가 더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네.
1: 아, 요즘 네. 뛰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네. 뛰다 보면은 이렇게 훈수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0: 아, 있어,
1: 그렇게
0: 있어요.
1: 뛰시면 안 돼요. 무릎 다 나가요. 그럼 저 그냥 지나가. 예. 네.
0: 그 워낙 또 그 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훈수 분들도 많고 네. 옷도 완전히 무슨 선수처럼 입고 다니잖아요. 네, 쫙 빼입고 네, 그런 거 보면 좀 약간 네, 위축돼. 네.
1: 아, 그런 분들 제가 제낄 때 되게 희열 느낍니다. 그렇게 풀 착장하고 다 준비한 분들을 제가 이렇게 네,
0: 뭐 플립플랍 같은 때. 거 신고 앞질 네, 때
1: 막 이렇게
0: 자체 산책 나갔다가.
1: 네, 네, 네.
0: 8834님, 거래처 사람들과 농구 시합을 하고 있었는데 네. 눈에 땀이 들어와서 닦고 있는데 거래처 대리가 땀이 들어가세요? 하더라고요. 제 눈이 작거든요. 아. 들어간다 임마 들어가.
1: 어, 그 눈에 땀이 들어가요? 아, 그런 얘기죠.
0: 오, 우와.
1: 어, 눈, 혹시 눈물도 나와요 그 눈에서?
0: 보입니까?
1: 눈 꺾이면 다 막히시죠, 눈이.
0: 야, 아, 그런 의미에서 땀이 들어가서. 아, 야, 이 진짜, 진짜 그러네. 밉상이네.
1: 밉상이다. 아, 네. 놀리는 거잖아요, 이거.
0: 그러니까, 아, 이걸 놀리는 것도 진짜 기분 나쁜 거. 네. 진심으로 했다 그래도, 궁금해서 했다 그래도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 질문을 했어도 다 기분 그러네요. 나쁜 거. 이거는 그냥 무조건 무례하고 밉상인 거야. 아니, 땀이 들어가세요? 그 구멍으로?
1: 그 구멍으로.
0: 야, 아, 무례하다 무례
1: 정말,
0: 진짜.
1: 정말. 네네. 아,
0: 이런 인간들.
1: 네. 아, 이 나래님, 제가 주식을 샀다고 하니 남편이, 아, 이제 떨어지겠네. 나한테 말하고 사지. 아유, 진짜. 하더라고요. 무례하다 무례. 아, 아, 이제 갈 때까지 갔나 보다. 개나 소나 산다, 개나 소나 사.
0: 상투 잡았네.
1: 야, 이제 막바지다, 막바지, 국장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0: 이거 좀 기분 좀 그러시겠어요.
1: 무례. 네. 아, 그렇습니다.
0: 자, 안선영 씨. 제가 얼마 전 새 차를 뽑았는데 친구가, 아, 네가 무슨 돈으로?

0: 근데 참 주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시니까 힘들었습니다.
1: 다들 일로 오세요. 이 비듬 좀 보세요. 이분. 이게 미용실을 잘 다니셔야 되는 이유예요.
0: 아, 근데 그 이 원장님이 네네.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는 알겠어. 네. 우리는 이런 거 잘 케어한다.
1: 샴푸도 좋은 거 써요. 뭐 두피 케어까지 해드려요. 뭐 이런 거죠. 네네네.
0: 아, 근데 뭐 유리 사람들이 듣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1: 그러니까
0: 진짜
1: 그런 거 있습니다. 본인을 올리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는. 네, 그러니까 네, 본인만 네. 올리시면 되거든요.
0: 그러니까.
1: 네, 근데 네. 남까지 깎아내려서 본인을 더 극대화시키는.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0: 우리 이제 좀 주로 이제 나를 낮추자.
1: 아, 그렇죠.
0: 낮은 자세. 우리 이제 그런 편이잖아요. 네, 그죠? 네, 네, 네. 그게 편해, 우리는. 그게 그렇죠. 마음이 편해. 그럼요. 그게 마음이 편해. 이렇게 정리할게요.
1: 7871님. 네. 거래처 사장님 집에 초대받아서 갔는데요. 술 두 종류를 보여주며 고르라고 해서 고급술로 유명한 발땡을
0: 아, 발뱃땡.
1: 네네. 꼬레. 야, 두 글자로 다 해서 꼬레. 구로 거래처 바꿨어요. 야, 이분도 보통 아니시네. 야, 거래처 바꿨어.
0: 아, 근데 이거 아, 기분 나쁘지. 꼬래. 네. 아, 네. 아유, 좋은 건 알아가지고.
1: 뒤에 그게 빠진 거죠. 좋은 건 알아가지고.

0: 내장들입니다.
1: 상인 야구 경기하는 날 다 같이 잘생겼다 김인석 잘한다 이현우 응원하고 있는데 어떤 아내분이 갑자기 잘생긴 저희 남편 탓내지 마세요 그랬더니 옆에 분이 저도 안 가져요 이렇게 맞대응해서 후반전 내내 조용했었다는 2946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아, 네, 응원이 싸움으로 번진.
0: 어우, 불편해, 불편해. 이런 분위기 너무 불편해요. 네. 자,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다이나 로스의 Upside Down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

0: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요즘 저 계란 한 판에 9,000원입니까? 예, 황주민님이 부자 맞다고 보내주셨고, 엄마가 할명수 이태원 산책편 보시더니 쥐팍은 갈수록 젊어진다고 하셨는데 젊게 찍어서 그런 거예요. 예, 폭삭에 폭삭 지금 갔어요. 예. 아, 거제는 어제부터 비가 와서 상대적으로 좀 시원하게 느껴져. 오늘 나오는데, 제 깜짝 놀랐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아,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행사 준비해야 되겠다. 바다의 왕자니까. 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남쪽은 비가 와서 추워요라고 주수민님. 나라가 좁다고 하지만 좁은 게 아니네요. 어디는 비오고 어디는 덥고 하는 거 보니까. 살만한 것 같습니다. 자, 6월 2일이고요. 예, 화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이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내일, 저기 지방선거 투표하셔야죠. 예, 다들. 예, 소중한 한 표. 잊지 마시고 꼭 투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모발모발 퀴즈쇼 준비되어 있습니다. 80년생 중에 최고의 동안이죠. 퀴즈계의 귀염둥이 퀴기 김태진과 함께하겠습니다. 재미난 퀴즈도 풀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만번째, 이만번째, 삼만번째 딱딱 이제 만번 단위로 해가지고 10만원 상당의 의류 상품권도 보내드릴 테니까 참여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후에 태진 김태진 씨 모시겠습니다.
1: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방

0: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하모니 렌트카.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1: 렌트카.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2: 아는 건 풀고 모르는 건 얻어가는 알찬 시간입니다. 김태진과 함께하는 모발모발 퀴즈쇼. 자, 퀴즈계의 귀염둥이 퀴기 김태진 씨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2: 아, 오늘 아주 더운데.
3: 아, 진짜 덥네요.
2: 6월의 시작과 함께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예. 차 내부 온도가 34도, 5도 막 이렇게 찍히던데요.

여러분, 아, 오늘도 시원시원한 진행 그리고 또 푸짐한 선물 약속드립니다. 바람잡이 퀴즈, 청취자 퀴즈, 음악 듣기 평가, 3단계 고스톱 퀴즈가 여러분들의 무더위를 날려드릴 텐데요. 고스톱 퀴즈는 문자로 미리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연예인이나 유명 셀럽으로 저희를 낚아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젠슨 황이에요. 퀴즈 풀고 백화점 상품권 타서 옷 사고 싶어요.

0: 아, 목요일 날 젠슨왕 씨가 목요일 날 오신다고. 예, 오. 예. 어디 간지 아니면 테이블 옆에 잡으려고요.
1: 아, 그래요. 만나시려고.
0: 삼겹살 같이 먹으려고.
1: 아, 그래요.
0: 예, 예. 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뭔가 물어보려고.
1: 네.
0: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에스파의 노래입니다. 레, 이 뭐야? 레모네이드.

0: 분들 저희가 방송 끝나면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1: 예, 자 이제 다음 순서 가볼까요?
0: 네, 음악 듣기 평가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가요의 일부분을 3단계로 나눠서 아주 짧게 들려드릴 거예요. 노래가 무엇인지 가수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출제자 김세슬아 PD의 힌트가 있어요. 허락 안 받고 이러면 안 돼요. 허락 안 받고 이러면 안 됩니다.
1: 아, 이건 저희가 정답을 알고 있죠.
0: 네, 이게 예. 힌트고요. 전화를 저희에게 걸어 주셔서 맞히시면 되는데
1: 진짜 힌트 좋다.
0: 기가 막힌 힌트네요.
1: 기가 막힌 네, 힌트. 네. 예, 예. 이거 진짜 큰 얘기하면 안 돼요.
0: 대박이에요. 예, 예. 네.
1: 힌트가 되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0: 맞아요. 만약에 1단계에서 맞히면 선물 3개거든요. 네. 전화번호 잘 기억하세요. 02761-1812 02761-1813 이렇게 두 개의 번호입니다.
1: 힌트 좋은데. 힌트 좋아. 힌트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0: 힌트는 허락 안 받고 이러면 안 돼요 입니다.
1: 네. 자,
0: 힌트만 듣고도 맞히실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네요.
1: 자, 우리나라 가요가 뭐 정말 네. 수만 곡이 있는데 네. 허락 안 받고 이러면 안 돼요만 듣고 이 정답을 맞추면 그분은 돗자리 깔아야 됩니다.
0: 진짜.
1: 예, 예, 예. 네. 자, 그래서 그래도 전화가 와요. 아무 진짜 오네. 자, 첫 번째 전화 받습니다.
0: 네.
1: 자, 여보세요. 뭐야?
0: 아, 용기가 없으셨나 본데요.
1: 용기가 없네요. 예. 이런 분들은 큰일 못 합니다.
0: 예, 예.
1: 용기 없는 분. 이런 그쵸? 분들은 배알이 작고요.
0: 자신 있게
1: 일을 못 해요.
0: 아, 예.
1: 용기가 사람은 용기예요. 자신감.

0: 대박이다.
1: 힌트
0: 정말.
1: 듣고 유추하셨다가 예, 예. 딱 음악 힌트 듣자마자 바로 맞추셨나봐요.
0: 그러니까. 와, 와 진짜 행운이네요.
1: 선물 예. 3개.
0: 본인 소개 한번 가능하세요?
2: 안 가능합니다.
0: 안 가능하세요? 예. 쫓기고 계시군요. 누구한테?
2: 기증이라서요.
0: 예, 쫓기고 계시니까.
1: 쑥스러워서.
0: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그냥 어떤 일 하시는 거 물어보고 어떤 일 하세요? 네.
2: 저는 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0: 복지시설에서
1: 지금 네. 일하는 중이시구나.
0: 예, 예, 네. 좋은 일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1번부터 77번 중에서 선물 3개 고르시기 바랍니다. 예.
1: 오랜만이죠, 3개?
2: 8번.
0: 화장품 세트. 오. 와. 그리고요?
2: 19번.
1: 홍어 세트요?
0: 홍어 세트.
1: 오, 좋아요. 예, 예, 예, 예, 맛있겠다. 홍어,
0: 여름에 좀 조심하시고요. 네. 예, 음식은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요?
2: 28번.
0: 28.
1: 뭐죠?
0: 아, 단백질 쉐이크.
1: 어, 야.
0: 아, 좀 운이 없는 게 좋은 네. 선물이 다 뒤에 있네요.
1: 아, 뒤쪽에. 뭐 있죠? 예를 들면.
0: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1: 네네.
0: 양문형 냉장고.
1: 아, 양문형 냉장고 예, 있어요?
0: 예, 예. 780L 짜리. 아쉽네요.
1: 진짜로요?
0: 뒤에 다 있는데 앞에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2: 그냥 찍었습니다.
0: 네, 운이 없네요.
1: 그래도 예, 좋은 거 다 받으셨어요.
0: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잘하셨어요.
2: 네, 감사합니다. 네,
1: 전화 끊으시면 재밌다. 안 됩니다.
0: 재밌다. 네. 예, 예, 재밌다. 네. 저 오늘 그래도 재밌었어요. 김건모의 나는 둥근둥근둥근둥근둥근
1: 가사를 모르셔서.
0: 자, 우리
1: 아무튼 그 힌트대로. 네. 터치 마이 바디 이게 절대 함부로 아이고, 신체 접촉하면 안 됩니다.
0: 요즘 어느 예. 시대인데요.
1: 안 됩니다.
0: 야, 네. 자, 시스타 터치 마이 바디 들으면서 1부를 마감 바로 하겠습니다. 2부에서 여러분 1대1로 제대로 풀어볼게요.

0: 아, 그렇죠.
1: 걸리시면 네. 드린다니까요. 예.
0: 뭐 더 좋은 것도 있나요?
1: 85인치
0: TV?
1: 아니요.
0: 뭐요?
1: 대문이요.
0: 85인치 대문.
1: 예, 예, 예.
0: 철제 대문.
1: 붙박이요.
0: 아, 붙박이로.
1: 예, 예, 예. 네. 많아요, 진짜 선물이.
0: 아, 뽑히면 다 드리죠.
1: 77가지 있다니까 예. 지금 아, 거짓말인 줄 아시죠?
0: 제가 여러분이. 알기로는 네. 그 현존하는 라디오 예. 프로그램 사상 예. 가장 선물의 개수가 많은.
1: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체크를 아닌가요?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고.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1등이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있는 곳은 알려주세요. 정정할게요, 정정.
0: 예, 있다면 알려주세요.
1: 알려주시면 정정할게요. 네, 네. 예. 정정. 자. 왜 웃으세요?
0: 아, 컨디션이 좋아 보이셔서.
1: 안 좋아요. 컨디션이.
0: 1부 때랑 확연히 다르게.
1: 녹시 빠져서 그래요.
0: 2부 때 예, 예. 좋아 보이셔서.
1: 예, 예, 예. 녹시 빠져서 그래요, 지금.
0: 네.
1: 아까 앞에 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0: 네.
1: 자, 이제. 바로 이제 퀴즈를 풀어봐야 되겠죠.
0: 네, 고스톱 퀴즈고요. 치킨 상품권, 문화 상품권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 걸려 있습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직접 고 아니면 스톱 결정하시면 되고요. 고 외쳤는데 문제 틀리면 아시죠? 오토 굿바이입니다. 야박하지 않게 소정의 기본 선물만 보내드린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어떤 부분을 연결해 볼까요? 일단은
1: 예.
0: 가수 김동률입니다.
1: 오.
0: 명수님과 함께 여름 신곡을 듀엣으로 부르고 싶은데.
1: 부르고 싶다, 진짜. 김동률 씨랑 부르고 싶다.
0: 퀴즈 풀며 섭외 예. 가능할까요?
1: 김동률 씨.
2: 네, 안녕하세요. 김동률입니다.
0: 아, 더 저음 아닌가?
1: 예, 예.
0: 예.
1: 일단 뭐, 너무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저 라디오 연결이 돼가지고, 예, 잘 모르니까. 김동률 씨 노래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네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2: 네, 한 소절만 불러보겠습니다.
1: 예, 딱 한 소절만 부르세요. 예.
2: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잘 있었냐는 인사가 무색할 만큼 애나 누려였는지.
0: 이거 뭐 칭찬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자, 잘하시긴 하는데
1: 준비를 좀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예.
2: 아, 네.
1: 마치
2: 네, 김동률입니다.
1: 예, 예. 김동률 씨 노래 아세요? 태진 씨?
0: 아니 뭐 전람회 노래 맞잖아요.
1: 이제
0: 더 낮게
1: 이제 예.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김동률 씨 노래 한 곡 부탁드릴게요.
2: 어? 이제 버틸 수 없다.
1: 없을 것 같아요. 왜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0: 아니 근데 예. 저...

0: 내일 투표는 꼭 하시고 인증샷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 2단계를 어떻게?
0: 2단계 문화상품 10만 원권인데 가시겠어요?
2: 네. 아, 네, 갑니다.
0: 좋습니다.
1: 네. 오, 가요, 좋아요. 네,
0: 좋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1: 객관식 퀴즈입니다. 너튜브 스타 박명수 씨도 일찍이 쇼폼 중독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쇼폼 같은 자극적 콘텐츠에는 반응을 하지만 일상의 느리고 잔잔한 자극에는 무감각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죠. 이 용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포테이토 브레인, 2번 팝콘 브레인, 3번 스펀지 브레인.
0: 3, 2, 예?
2: 2번 팝콘 브레인.
0: 2라죠. 2 이게 뭐예요?
1: 아, 보통 2번 이러지 않나요?
0: 2번 그래. 2번.
2: 네, 2번.
0: 저희 깔보시는 거예요?

0: 그래서 거보세요. 저 쉽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권, 문화 상품권 10만 원권, 치킨 상품권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이 기쁨을 김동률의 노래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 감사 노래 제목이
0: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0: 아, 노래 좋네요. 황금 가면. 네. 예, 골드 마스크.
1: 골드 마스크.
0: 자, 두 번째 네. 바로 보시죠.
1: 안녕하세요. 가수 이현우입니다. 명수님이랑 퀴즈 풀고 싶네요. 좋아.
0: 자, 이현우 씨.
2: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명수 오랜만이에요. 최.
0: 어, 형, 형, 방송 끝나 바로 간 거야?
2: 바로 갔지, 명수야. 최.
0: 그만해.

0: 무엇일까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공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1: 아, 주간식이에요?
0: 네, 주간식이에요.
1: 음행에 허벌나게 커버린 강의구만 이런 거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0: 세 글자, 세 글자.
1: 주간식이래요. 그럼 무슨 네. 무슨 강의겠네?
0: 무슨 무슨 수예요, 수. 아, 아 물수자.
1: 알겠습니다. 예. 예. 태희 씨, 다음 주 뵐게요.
0: 다음 주 뵐게요.
1: 네.
2: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5: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

정수석 의정부 해성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0: 주요 원인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구인도암 환자의 대부분이 남성인 만큼 남성 청소년의 HPV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만 12세, 2014년생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HPV 예방접종을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청아입니다. 지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볼게요. 어머니와 경남 남해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는 여행을 망설이셨는데요.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우리 지난주에 에어컨을 켜네 마네 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날씨는 더 더워진 것 같더라고요. 일기예보에서는 벌써 이런 말이 들립니다. 찜통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6월 초에 찜통 더위? 아,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근데 그거 아세요? 더위와 함께 모기들도 일찌감치 나왔네요. 그들과 싸울 준비 되셨나요? 혹시 벌써 진 건 아니죠?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할게요.

6월 2일 화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으로 지코 피처링 비의 Summer Hate 들려드렸고요. 저는 오후에 시작을 알리는 폴킴입니다. 앞에 모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저는 모기보다는 집에 이제 날파리들이 갑자기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영배형이 준 꽃에 다 지금 딸려온 거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꽃 받아놓고 막 엄한 사람 잡고. 아, 정말 이제는 막 그런

음식물 냄새도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는 벌써부터 팅커벨들이 진을 치고 있더라고요. 네, 밤에 그 주유소 앞에 걸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벌써 무섭습니다. 올 여름 얼마나 더울지 진짜 감도 안 와요. 그쵸? 여러분들은 이 무더위 또 어떻게 싸고 계세요? 마시는 걸로 버티시는 편이신지 아니면 여행을 계획하면서 날리시는 편인지, 휴일을 앞둔 화요일은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아니면 이미 휴일을 시작하셔서 혹시 여행지에서 지금 가요광장 듣고 계신지 다 알려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6796번님께서 졌어요. 손가락에 세 방 물렸습니다.

0: 모기가 저만 좋아하나 봐요.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오 소름. 어, 이 소리 뭐예요? 어 진짜. 0925번님 혈액형이 O형이신가 보다. O형이 피가 깨끗하대잖아요. 제가 O형입니다 참고로. 박서연님께서 우리 6살 지우는 벌써 모기 3방 물렸어요. 모기가 3방씩 물기로 약속을 했나봐요 지금. 박정숙님께서 인천도 벌써 찜통이에요. 장영순님께서 부산은 어젯밤부터 비가 윽스러 와서 시원하고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 비가 벌써 오나요? 아, 벌써부터 비가 오면 이제 어떡하라는 거죠 우리? 올 여름에 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올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정말 그냥 거짓 소문이었으면 좋겠어요. 4415번님께서 날씨가 덥네요. 벌써 이러니 한여름은 어쩌죠? 점심에 냉면 먹고 아이스커피 한잔 하려고요. 저 따뜻한 음료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시죠? 저도 지금 이제 6월, 그러니까 이제 6월 초잖아요. 5월 중순부터 저도 다 아이스로 마시고 있습니다. 따뜻한 거 좋아하는 저도 지금 따뜻한 거 못 마시겠어요. 벌써 덥습니다. 9112번님 요즘은 모기 퇴치제도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모기 퇴치하는 스티커도 있어요. 모기와 싸우기 위해 장비 구매 중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장미빨 장미빨 우리 또 여름을 버티기 위해서 네, 열심히 또 구매를 해야 됩니다.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젤을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0: 키움으로 다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0: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0: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자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폴킴의 가요광장.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3161번님께서 폴킴님 하는 가요광장 처음 들어봅니다.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DJ도 안 떨고 잘하시네요. 폴킴님은 못하는 게 뭐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처음 들어오신 거.

노래 들으면서 이문세님은 폴킴 잘 아는데 그 친구가 저를 잘 모를 거라면서 가광 새 DJ 됐다고 폴디 언급해 주셨어요. 동시간 타 DJ들과 다른 매력이 또 있을 거라면서요. 그러게요. 저처럼 유명한 사람은 이문세님 잘 모를 수 있죠. 그럴 리가요. 저희 어머니가 이문세님의 엄청난 팬이세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가요를 잘 모를 때부터 이문세 선배님 노래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문세 선배님 노래들이 동요인 줄 알고 어릴 때 자랐어요. 왜냐면은 어머니께서 가요를 들려주시거나 한 적이 거의 없는데 들려주시고 제가 알다 보니까 이게 동요인가? 동요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선배님께서 저를 언급해 주셨다니까 정말 감개무량입니다. 선배님 사랑합니다. 니시야마 나스미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폴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듣고 있는 나스미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팟캐스트로 매일 듣고 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메시지를 보내봤어요. 저는 폴킴님의 노래를 정말 좋아합니다. 항상 노래 들으면서 힐링되어 나스미짱 아리가또. 이렇게 또 해외에서 정말 폴킴 글로벌하다 글로벌해 정말 어떡하지. 근데 이렇게 그 외국에 계신 외국분들이 한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 가요광장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폴킴의 이 똑바른 이 발음 들으시면서 훌륭한 한국어를 가급적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하. 자, 매일 이 시간 커피 선물 드릴게요. 커피 한잔 할래요? 중간고사 기간이라 커피가 필요해요. 외근 나가는데 커피 없으니까 힘듭니다. 육아 중인데 커피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커피가 필요한 이유 닉네임 달고 보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희는 우리 이문세 선배님 노래 하나 듣고 올까 봐요. 여러분 인생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인생.

0: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안녕하세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우승도 활력도 되찾고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믿으세요.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주스는 무료입니다. 선물은 선크림 그리고 사과 주스 보내드릴게요.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NCT Wish의 Miracle.

네. 자, 아쉽게도 다 땡 탈락이고요.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요. 슈퍼주니어의 쏘리 쏘리 쏘리 쏘리 쏘리 쏘리였습니다. 다섯 분 정답자 다섯 분 골라봤어요. 1256님, 1061님, 박윤정님, 구혜경님, 김호연님까지 축하드립니다. 선크림, 아, 여름에 필요하죠. 선크림 그리고 사과주스까지 보내드릴게요. 조아유님께서 춤 설명이 참 정확하네요. 이렇게 여러분 춤의 전문가, 저처럼 춤의 전문가가 되고 싶으시면은 말로도 춤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경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송희선님께서 저 슈즈팬 엘프입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죄송하고요. 엘프가 인정합니다. 설명 진짜 잘했어요. 오, 엘프가 인정한 폴킴의 춤 설명. 구기현님께서 쏘리쏘리 슈퍼주니어 굽신굽신굽신굽신 내가 네, 약간 이거 굽신굽신 해야 되는 느낌 아시죠? 약간 어깨 들썩거리면서 살짝 숙여서. 네, 김민수님께서 폴킴님 스맨파 나가도 되겠어요? 아, 근데 저는 스맨파 그 제안이 왔었는데 제가 안 나갔습니다. 또 댄서분들의 어떤 자리 영역을 제가 침범할 순 없으니까요. 그들의 밥그릇 싸움에 제가 끼어들 순 없잖아요. 네, 남의 밥그릇 탐내는 거 아니라 그래요.

원더걸스의 Why So Lonely 듣고 왔습니다. 그 지금 보라 보시는 분들 저의 티셔츠 보이시나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입으려고 아껴놓고 이제서야 꺼내 입었어요. Tuesday 화요일이라고 적혀있는 티셔츠입니다. 원래 어제 입으려고 꺼냈다가 아니야 이거 내일 입을 거야 하고 그냥 다 이렇게 반듯하게 펴놨습니다. 지빵님께서 98년생이요? 반갑다 태영아 라고 하면 되나요? 폴디 98년생이 몇 살이고 무슨 띠인지는 아시나요? 그럼요. 우리 지빵아 우리 반말하자. 지빵아 나도 98년생이야. 우리 동갑이네. 98년생이면 검은 띠인가? 나 왜 자꾸 이런 농담하고 싶지? 아, 지금 들으시면서 폴킴 왜 저런 농담하지 하시는 분들 좀만 기다려봐요. 이런 개그가 재밌어지는 날이 올 거예요. 김홍성님께서 폴킴 저는 51살 아저씨인데요 베이비몬스터 좋아합니다. 나이는 나일 뿐. 그렇죠 형님. 형님 베이비몬스터 좋아하셔도 됩니다. 춤 춤 뭐 이거 맞잖아요, 그쵸? 네, 나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는 그냥 숫자예요, 그쵸? 네, 저는 앞으로 10년, 20년, 50년 뒤에도 계속 29살로 남아있을 거니까요. 네, 98년생 29살 맞죠? 6364번님께서 개그코드는 98억번이시네요. 그래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런 개그들이 재밌어지는 날들이 올 겁니다. 3888번님께서 점심시간에 폴킴 괜찮을까 했는데 수다스럽고 조용하게 재밌네요. 앞으로도 종종 올게요. 종종 말고 자주 놀러 와주세요. 네, 제가 열심히 한번 이렇게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503번님 저 첫 출장 강의 떠납니다. 저희 지역에서 강의를 다니며 나 좀 운전 늘었다 싶었는데 1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가려니 무척 떨리네요. 내비도 봐야 하고 강의 첫 멘트도 계속 생각하고 저 잘할 수 있겠죠? 아, 이게 운전까지 하면서 또 강의 내용을 또

0: 할걸? 할인 훈라면.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황주민님께서 여기는 김해예요. 비가 추적추적 내려서 기온이 떨어졌어요. 따뜻한 차가 생각나네요. 폴킴님은 따뜻한 차 종류 뭐 좋아하시나요? 저는 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맛있는 음료를 너무 좋아해서 물론 커피도 좋아하지만

실시간 채널 오만대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곳에
1: 폴킴의 가요광장.
2: 50-50 우리 처음 보는 거죠.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쇼츠 릴스에서 이분들의 음악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트렌디하고 유니크한 대세 걸그룹 50-50는 혹시 제가 만나고 싶으셨나요?
3: 네! 저 상상이에요!
2: 오늘 가광초대석 안 끝났으면 좋겠다. 50-50와 함께합니다. 가광초대석
3: 나

0: 자, 네 번째 미니 앨범으로 컴백한 5050 어서 오세요.
1: 와!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안녕하세요. 5050입니다.
0: 안녕하세요. 폴킴입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카메라 보면서 한 분씩 소개 한번 해 주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5050 키나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5050의 문샤넬입니다. 반가워요.
2: 안녕하세요. 5050 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3: 우후.
4: 안녕하세요. 5050 아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3: 자, 이렇게 해서 네 분 모셨습니다. 6523번님께서 역대급으로 가장 상큼했던 한 소절 너를 만나. 아 진짜 너무 상큼했어요.
1: 아 진짜요? 아,
3: 네. 비록 음정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오늘 저희가 맞추지 않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3114번님께서 폴킴님이 어제부터 50-50 기다렸어요. 그리고 저도요 반가워요. 제가
0: 진짜요?
3: 어제는 되게 그 칙칙한 분들이 오셨었거든요. 네, 칙칙한 분들이 오셨었는데 오늘은 여기 공기가 사뭇 다릅니다. 우리 1445번님의 문자 한번 키나씨가 읽어보실까요?
0: 네, 1445번님 스튜디오 완전 화사하다.
3: 아니 그러니까 조명을 바꾼 것 같아요. 어제는 이 조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보자, 엄여진님 것도 한번 우리 문샤넬님이 읽어볼까요?
1: 네, 엄여진님은요 언니들 반가워요. 아, 한 시만 기다렸어요. 와,
3: 잠시만요, 12시는 왜 안 기다려주는 거야? 12시. 아 이거 곤란해요. 곤란해.
0: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1: 저희가 기다릴게요.
3: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1219번님도 한번 읽어볼까요?
4: 1219번님 폴킴님 오늘도 행복해 보이세요.
3: 행복해 보여요? 저 일부러 귀여워 보이려고 모자를 거꾸로 썼거든요. 조대희님께서 예쁘다 하셨어요. 우리 8922번님 것도 한번 네. 예원씨께서
5: 8922번님께서 다들 오늘 어디 가요?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어?
3: 맞아. 오늘 이거 끝나고 또 스케줄 있으세요?
0: 네 있지만 오늘은 이 라디오를 위해 제일 중요합니다.
1: 맞아요.
0: 네,
3: 라디오를 맞습니다.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쁘게 입고 온
1: 아,
3: 거예요?
1: 당연히 맞아요.
3: 아
1: 당연하죠.
2: 직접 저였습니다.
3: 네. 0113번님께서 오늘 의상들도 블랙과 화이트로 딱 나뉘었네요. 폴킨님도 화이트. 오
1: 통했네요.
3: 저
1: 통했어요.
3: 바지도 약간 블랙이에요. 오, 오~ 아, 50-50의 여섯 번째 멤버로 들어와야겠다.
1: 되게 센스 있으시네요. 거기 투스데이 적혀있는데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3: 바로 챙겨줘. 제가 이거를 입으려고 아껴놓고
1: 진짜요? 진짜 좋아해요. 어? 옛날에도 네. 양말 Monday, Tuesday, Wednesday 이렇게 밑에서 서 있는 게 그렇게 이제
3: 맞춰놓고 양말을 네. 신으신 거예요?
1: 네, 예전에 그랬어요. 어?
3: 약간 MBTI가 J이신가 보다.
1: 맞습니다.
3: 그쵸?
0: 맞습니다.
2: 맞아요.
1: 역시 잘 아시네요.
3: 황준

0: 자, 벌써 시작부터 지금 덕담이 오가면서 너무 분위기 좋습니다. 쓰다미 님께서 작년 12월 10cm의 쓰담쓰담에서 폴킴과 50/50 서로의 무대를 보지 않았나요? 폴킴 선배님은 우리 50의 무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제 기억에 저희 앞순서였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아마 저는 대기실에서 이렇게 화면으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보면서 아, 또 무대를 저렇게 또 멋있게 해버리면 그 다음 순서에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2: 와, 저는 반대로 네. 그때 저희는 이제 인사 드렸잖아요.
0: 맞아요. 인사 드렸는데
2: 이제 인사를 잠깐 했는데 이제 아 폴킴 선생님 저희 뒷자리라니 이제 보고 이제 아마 대기실에 저희도 이제 앞 순서를 볼 수 있으니까 네네. 저희들도 아마 보고 있으실 텐데 어떡하죠?
1: 진짜 요즘 긴장을 했습니다.

0: 요. 약간 몽롱한 그런 몽환적인 팝을 많이 하는데
1: 맞아요.
0: 이번 앨범에도 그런 게 있는데 약간 그 성공개곡으로 나왔던 스타스트럭
1: 맞아,
0: 이
1: 맞아,
0: 노래가
1: 맞아.
0: 조금 좀 더 파워풀하게 나와서 되게 반전이다라고 하면서 저는 딱 들었는데 저의 최애 곡은 매직 지니입니다.
1: 아,

0: Like a Bubble이라는 곡인데 굉장히 약간 상큼하고 또 여름이랑 잘 어울리면서 의미가 너무 좋아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의미인데
1: 너무 좋죠.
0: 되게 자유로우면서도 버블처럼 팡 하고 이렇게 약간 터지는 느낌의 좀

0: 할 때 네. 뭔가 동의를 서로 구하고 정하는 건지 어떻게 정하는 건지 좀 궁금했거든요.
1: 오, 일단은 저희 이제 회사의 ENR 분들이 일단 네. 정말 많은 곡을 들으시고 또 저희 50-50 컨셉과 제일 가장 적합한 노래를 이제 후보를 뽑아주시면 네. 저희가 일단 모든 곡을 다 들어보고 우와. 저희도 이제 의견을 내긴 하지만 네. 이제 모든 저희 회사분들의 의견도 너무 다 중요하다 보니까 그 의견이 하나가 정말 예쁘게 합쳐진 게 Like a Bubble입니다.
0: 아오. 그러면 그 멤버분들은 Like a Bubble 타이틀로 다 찬성을 하셨어요?
2: 네.
1: 네. 진짜 네. 맞아. 너무 좋아했어요.
2: 만장 일치였습니다.
0: 네. 왜냐면 또 그런 멤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약간 나는 이 곡 말고 다른 거 타이틀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2: 근데 약간 이런 건 네. 있었어요. 저희가 수록곡이 이번에 다 너무 저희 스타일이다 보니까 약간 타이틀 하고도 아 이것도 너무 좋은데 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앨범에
3: 맞아요.
2: 맞아요.
0: 문샤 공주님께서 성공개곡 스타스트럭 왜 부끄러워하시는 거죠? 문샤 공주
2: 저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0: 우리 문샤네 공주님
2: 문샤 공주
0: 성공개곡 스타스트럭과 완전 상반되는 Like a Bubble 느낌이 와요. 이것도 릴스에서 꽤 나오겠다. 와. 네, 이 말에 여러분 공감 좀 하시나요?
2: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3: 저는 공감합니다.
0: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타이틀곡의 가장 큰 매력, 어필 포인트는 또 뭔가요?
2: 아무래도 계절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라서 네. 진짜 수영장 가서 듣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냥 네. 여름에 그냥 드라이브 하면서 듣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아마 제일 지금 시기랑 잘 어울리는 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3: 맞아요. 듭니다. 맞아요. 저 오늘도 이제 오늘 라디오 오면서 저희가 네. 이제 뭐 연습 김에도 이제 연습 겸으로 이제 좀 연습을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약간 드라이브 하면서 맞아. 이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밖에 이제 한강을 보고 있었는데 진짜 너무 힐링 되는 거예요. 저도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역시 진짜 여름 곡이다라는 맞아. 생각이 들었어요.
0: 여러분 또 내일 또 직장에 안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 또 내일 운전하시면서 Like a Bubble 들으며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1: 맞습니다.
0: 잔망이님께서 Like a Bubble 뮤비도 꼭 봐주세요. 제습기가 필요 없을 만큼 뽀송뽀송한 미감이 미쳤어요. 그리고 예원이 우리 고윤정 씨 예원이 표현이 표정이 너무 귀여워. 양치하다 멈춘 표정 한 번 더 봐주세요, please.
2: 어머, 와, 그걸
0: 양치하다가
2: 보셨네요.
0: 지금 거품이 난 거예요?
2: 아 이게 그 비하인드가 있어요. 네. 사실 뒤에서 제가 이렇게 양치하고 있는 게 사실 양치보다 약간 우는 것처럼 보이려고 연출을 한 거였거든요. 왜냐면 버블이 약간 눈물처럼 보여서 네네. 뒤에서 보면 아 얘 울고 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알고 보니 나 그냥 양치하고 있는데 이게 포인트예요. 약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 양치하고 있었는데 나 우는 줄 알았지? 이게 약간 좀 놀리는 포인트여가지고 그거를 좀 표현해봤는데 되게 다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0: 아하. 또 그리고 50-50 퍼포먼스 그리고 챌린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챌린지를 또 먼저 공개를 해주셨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챌린지가 어떻게 되죠?
1: 어떻게 되나요, 태나 씨?
4: 저희 챌린지가 이제 후렴 파트, 저희 코러스 파트를 좀 그 기준으로 네.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이지 버전이랑 하드 버전이 있는데 저희끼리 네. 이제 만든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하인드가 네. 그 안무에 보통 이지 버전을 하면은 네. 보통 손동작만 하거든요. 근데 저희 성공개곡에서 손동작이 너무 많아서
0: 저 같은 사람 하기 어렵겠네요.
1: 아닙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2: 하실 수 있습니다.
0: 저도 이지 버전 해주세요.
2: 그래보겠습니다.
0: 그러면 도대체 이지 지금 나오고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5: 이거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좀 쉬운 편인데 저희 성공개곡 네. 스타스트럭이 좀 더 힘든 편입니다.
0: 이게 쉬운 편이라고요?
2: 네, 쉬운 편입니다.
0: 다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KBS에 내노라 하는 춤꾼이 바로 폴킴이거든요.
2: 진짜요? 그러면 기대해
0: 주세요. 그렇게 진작에 받아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진작에 받아주시면 너무너무 곤란하고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인 러브 지금 닉네임부터 좀 두렵습니다. 포린러님께서 우리 폴킴님도 요즘 댄스에 물이 올랐는데 폴킴님에게 챌린지 잘하는 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챌린지를 잘할 수가 있나요?

0: 근데 약간 보통 챌린지라고 생각하면은 네. 안무가 아마 예를 들어서 퍼블 네. 이러면은 네. 그거에 맞는 안무가 나올 때가 많아요. 오. 그럼 거기를 좀 생각하시고 like a bubble 하면서 그 부분에 좀 더 약간 포인트를 생각하시면
1: 아까 메인 파트에 조금 더 힘을 네, 실어줘라.
0: 맞아요. 그러면 좀 더 동작이 금방 생각날 것 같아요.
1: 선택과 집중.

0: 맞아.
1: 틀리면 또, 네. 틀리면 그냥 표정으로
2: 맞아.
1: 이게 그루브 타면서 그럼 아무도 틀렸다는 게 이제 알 수는 없어요.
3: 근데 맞습니다. 방금 문찬열 씨는 틀렸다고 하면서 그 표정 지었는데 그루브가 약간 남달랐는데 방금.
1: 아 진짜요?
3: 제가 그 그루브가 안 나오면 어떡하죠?
2: 그 표정을 끼 부리시면 돼.
1: 표정을.
3: 아, 끼를, 아, 또 끼는 잘 네. 제대로 볼 수 네.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5050의 신곡 Like a Bubble 라이브로 들어볼 거거든요.
2: 첫 공개.
3: 선택과 집중 얘기해 주셨는데 특히 귀 기울여서 들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파트일까요? 킬링 파트.
4: 아무래도 저는 코러스.
1: 아, 네. 네.
2: 코러스 부분.
1: 너무 좋죠.
3: Like a Bubble.
1: 네. 맞아요.
3: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들 귀 녹을 준비되셨죠? 우리 5050 라이브석으로

0: 언제나 환영입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또 이렇게 앨범 나오자마자 바로 라이브, 정말 멋진 무대가 될 거라는 예상이 돼봅니다. 다들 준비 되셨어요?
1: 네!
0: 그러면 라이브로 청해보겠습니다. Like a Bubble.

여러분, 저 지금 버블 안에 갇혔어요. 이 버블 좀 깨주세요. 퐁. 네, 50/50의 Like a Bubble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우.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4892번님께서 시작부터 몽글몽글하다 몽환적인데 힙합이 한 방울 섞였어요.

0: 감사한 일인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1: 완전요.
0: 샤 보컬. 아, 닉네임, 닉네임 센스들이 방금 누가 코 건 거 아니죠? 샤 보컬. 타이틀곡 녹음하는 비하인드 영상을 보니까 톤을 잡는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2: 아, 맞습니다.
0: 이번 앨범 수록곡 중 톤을 잡기 가장 어려웠던 곡 뭐가 있을까요?
3: 저는 개인적으로
0: 네.
3: 톤 잡기는 아마 솔직히 스타스트럭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하다 이제 노래를 들어보면 되게 저희랑 다른 곡들이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0: 네, 굉장히 다르죠.
3: 조금 더 약간 센 느낌이 필요하니까 이게 어떻게 좀 반전을 제대로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이 첫 그 톤을 잡는 게 사실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긴
2: 맞아요.
0: 합니다.
2: 맞습니다.
0: 뿅 아리님께서 저는 이번 앨범에서 3번 트랙

0: 가광 초대석 너를 만나. 잘했어요, 잘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못해, 내가 못해. 우리 아까 우리 예원 씨랑 얘기하다가 광고로 네. 넘어갔잖아요.
1: 맞습니다.
0: Took It Too Far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1: 네, Took It Too Far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샤넬 언니가 네. 정말 표현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 혹시 한 소절 들려주실래요?
0: 아, 이렇게 네. 이렇게
2: 이렇게
1: 한번 들려주세요.
2: 토스 토스 오케이.
1: Took it too far. 하튼 거짓 커무줄인 예측 불가.
0: 오 맞아. 이 노래 약간 이렇게 차분하게 툭 떨어지는 요게 매력이었던 곡인 것
1: 네,
0: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조대희님께서 Like a Bubble 들으면서 저는 세제 광고 생각났어요. 버블 버블 세제 광고 관계자님들도 연락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50-50가 식기 세척기 안에도 들어가 있고 막 수세미 위에도 올라가 있고 약간 그런 건가요? 그러면 약간 맨날 설거지 하고 싶을 것 같아요.
1: 네, 수세미가 되고 싶어요.
0: 키아 씨께 무슨 소리예요 지금? 여소정님께서 밀키한 탄산음료 어때요? 괜찮죠?
2: 좋죠.
0: 우리 아테나님, 테나님은 탄산음료 이런 거 좀 좋아하세요?
3: 아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4: 좋아한다고 해. 좋아한다고 해.
0: 좋아한다고 해.
2: 죄송해요.
0: 솔직하게. 솔직하게.
3: 솔직하게? 솔직하게 하면은 와 진짜 너무

0: 세 표를 샤넬 씨가 받았고 한 표가 테나 씨한테 갔어요. 지금
1: 예원 이.
0: 아 예원 아 예원 씨에게 가신 거예요?
2: 왜냐하면 나는 엔지.
0: 잠시만요. 핑계는 네.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받아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멤버 모두가 비주얼 센터지만 내가 생각하는 50-50의 진짜 찐 비주얼 센터는
3: 1, 2, 3, 고!
2: 진짜 솔직하게 하자.
0: 하나 둘 셋
4: 아 뭐야?
0: 아, 뭐야? 하나 아, 둘 셋
4: 진짜
0: 셋.
4: 솔직하게 할 거야?
0: 자 지금 잠깐 우리 지금 테나 씨 누구 가르친 거예요?
1: 전 저요.
0: 아 스스로 테나 씨 스스로 가르쳤고요. 키나 씨도 스스로 가르쳤고 샤넬 씨는 지금 테나 씨를 가르쳤습니다.
2: 저는 샤넬
0: 예원 씨는 샤넬 씨를 아무도 그럼 우리 예원 씨는 안 뽑아주네요.
2: 어 그럼 뭐야? 그러네.
1: 아니 근데
2: 야,
1: 아니
0: 변명 안 받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50-50에서 가장 행동이 느린 멤버 사실은 테나 씨 스스로를 지목을 했기 때문에 테나 씨만 한 표 받고 지금 아무도 다른 분들은 지목을 안 당했습니다. 네, 테나 씨 스스로가 좀 느린 편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1: 제가 일단은 제가 스웨덴에서 와가지고 오. 이제 스웨덴에서 약간 모토 같은 게 있는데요. 그게 네. 러검이라는 러검. 단어인데 러검. 적당히
0: 아 적당히
1: 적당히라는 뜻이기도 아, 네. 하고 스웨덴은 모든 게 다 느려요. 오. 다 느리고 엄청 느슨하고 완전 편한 분위기라 네. 제가 한국 왔을 때 너무 다 급해가지고 힘들어 오. 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살짝 적응하긴 했는데도 네. 이제 언니들보다는 조금 덜 급하지 않은 오.
0: 근데 테나 씨가 한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한국 사람들도 되게 적당히 적당히 좋아합니다. 천천히 빠르게 와. 천천히 빨리 먹어.
2: 몇 시에 와? 미안해 나 좀 늦을 것 같아. 그래?
0: 천천히,
2: 천천히
0: 와. 천천히 와. 나 기다리고 있어. 천천히 와.
2: 근데 되게 다급한.
0: 비슷할 수 있구나. 스웨덴은 아까 뭐라 그랬죠? 러검?
1: 러검.
0: 네. 러검. 적당히. 좋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보통 샵 시간 갈 때도 샵에 갈 때 가장 먼저 가는 멤버는 누구예요? 시간 어떻게 정하세요?
5: 저희는 다 같이 가긴 하는데 아하.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가장 느려요.
0: 오~
5: 샵 저는 최대한 늦게 받으려고 왜냐면 이제 네. 거기 또 그 샴푸하는 곳이 정말 또 잠이 노곤노곤 잘 오거든요.
2: 오늘 아침에도
5: 오늘 저 거기서 이렇게 아하. 하고 마지막에 했습니다.
0: 아니 근데 왜 키나 씨 스스로 안 뽑으셨어요?
5: 아 근데 이것만 느리고요. 나머지는 저도 좀 빠른 성격이어가지고 뭔가 뽑기 애매했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 두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일단은 문 샤넬님이 예원 씨에게 한 표를 주신 게 맞죠?
1: 네. 네 샤넬이 세
2: 표. 샤넬 씨. 네.
0: 네. 방가우 테마클럽에서 가장 엔진을 많이 낸 멤버 네 예원 씨가 한 표를 받고 나머지 분들 어떻게 했죠?
2: 다 샤넬 언니를 했습니다.
0: 네. 샤넬 씨를 다 뽑고 예원 씨만 한 표를 얻었죠.
2: 네.
1: 네.
0: 이거에 대해서 변명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그러니까 변명보다 이게 네. 저는 엔진 낸 제가 막 못해서 엔진 낸 게 아니라 제가 웃겨서 엔진 낸 거예요.

0: 약간 예원이를 이제 그런 매력을 이제 저는 그날에 조금 더 추구하는 아. 것 같으면 예원이 가장 예쁜 것 같고 네. 언니 키너는 약간 그 힙한 좀 힙하면서 또 되게 예쁜 네. 그 걸리시한 느낌도 있어서 네. 약간 완전히 50-50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럴 때는 제가 너무 반해버려요. 네. 그 이미지에
1: 됐고요. 다 각자 자기가 제일 예쁘대요.
2: 저 너무 웃겨.
0: 근데 우리... 전 제 얼굴이 그렇게.
1: 아 그럼요. 실제 모두가 제 메인 비주얼인 것 같습니다. 6155번님께서 50-50의 Starry Night이 최애곡이

0: 들어볼 수 없죠.
1: 맞습니다.
2: 네, 이렇게 돌아갈까요, 여러분?
3: 아,
2: 네,
3: 좋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선배님과 함께 라디오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 스웨덴에 있었을 때부터 너무 네. 팬이었거든요.
0: 헉, 정말요?
3: 네, 저 부모 엄마가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너를 만나 듣고 네. 막 지금 이대로도 좋아?
0: 아, 저
3: 그 노래도 너무 좋아서. 최근에 빠지긴 했는데 아. 이제 너무 영광스럽고요. 그 저번에 인사만 드렸는데 이번에는 약간 팬심을 조금 더
1: 아.
3: 어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0: 다음에 만날 때는 우리 더 편하게 인사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3: 네. 감사합니다.
0: 또 예원 씨.
1: 네, 저도 오늘 첫 이제 저희 컴백하고 첫 라디오였는데
0: 아, 첫 라이브였어요, 여러분.
1: 맞아요. 맞아요.
0: 컴백하고 첫 라이브 맞습니다. 여기서 해줬습니다.
1: 저희 그래서 너무 되게 다들 긴장도 하고 처음으로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즈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 튼튼 시럽,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립니다. 폴킴의 가요광장 벌써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6689번님께서 한림대학교 축제에서 폴킴님을 뵙고 처음으로 라디오를 듣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50-50 분들의 목소리까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남은

0: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 중이라 정체고요. 사고 구간 지나서도 바로 작업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강변문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내내 긴 구간에서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화대교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한남대교를 지나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 쪽에 올림픽대로 보니까 강변문로보다는 수월합니다. 그래도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 쪽으로는 작업 지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인터넷 라디오 모든 인체 가능한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로 2026년 6월 2일 화요일 가비의 Super Radio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이런 말이 있나 봐요.

0: 고민도 좀 하고 밑그림도 좀 그려보고 그러는 것도 덜 손해보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되게 뭐랄까요, 엄청 잘 도전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것 같은 도전에는요 굉장히 신중한 편입니다. 그런 도전을 사실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정말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전 재산을 막 몰아가지고 진짜 빅 배팅 이런 거를 잘 안 하는 편이고 좀 신중하게 한 다음에 진짜 마음이 동하는 일 있잖아요. 아, 이 일에는 정말 도전해보고 싶다. 이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일에 좀 신중하게 다가가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고 싶으면 확 저질러버리는 그런 성격도 있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저한테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또 읽어드릴게요. 가비의 Super Radio. 오늘 2부도 아주 꽉 채워놨습니다. 여러분의 소식을 만나보는 게스트통의 뉴스통. 무조건 여러분 편을 들어주는 가비 Bless You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3, 4부 뮤직 페스티벌 슈첼라 열고 있는 거 아시죠? 사무실 의자에서 방구석에서 즐기는 뮤직 페스티벌. 오늘은 와우, 이분이 나오시네요. 데이브레이크 나오십니다. 와우, 티켓 안 끊었다고요? 걱정 마세요. 저희 슈첼라는요 티켓 없어도 다 입장 가능하세요. 빨리 오세요. 가비랑 수다 떨고 싶은 분들 이야긴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슈퍼라디오 골뱅이 kbs.co.kr 메일도 무료예요. 긴 사연 남기고 싶다, 약간 비밀스러운 이야기 하고 싶다 하면 메일 이용해 주세요. 자, 이제 광고 듣고 오늘도 열심히 달려볼까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4: 카페페 주문.
3: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4: 카페페 주문.
5: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6: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더 라디오 같이 들래?
1: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 라디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일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게요. 5999님, 어머나 가비님, 제가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퀸가비를 따라해 통화 연결까지 되었거든요. 이렇게 라디오에서 들으니 다 반가워요 라고. 오, 가비 성대모사, 퀸가비 성대모사를 하시는 분이라 너무 궁금한데요. 제가 5999님과 전화통화를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2: 매니저! 안녕하세요.
1: 매니저!
2: 네, 제가 네. 너무 우연하게 네. 박명수 라디오쇼에다가 네. 킹가비님 이렇게 성대모사로 제가 그때 박명수님과 그래서 너무

0: 5월의 퀸가비.
1: 네네.
0: 오! 안녕하세요. 5월의 퀸가비님. 어떻게 또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저희 라디오까지 전화 연결이 됐는지 되게 좋은 인연이네요. 아니, 박명수님을 낚는 코너라고 해가지고 가비인 척을 하면서 전화를 받았다고.
1: 네, 하시는 맞아요.
0: 거죠.
1: 네네. 그 프로그램 하기 전날 네. 퀸가비님이 게스트로 나오셨었어요.
0: 아.
1: 네, 그래서 제가 네. 누구 성대모사를 하면 조금 임팩트가 있을까?
0: 와우.
1: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즐겁게 어필이 될까? 와우. 고민을 하다가 네. 네. 그래서 퀸가비님을 이렇게 했더니 바로 전화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비님인 것처럼 이렇게 즐겁게 통화를 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슈퍼레디오 진행을 네. 하시더라고요.
0: 네, 맞아요.
1: 네, 너무 반가워가지고
0: 감사해요.
1: 제가 문자까지 드리게 됐어요.
0: 혹시 조금 네. 더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뭔가 약간 하는 그 제 성대모사. 제가 저 성대모사 하는 분을 한 번도 못 만나봤거든요.
1: 사실 제가 너무 똑같지 않아서 정말 민망하긴 한데
0: 그래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해요, 진짜.
1: 어떤 걸 해야 될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그래서 좀 한번 해주시면 한번 해볼까 봐요.
0: 매니저! 오 마이 갓! 나 여기 어디야?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 누구야? 나랑 통화하는 사람? 이런 느낌 어떠실까요? 이런 주제.
1: 제가 비슷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0: 네.
1: 오 마이 갓! 매니저! What's in my bag? 이 정도 할게요.
0: 일단 약간 소리를 지르는 게 기본이거든요. 퀸가비는
1: 네,
0: What's 그렇죠. in my bag?
1: 맞아요.
0: 약간 이런 느낌인데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시나요?
1: 너무 좋아하기도 하시고 조금 민망해하기도 하시고 대부분 반응은 즐거워해 주시죠.
0: 약간 원래부터 성격이 굉장히 쾌활하신 분 같아요. 텐션 높고.
1: 네, 맞아요. 근데 조금 저 같은 경우는
0: 네.
1: 애기들을 키우면서
0: 네.
1: 조금 우아하게
0: 오.
1: 우아한 엄마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0: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1: 아.
0: 가비님을 제가 되게
1: 네.
0: 부럽고 또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라디오 진행해주셔가지고 너무
1: 네.
0: 애청하고 듣고 있어요.
1: 정말요?
0: 네.
1: 감사합니다. 아니, 9시부터 쿨 FM을
0: 아,
1: 들으신다고?
0: 네, 맞아요. 제가
1: 와.
0: 공방을 출근하면 거의 9시거든요.
1: 네네.
0: 그럼 9시부터 작업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할 때,
1: 네.
0: 이제 이현우님 그쿨 FM부터 쭉
1: 네네.
0: 이렇게 듣는데,
1: 네.
0: 지금 가비님의 슈퍼라디오까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1: 네.
0: 9시부터 뭐 11시, 12시 이렇게 뭔가 텐션이 레이어드 되면서
1: 오!
0: 점점 가비님 슈퍼라디오

0: 해주실 때 저는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네네. 그래서 뭐 가비에 뭐 뷰티 뭐 깨알 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는 때도 너무 좋아서 저렇게 있구나.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1: 그래서 제가 이거 많이 해놓을게요. 오케이. 이거 되게 좋은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리고 뭔가 그런 거 팁을 말씀해 주실 때 정말 가비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막 풀어놓는 느낌? 보따리를 막 풀어놓는 느낌? 막 너무 신이 나.
1: 맞아,
0: 너무
1: 맞아.
0: 신이 나고 막 너무 재밌어.
1: Yes.
0: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걸 풀어놓으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저도 더 즐겁게 들리고 더 진정성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좀 공감대 형성도 잘 되는 것 같아요.
1: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꿀팁 완전히 생각하고 있다가 5월에 퀸가비님 생각하면서 꿀팁 공개하도록 할게요.
0: 너무 기뻐요.
1: 5999님 오늘 전화 연결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선물 꼭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응원할게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5월에 퀸가비님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제가 꿀팁 더 많이 생각해 올게요. 언니스의 마치 듣고 여러분의 사연 더 만나보겠습니다.

있거든요. 아, 그러면 내일 할게요. 아, 되는 시간으로 제가 맞출게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네, 제가 이제 안 읽고 씹는 수밖에는 없어져요. 네. 인연이 아니면 사실은 계속 이제 연락을 이어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정중하게, 아, 제가 바쁠 것 같아요 라고 좀 몇 번 피해 보시고 좀 많이 힘들게 하시는

바비의 슈퍼라디오. 굿 아프터눈. 아, 오늘은 또 어떤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어, 맞다. 게스트. 오늘 인터넷에 떠다니는 핫한 이야기들 핵심만 쏙쏙 긁어다 줄 수 있어.

0: 노견이랑 이번 생활 힘들었을 텐데 근데 이제 강아지들이 이렇게 한 번씩도 아프면 그 다음에 건강해지더라고.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알아. 집에서 천천히 건강 회복하면서 맛있는 거 이제 좀 이렇게 보양식 같은 거 먹으면서 산책도 하고 가족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라고 건강하길 바래요. 포 I love you. 오케이 넥스트 뉴스.
1: 0293님의 소식입니다. 요즘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전기차로 바꿔보려고 새 차를 알아봤어요. 남편이 전기차가 한두 푼이야? 운동등에 그냥 걸어다녀. 핀잔을 주길래 5기로 정말 하루에 30분씩 매일 걸었더니 3kg이나 빠졌어요.
0: 어머, 0293님이 긍정걸 뭐야?

칭찬받고 누구는 승진했다는데 전 뭘까요? 분명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내 인생만 로딩 걸려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자기 인생이 자기 편 같은데 제 인생은 남의 편 같네요. 휴. 네, K님의 사연이었는데요. K님, SNS 인생이 다 진짜라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실 SNS에서는 진짜 베스트, 나의 베스트만 보여주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너무 믿지 마시고요. 본인의 인생을 사시면 되는데 전 또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나에게도 시간이 온다. 기다리다 보면 나한테 분명히 꽃 피울 수 있는 시간이 온다. 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또 꽃이 피는 계절이 다르고

가비의 슈퍼라디오. 잠시 후에는 뮤직 페스티벌 슈첼라 함께합니다. 데이브레이크 모시고 완전 페스티벌 한가운데로 저희 들어가 볼 건데요. 여러분 자리 이동하실 필요 없어요.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운전석 의자에 앉아서, 침대에 누워서, 소파에 앉아서 귀만 열고 편하게 즐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인피니트 H의 예뻐 듣고 3부로 가 있을게요.

0: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1: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마리오 아울렛.
2: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눠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3: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Super Radio 3부 시작됐어요. 방금 들은 노래는 마룬5의 She Will Be Loved 라이브 버전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슈퍼라디오에서 열리는 페스티벌 아시죠? 우리들만의 코첼라, 슈첼라가 열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딕펑스가 청춘 에너지 충전해 주셨고 오늘 헤드라이너는 여러분들을 잔뜩 설레게 해줄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가비의 Super Radio 뮤직 페스티벌 슈첼라 광고 듣고 와서 시작합니다.
1: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0: 생산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3: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4: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3: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라디오 뮤직 페스티벌 슈첼라. 아무 일 없는데 좋은 일 생겼으면 좋겠고, 아무도 없는데 설레고 싶으신 분들 준비 되셨나요? 이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마구마구 들었다 놨다 할 건데 준비되셨냐고요.

0: 브레이크 네 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데미입니다.
2: 반갑습니다.
0: 와. 아, 라이브를 또 이렇게 멋지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받을 줄 아셨는지 처음 쓰셨을 때.
1: 글쎄 저희 네 명 중에 이걸 예측한 사람 있을까요?
2: 없죠.
1: 다들 제 눈을 피하는 거 보니까 없나 보네요. 네.
0: 아, 노래가 좀 빨리 나왔나요 혹시?
1: 빨리 나왔다는 게 뭐죠?
0: 그러니까 뭔가 약간 쉽게 빠르게 나왔는지.
1: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았고요. 그때 저희가 이제 이게 정규 2집이었는데 네. 그 전까지 결성되고 한 4년 정도? 3-4년 정도 좀 암흑기가 좀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정규 2집 타이틀곡은 무조건 좋아야 된다. 그런 압박감이 좀 있었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 들었다 놨다는 단어가 딱 떠오르면서 갑자기 투투투투투투투 근데 고민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0: 아, 들었다 놨다라는 단어를 네. 뭔가 입히는 순간은 후루룩이었는데 네, 그 전까지가 좀 힘들었다.
1: 그러니까, 왜냐면 그 당시에는 들었다 놨다라는 이 표현이 네. 잘 안 쓰던 표현이었을까. 특히 요즘에는 너 왜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해. 아, 이런 아예 표현 자체가 없었었고.
0: 그러네요.
1: 네, 저희 노래 나온 이후로 이제 마름들이 뭐 막 썸을 탄다거나 뭐 이럴
0: 진짜.
1: 때 왜 나 들었다 놨다 해. 왜냐면 저희가 왜 그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네. 들었다 놨다 후렴구를 만들어 놓고 네. 야 이제 뭘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 걸까. 그래서 되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0: 그렇죠. 아 이제는 들었다 놨다 하면은 내 마음을 당연히 네. 들었다 놨다 하는 걸로 네. 뭔가 약간 연결이 되거든요. 네. 아 이거를 만들어 주신 분이 약간 데이브레이크 네. 분들이시군요.
1: 그때는 뭐 세상을 들었다 놨다로 할까. 뭐 아령을 들었다 놨다로 할까. 아~ 각종 뭐 들었다 놨다 것도 참 많았는데 이제 내 마음을 딱 붙으면서 사랑 노래가 되었습니다.
0: 아, 저 궁금해.

0: 한 거예요.
1: 와, 그러면 분위기 완전 안 좋았겠는데요?
0: 그래서 분위기 되게 앵전 상황에서 네. 들어갔는데 네. DJ분께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1: 느껴지죠. 나 거기 DJ 안 하고 싶었을 것 같아.
0: 그래가지고 뭔가 계속 질문도 잘 못 하시는 것 같고 뭐 이러다가 제가 그냥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생방 중에 네. 저희가 지금 생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굉장히 싸우고 들어왔다.
1: 잘했다. 차라리 말하는 게 나아요. 네, 그때는
0: 굉장히 싸우고 그냥 방송 나가는 얘기로 다 했어요.
1: 네네.
0: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화해를 좀 하고 방송을
2: 이 자리를 빌어라.
3: 영상 들어. 영상 편지 쓰고 네. 막
0: 그때 데니안?
3: 응,
0: 데니 씨가 그때.
1: 아, 네네네.
3: 오, 기억력 좋다.
0: 진짜. 화해하고 또 노래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바로 여기입니다. KBS. 네.
3: 주차장.
1: 바로 여기였군요. 네. 오늘은 너무 화기애애해서요.
0: 오늘도 끝난 거 어떻게 했지? 네.
1: 아, 그러면은 뭔가 약간 예민한 포인트가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만약에 베이스 하는 사람인데 베이스 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화가 난다. 아, 뭐 이런 약간 특정 포인트가 있었는지.
0: 그때 지금은 솔직히 뭐 네. 그냥 뭐라고 딱 꼬집어 줄 수 없는

0: 가비의 슈퍼라디오
1: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라디오 뮤직 페스티벌 슈첼라 밴드 데이브레이크와 너무 즐겁게 함께 있는데요.
2: 네. 아 좋습니다.
1: 지목 토크를 지금 해볼 거예요.
2: 지목.
1: 네.
2: 지목 토크라면 지적하는 건 아니죠?
1: 아, 지적은 아닙니다.
2: 지목?
1: 지목입니다. 네. 예를 들었을 때 뭐 여기서 밥 제일 잘 먹는 멤버는 하나 둘 셋 하면서 딱 지목하는
2: 아,
1: 그런 네. 느낌이에요. 네. 네. 자 지목 토크 제요 제요.
3: 전 제육 볶음 제육 할 때 그 제육이라고 한 줄 알았어.
2: 아 뭐야?
1: 제육 말고
3: 제육 제육?
1: 아 제요 제요.
3: 네 죄송합니다.
1: 제요 제요.
2: 이게 뭐야 이게? 오늘 끝나고 뭐 할 것 같은데요.
1: 유정님 제요 제요고요.
3: 네. 죄송합니다.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4: 말귀를 제일 못 알아듣는 사람 제요.
2: 이런 느낌.
4: 제요 제요.
2: 내가 왜 했는데 왜 안 웃어줘?
1: 뭔가 알 것 같은. 네. 제가 지금부터 다섯 개의 질문을 드릴 건데요.
2: 네.
1: 해당되는 멤버를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2: 아, 좋습니다.
1: 지목한 후에 부연 설명 들어볼게요.
2: 네.
1: 제가 만약에 하나 둘 셋 하면 이름을 네,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이름.
1: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가장 감수성 넘치는 대문자 F인 멤버는? 하나, 둘, 셋!
5: 선일!
1: 오, 선일님?
4: Yeah.
1: 아, 선일님이?
6: 아, 나구나.
2: 베이스.
1: 오, 선일님이 지금 제일 지목이 높았는데
2: 몇 명이서, 아, 몇 명이 김선일 지목했죠?
4: 셋 다 그런 거 같은데요?
1: 어, 세 분 다 하신 거 같은데?
2: 김선일 씨는 누굴 지목했어요?
6: 저는 못했어요.
4: 아 이거 봐 지금 약간 슬퍼요 또.
2: 아, 지금 본인을 지목하긴 좀 아, 그래서
4: 그래. 그래서 지금 슬퍼졌어.
3: 아무래도 우리는 아니야.
1: 아니면 멤버들 상처받을까봐 그런 걸 수도
2: 아무도
1: 있어요.
2: 아무도 감수성이 느껴지지 않았나?
1: 그럴 수도 있고.
4: 아 슬퍼.
1: 나보다 더 감수성 있어야지 감수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외모는
2: 그렇죠.
1: 가장 테토넘이시거든요. 네, 뭔가 약간 선글라스 살짝 쓰시고 그렇죠. 뭔가 약간 테토넘이신데 가장 예쁘시라고. 어떤 일화가 좀 있나요?
6: 아 저는
1: 네.
6: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테토스러운 남자거든요.
2: 와. 어이가 없다 진짜. 어이가 없어.
1: 어이없다고.
2: 어처구니가 없다.
4: 아니 같이 20년 했는데 이렇게 모르네 내가.
2: 어. 4명 중에 3명이 지목했으면
1: 어떻길래 테토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데요?
2: 김선일 씨 네.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낫겠어요.
1: 네네네 네, 네. 이게 그렇게 나을 것 같아요.
2: 본인이 본인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6: 몰랐는데
2: 일단은 저 부연 설명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 네.
2: 뮤지션으로서 감수성이 높다는 거는 네. 엄청난 장점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네.
2: 그러니까 테토남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1: 네.
2: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1: 네.
2: 문제에 대해서 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냉정하고 냉철하고
1: 그렇죠.
4: 해결하려고
2: 자꾸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1: 그렇죠.
2: 근데 선일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1: 아 그러면은 계속 어떻게?
2: 아. 아니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4: 아니 선일 형은 그럴 때 보통
2: 잠깐 조롱하신 것 같은데.
1: 아니야.
2: 가비 씨 조롱하신 거 맞죠?
1: 제가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래요.
4: 선일 형이 누가 고민이 있잖아요. 고민 있거나 그런
1: 네.
4: 어떤 자기 얘기를 하면
1: 네.
4: 보통 어떻게까지 해도 F잖아요.
1: 네네네.
4: 선일 형 바로 뭐라고 하느냐면요. 네. 내가 갈게.
3: 갈게.
4: 내가 지금 갈게.
1: 진짜?
4: 네. 언제 시간 돼? 내가 갈게.
1: 맞아요. 아, 그 얘기 들어주러 내가 가겠다.
4: 이건 네네. 진짜 찐 F인 거예요.
1: 진짜 찐 F죠. 왜냐면 네. 힘든 거를 보다듬어 주고 싶으니까 가는 네. 거거든요.
4: 들어만 줘도 F거든요, 사실.
1: 어, 그러면 네. 약간 감동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4: 너무 자주 와요. 너무 매번 와요. 오늘 요건 안 와도 될 정도인데. 요거까지
2: 아,
4: 온다고?
2: 본인이 이게 심심했던 게 아닐까?
1: 그냥 심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외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6: 야, 진짜 쪄야겠다.
2: 그럼.
1: 와, 웃기다. 그냥 집 밖으로 나오고 싶은 사람. 그렇죠? 맞죠?
6: 진짜.
3: 명분.
4: 타당한 명분.
6: 제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여러 번 봤네요.
1: 아, 웃겨. 아, 오케이. 두 번째 질문 갈게요. 너무 재밌는데.
2: 네.
1: 요거 재밌을 것 같아요. 멤버들이 싸웠을 때 중재자 역할 하는 멤버는? 생각해보시고요.
3: 네.
1: 하나, 둘, 셋.
5: 선일.
1: 어?
2: 이거는 뭐.
4: 이거 뭐 F의 연장선이죠.
1: 이거 완전. 네. 중재자 역할을 잘하시나 봐요.
6: 네, 그때도 제가 말렸었던 것 같아요.
2: 네. 아 근데 진짜 이게 엄청난 이 사건 사고가 대본을 보니까
1: 네.
2: 실명이 적혀 있네요.
1: 실명이 적혀 있어요.
2: 정말 KBS에서 그러네. 유명한 사건인가 봐요.
1: 아 유종 씨랑 원석 씨랑 엄청 크게

0: 했다?
1: 아, 맞지, 뭐.
2: 지금 계속 써놓고 있다.
3: 과연 100%?
2: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1: 맞습니다.
2: 아, 저희 지금 토크가 네. 막 흘러 넘쳐가지고 지금 빨리 라이브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 지금 저희 드립다 들을 건데 신곡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0: 저희가 나온 최신곡이고요. 네.
2: 왜 노래 좀 영업을 못하세요?
0: 갑자기 제 토크에 갑자기 음악으로 가니까 아 이게 좀 적응이 안 되네요. 네. 굉장히 네. 1절까지만 할까요? 아, 토크가 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말이죠.
2: 그러면은 네. 그냥 바로 데이 브레이크에 아, 드립다 진짜?
0: 소개 네. 안 해요?
2: 하실까요?
0: 아니 안 할래요.
2: 안 하실 거예요?
0: 네. 음악 자체가 영업입니다.
2: 야. 아 그럼요. 아, 네. 들으면 딱 알죠.
0: 네, 말이 진짜 술술 나오네요.
2: 아 그럼요. 네. 데이 브레이크에 드립다 박수와 함성으로 만나보시죠.

0: 아, 이중적인 느낌이시구나.
1: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비 씨가 네. 이 노래를 이 방송을 좀 많이 틀어주시면서 네. 이 네. 노래를 느낌을 흠뻑 받으시고 네. 네. 댄스 챌린지 한번 한 10초만
0: 어 영업 너무 잘하시는데요.
1: 해주신다면
0: 아 그럼요
1: 잊지 않겠습니다.
0: 아 정말. 당연히 가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1: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당장 그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음악을 충분히 느끼시고 저희 정말 마음에 드셨다면
0: 저희 SNS에 네. 제가 해가지고 올릴게요.
2: 어, 와.
0: 네, 저희 저 이거 나간 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피디님 기억해 주세요.
1: 진짜 훌륭한 DJ입니다.
0: 아 잠깐만, 근데 더 얘기하고 싶은데 저희 마지막 곡 들어야 되는 거죠? 어.
1: 네, 뭐라고요?
0: 마지막 곡을 들어야 된대요. 이제 어, 더 얘기하고 싶은데 아 할 말 할 말 진짜 많았는데. 네.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저희 꽃길만 걷게 해줄게 네. 명곡이죠. 네. 듣고 와서 인사할게요.

0: Radio 뮤직 페스티벌 슈첼라 데이 브레이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덕분에 너무 즐거웠어요.
0: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 이제 갈 시간 되어가지고 네.
2: 못다한 얘기 어떡해. 5만 개 있는데.
1: 말도 안 돼.
0: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나오는 걸로 하고요. 네. 아쉽지만 데이 브레이크 네 분 가셔야 돼요.
1: 저희 공연 있어요. 공연
0: 아, 그러면,
1: 7월.
0: 그건 얘기해주세요. 그건
1: 7월
0: 얘기해주세요.
1: 25, 26 맞죠?
3: 맞아요. 네.
1: 이틀 동안 저희가 네. 여름마다 하는 썸머 매드니스라는 공연이 있거든요. 네. 7월 25, 26일 해요.
0: 네.
1: 하는데 아직 티켓 오픈이나 공지가 안 나갔을 거예요.
0: 오케이.
1: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주시고
3: 들어주세요. 네.
1: 일단 날짜를 빼놓으시면 돼요.
0: 네. 일단 빼놓으세요.
1: 네. 일단 네. 빼놓으시고 네. 그날 불변입니다. 그 날짜는.
0: 네.
1: 저희가 차근차근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0: 오케이. 네. 여러분 꼭 와주시고요.
3: 네.
0: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안녕.
1: 안녕히 계세요.
4: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보행자가 있어 조심하셔야겠고요. 이후 동호대교 부근에선 앞시간 작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구간 영향받아서 원효대교부터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방향 동호원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요. 성산에서 월드컵 쪽으로는 사고 있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종 부근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차로 막혀 있어서 서종 나들목 일대 4km 정도 정체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 모가 부근에서도 앞시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뒤쪽 3km가량 밀립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라디오 기다려주시고 콩 게시판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들어와서 인사를 나눠주시고 저희는 그런 미라클들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이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미스터라디오 6월 이벤트. 어제는 미라클 양지인님이 빙수 선물 받으셨는데요. 그럼 오늘 미라의 첫 문을 열고 들어온 미라클은 누구일까요? 그분을 만나보겠습니다.

0: 너무 구겨 넣는다 가사를. 자, 오늘 첫 미라클은 바로 김세희님 오미완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콩으로 대단히 축하드리고요. 이분에게 네. 커피수 선물 갑니다.
1: 윤정수야 사랑해 사랑해.
2: 자, 나는 덥고 몸은 나른하고 졸리고 피곤하고 할 일은 많고 웃을 일은 없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미라클들 미라로 오십시오. 6시까지는 시간을 순삭해 봅시다.
0: 퇴근으로 가는 청룡열차
2: 윤정수
0: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1: 화요일 생방송으로 왔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김동률의 황금 가면 7221님께서 신청해서 함께 듣고 왔고요.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도 되고 있으니까요, 화면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콩 앱을 켜시고 카메라 표시 클릭해 보십시오. 보라가 아주 잘 나옵니다.
0: 그렇습니다.

0: 세희야! 자주 들어와! 그냥 들어오면 돼!
1: 김세희님은 원래 자주 오세요.
0: 맞아요.
2: 세희야! 나도 어쩔 수 없는 DJ인가 봐!
1: 갑자기 엽기적인 그녀가 생각이 났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김세희님 어머 당첨이라니.
1: 네.
0: 그렇죠. 이제 우리 미스터 라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4시를 공략하는
1: 그렇습니다.
0: 또 도전 또 뭐, 챌린지 네. 할 것 같습니다.
1: 모든 예. 미라클들이 다 빙수를 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 빙수 정도는 받은 분이 또 받아도
1: 아니에요. 안 돼? 안 됩니다.
0: 예. 한 번 받으면 또 안 돼?
1: 예. 모든 미라클들에게 다 드리기 공평하게 드리기 위해서 한 번 받은 분들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세희님 오늘 빙수가 마지막 빙수입니다.
0: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세희 씨가 만약 또 됐어. 그럼 그 다음 분이 다음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분이 받는 거
1: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어제 설명 다 해드렸잖아요.
0: 어제 그 설명도 했어요?
1: 예, 다 했어요. 두 번을 얘기했어요. 예.
0: 받은 사람이 걸리면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걸로.
1: 그 다음 사람이. 예.

0: 그냥 들어와.
1: 예, 이제 세희님은 네. 음분처라든지 뭐 다른 또 이벤트가 있을 때 맞습니다. 계속 도전하시면 되고요. 네. 자, 우리 이은정님께서 4시 콜하려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100m 달리기 출발하는 것처럼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이거 오랜만에 심장을 뛰게 하네요. 크, 여러분들에게 도파민, 예? 도파민 나오는 저희가 이벤트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은 4시에 땡 하고 누가 가장 먼저 메시지를 보내주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콩으로만입니다, 여러분들. 콩으로만.
0: 네. 네, 오늘 이은정 씨가
1: 예, 정확히 셌어요, 저희가.
0: 몇 등입니까?
1: 13등.

0: 땡이 나는 힘드네 그라고 보냈는데 네. 또 차주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아, 뭐
0: 차일 피일 미루지 말고 차차 되겠죠.
1: 아. 자 여기 8910 차주 누구세요?
0: 뭐지?
1: 8910 차주
0: 이상한 거 하려고 네. 8910 차주 누구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1: 예.
0: 8910 여기 일로 오세요. 이거 좀 빨리 빼세요.
1: 자 우리 또 정주경님께서 오 컵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컵빙수 다 좋아하시네요. 빙수야 윤정수야 찰떡이네요 우리 김정환님께서 네, 네. 아주 뭐 지금 장환님께서
0: 좋습니다.
1: 예 좋아하십니다 아주. 네, 네. 예 자 우리 그리고 또 뭐 서정훈 씨도 오셨네요.
0: 아 예.
1: 예 우리 정훈 씨 또
0: 언젠가는
1: 무슨 일이에요?
0: 같이 오겠지.
1: 예 아니 여자친구 생겼다면서요. 다시 만나기로 했다면서요.
0: 네 뭐 다시 만나보는 거죠 뭐 계속. 네.
1: 앞에 나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마이크 좀 열어주세요. 정훈님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2: 잘 만나고 있어요.
1: 잘 만나고 있어요?
0: 오케이 오케이.
1: 왜 오늘 혼자 왔어요? 그럼 같이 오지.
0: 아,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니고
2: 저는 쉬는 날이라서.
1: 아 일을 하고 쉬는 날이라서. 근데 미스터 라디오 애청자인 건 얘기했어요?

0: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1740님. 예. 그 희한하게 저는 안 되던데요.
0: 믿음이 부족한 자요!
1: 그만해.
0: 1740님. 제가 언제 된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서정훈 씨도 지금 8년째 듣다가 이제 8년 만에 된 거예요. 언제 된다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되기 때문에 그때가 언젠지 모르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 네. 미스터라디오 손절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꼭 본인 원하는 만큼 목표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자,
1: 아 우리 힘 빠졌지?
0: 예?
1: 힘 빠졌어. 너 좀 초장부터 너무 소리 지르더라 지금 네가 너야 너.
0: 목이 아파서 그래 목이 아파가지고. 네. 예. 3400님 오늘 미라클이 모든 미라클이 빙수 다 받으려면 몇십 년 가겠는데요. 아유 뭐. 그게 저희의 목표고 저희의 계획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여러분들에게 아주 아주 오랜 시간 빙수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건 6월 이벤트 아니에요?

0: 에휴.
1: 자. 정말 예. 이러다 이 음악 나오면서 예. 자, 김여사 나가시죠.
0: 들어갑시다.
1: 자, 미스터 라디오에 도움 주시는 분들 KB 국민은행,
0: 메디힐 토너패드,
1: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0: 이카운트,
1: 고려 기프트,
0: 유니클로 제공입니다.
1: 할인 중이죠?

0: 그 본인 이쁜 애 하나 있다고 많이 컸더만 그 사이에 대만 공항에서 우리 만났어요 PD. 어. 휴가 때 서로 다른 곳으로 갔는데 공항에서 마주친 거예요. 어. 그 아내 네. 뭐라 그래요 그 아내.
1: 아니
0: 면세장이라 그러나 뭐라 면세점 쪽 뭐
1: 그 아, 그쪽에 예 그
0: 출국장
1: 예
0: 출국장에서 만난 거예요. 아우 예전에 우리 조 PD가 애들 사진 보여줄 때는 아이였거든요.
1: 그렇죠.
0: 아우 근데 지금 많이 컸더라고요. 금방 막 컸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훌륭하게 크고 있다고 저를 그렇게 웃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지금 조 PD 아들이 몇 살이죠? 11살.
1: 그
0: 지금 이제 그 정도 나이네. 내가 70대면 70대면 이제 한 두세 살 더만 그렇죠. 더 있는 거야, 거기에서. 어.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0이 우리 세대까지는 7, 80이 일 신나게 하다가 갈 것 같아요. 자식들도 키워야 되고
1: 일해야 돼요.
0: 근데 있잖아요. 그게 고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쉬다 일하기 싫고 사람 성향마다 다르지만 네. 그것도 막 정답 같진 않아요. 뭔가 사회적 구성원이 되고 일원이 돼서 내가 할 게 있다라는 거.
1: 네네.
0: 그게 정말 저는 오히려 삶의 어떤 그 이유고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맞아요.
0: 장원성님 40살 전까지 2년 만나게 기다려볼게요. 1년 반 남았다. 갑자기 나타납니다.
1: 진짜로.
0: 네.
1: 원석을 네. 만나실 겁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좀 긴 돌을 구해 오세요, 장원석 씨.
1: 예.
0: 짧은 돌 말고. 네.
1: 자, 그리고 함주경님 된다. 저도 됐습니다. 뭘까요? 궁금합니다.
0: 작년 8월에 한국 갔을 때 오스 가서 미라 사인 받고 어? 9월에 여친 만나고.
1: 우와.
0: 일본 분 아니었던 거 아닌가?
1: 그러게요.
0: 9월에 여친 만나고 11월에 사귀 시작하고 내년 4월에 결혼합니다.
1: 우와.
0: 미라 된다는 오스 가면 그냥 고속도로입니다. 오픈 스튜디오를
1: 야 네. 그러네 도쿄 사시는 분 일본
0: 그죠 일본에서
1: 네, 건축일 하시던
0: 하시는 분 그분이요 그분이 미라 사인 받고 9월에 여친 만나서 11월에 사귀는 걸로 가서 딱 친해졌다가 4월에 결혼하자 이게 딱 코스가 좋아요. 9월에서 와. 4월로 가는 코스가 급한 것 같아도 몇 달 만나보고 크게 다툴 일 없고
1: 그렇지
0: 크게 서로가 성향이 맞다 그럼 가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일본에서 오셨는데 그 겸손했잖아 사람이.
1: 맞아요.
0: 겸손 좋았어. 예. 예. 오스 가서 미라 사인 받아. 제가 일본 말로 하나 해드릴게요.
1: 네.
0: 화이팅 오스.
1: 그 오스를 많이 쓰더라고요.
0: 화이팅 뭐 으쌰 뭐 이런 겁니다.
1: 원래
0: 맞나 모르겠다.
1: 그 가라데 할 때 그 기합으로 많이.
0: 기합이죠. 예. 오스.
1: 예.
0: 예 맞아요. 그 가라데 하니까.
1: 예.
0: 자 또 그 참.
1: 또 뭘 하려고요?
0: 가라게를 참 좋아합니다.
1: 예? 가라게요?
0: 닭튀김이요.
1: 아 가라게.
0: 참 맛있어요.
1: 네.
0: 일본도 음식 정말 잘해요.
1: 일본은 그 가라게라고 하잖아요.
0: 네. 일본 말입니다, 여러분.
1: 튀김
0: 네,
1: 또 이름이. 튀김 또 덴뿌라.
0: 그게 일본 말이죠.
1: 왜 다른지 아십니까?
0: 닭튀김과 그냥 튀김이 왜 다르냐?
1: 예.
0: 닭이 아니어서요?
1: 아닙니다. 뭡니까? 이제 그 튀김 옷이
0: 네.
1: 전분으로 묻혀서 튀기면 가라아게고요.
0: 네.
1: 그냥 밀가루 있잖아요. 튀김 가루 있잖아요. 그걸로 만들어서 튀기면 덴뿌라라고 튀김이 되는 거죠. 예.
0: 일본 가서 살아. 야 그렇게 그 음식이 아니, 그렇게 좋으면 일본 가서
1: 아니, 내가 공부한 거 갖고 왜 일본 가서 살라고 그래요 또.
0: 자 여러분 그렇답니다.
1: 예, 예. 그렇습니다. 예.
0: 아니 저는 진짜 일본이 이웃나라가 돼서 어떻게 내가 뭘 하냐에 따라서
1: 예.
0: 일본을 정말 잘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그게 될 수 있어요.
1: 뭐 거기까지
0: 아니 그러니까 남창희 씨도 이러다가 일본에다가 뭐 하나 예. 차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저는 일본에다가 한식집을 차리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일본에 예. 신주쿠 같은 데다가 한인타운 예. 그런
1: 아니 그냥 아예 생
0: 아 생 일본에
1: 예, 생 일본에
0: 아 뭐
1: 한인촌 말고 그냥 생 일본에
0: 뭐 오사카 한복판에
1: 뭐 도톤보리에다 그냥 딱 예. 한식당 근데 저는
0: 요코하마 한복판에다가
1: 저는 근데
0: 남창이 K 가든
1: 아니요 근데 저는 미스터 라디오 해야 됩니다. 그럴 시간 없어요.
0: 남창이 씨
1: 예
0: 가세요.
1: 어딜 가요?
0: 일본 가서
1: 왜 가냐고 저 가기 싫다는데 왜 자꾸 가라 그래요.
0: 6743님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역대 즐겨 듣는 박명수의 레드쇼
3: 박명수의 레디오쇼 출발!
4: 다시 갈게요.
3: 신동!
2: 뉴욕도 즐겨 듣는 박명수의 레디오쇼
3: 출발!
4: 그렇지! 재밌지 않으면 저 취급을 안 합니다. 박명수의 레디오쇼!
5: 음악 앨범 이현우 선배님이 커피 아버지라 불리신다던데 근데 선배님 좀 죄송하지만 커피 타이틀 제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6: 아이, 그래도 뺏어가는 건 좀 그렇지.
5: 여의도에 오픈했습니다. 커피 향 나는 라디오는 이제 여기가 본점이에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6: 아침엔 여기로 오시죠. 19년 전통의 커피 맛집 라디오 이현우의 음악 앨범. 아, 그래도 커피 아버지는 나지.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어? 녹지 않게. 그리고 가면서 선풍기 좀 틀어봐. 야, 너 좀, 아, 내 쪽으로 돌려서. 아, 집에다 틀고 있어. 아, 저, 아, 진짜.
1: 우리 딸이요. 네, 제가 낳은 저 딸이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리를 꽥.
0: 뭐야? 아, 내 눈, 아, 왜 이렇게 부었어? 아, 짜증나. 야, 창, 창, 야!
1: 왜?
0: 야!
1: 아, 자고 있는데 왜 그래?
0: 냉동실에 숟가락 걸린 거 있는데 빨리 갖고 와. 나 지금 눈 만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갈 시간이 없어. 빨리 갖고 와. 숟가락 걸린 거.

아우 니들 때문에 엄마 진짜 망신스러워서 못 살겠다 진짜. 야 중삼, 중삼이 상전이야? 어? 제발 동생 좀 그만 부려먹어라. 네 동생도 곧 중삼 돼. 알아? 알았냐고?

0: 많은 분들께서 또 같이 분노해 주셨는데요. 강지훈님께서 아유 중3병이 심하게 걸렸네.
1: 아, 난 7752님 우리 집인가? 아. 저희 집은 연년생 고등학교 때부터 눈만 마주쳐도 스파크 놔라. 이쪽으로 가라고. 야. 너무 넓은 마루에서 이 앞으로 가.
0: 야.
1: 너 야, 야 하지 마라. 한 살 내가 위다.
0: 야. 뭐 한 살 그 어차피 뭐 연, 어? 11개월밖에 안 되는 거고.
1: 엄마 아빠 없어. 넌 벌써 죽었다.
0: 너도 가만 안 둔다.
1: 그래도 애들은 뭐 향냄새 맡고 싶냐 그런 건 안 하죠. 너무 병, 옛날 거죠.
0: 병풍 뒤에서 향냄새
1: 맡고 싶냐
0: 이런 건 안 하죠.
1: 너무 옛날 거죠.
0: 너무 옛날 거.
1: 그런 다하기도 길잖아. 빨리 예. 짧은 걸로 빨리 치고 그냥 싸워야지.
0: 사진에 검은 줄 쳐줘 뭐 이런 거 안 하죠. 예. 자 이하로님이 갑자기 떠오르는 우리 누나의 얼굴. 아이고 하로님도 또 그런 삶을 사셨군요. 6974님 이거 매일매일이 전쟁터인 저희 집인가요? 근데 이거는 다 그런가 봐요 진짜. 박규희님 내 딸 얘기인 줄 남동생한테 하는 게 똑같네요 라고. 이재현이 누나가 아니고 완전 형 아니에요 이건. 박경민님 남매 워즈. 김명환님 시집가라 따라. 이재현님 창희야 군대 가야겠다. 이재현님 키가 역전되는 날 세상이 변하리라. 진짜 그럴까요? 배윤희님
1: 이게 원래 어릴 때부터 기가 눌려있으면 좀
0: 맞아. 그럼 잘 그게 바뀌어도 안 되잖아요 자야 그게.
1: 네.
0: 어? 예전 그 코끼리가
1: 네.
0: 발 묶어놓고 키우다가 나중엔 풀어줘도 안,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저기 동생도 많이 혼나다 보면 아무리 나중에 덩치가 커져도 못 덤비는 것 같아요.
1: 그 김숙 씨하고도 제가 못 이게 먹겠더라고요.
0: 처음부터 그렇게 나가니까.
1: 네. 우리 와이프는 뭐 저한테 져주는데
0: 네.
1: 김숙 씨는 제가
0: 네.
1: 이상하게 좀 이기기 어려운 느낌.
0: 네.

0: 잘 키웠네요 누나가.
1: 예, 동생이 그래도 잘 살아 다행이에요. 나중에 네. 나중에 컸는데 동생이 못 살고 자꾸 누나한테 뭐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러면 그것도 힘들어요. 예, 잘 된 게 다행입니다. 자, 우리 뒷모습 엄마님까지 이렇게 만나봤고, 자, 우리 오늘 사이다는요 사연에 공감해주신 두 분 이정은님 1413님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다. 자, 여러분들 분노 쌓이시면 저한테 제보해 주십시오. 문자번호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1370님께서 급한 일이 있어서 좀 서둘러 가고 있는데 미라 들으면서 가니까 신호등이 다 초록불로 바뀌네요. 역시 된다 된다 미라 된다.
1: 예, 역시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다 됩니다 여러분들. 자, 9833님, 저도 미라 듣고 결혼하고 지금 이렇게 이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다니까요. 미라가 영험한 기운이 있어요. 아주 대단한 그런 삼신할매 같은 그런 기운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도 미라 듣고 결혼하고 아이도 갖고 다 좋은 가정 이루십시오. 자, 김명희님, 저는 진짜 좋은 일이 생기네요. 시인합니다. 이게 뭐죠?
2: 시인에 도전이 됐다는 거예요?
1: 뭘, 뭘 시인하는 거죠?
2: 시인이 된 것 같아. 시인이 됐다고. 저는 진짜 좋은 일이 생겼어요. 시인합니다. 시인이 됐습니다라는 느낌. 근데 시인이 되시면 됐다 그러지. 시인 하시는 분이 시인합니다라는 자체가 말을 좀 못 알아듣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인정합니다로 가겠습니다. 아. 명희 씨 맞습니까? 네, 인정합니다로 예. 시인합니다인데.
1: 그렇습니다, 명희님. 네. 뭐. 아무튼 된다 된다 뭐 본인도 그렇다는 뜻이겠죠. 네. 아, 진짜 좋은 일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이
2: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1: 그런 시인 하셔야죠. 저는 네. 갑자기 또 이 진짜 신춘문예 가신 줄 알았네. 네.
2: 예. 포임 포임.
1: 예,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님 진짜 맞아요. 우리 미스터라 들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또 뭐 일본어네요. 카오리
2: 가오리 정도입니다.
1: 예. 예. 그리고 오미완 정수 오빠 창유 오빠 오랜만이에요. 작년에 방문한 국제 커플이에요. 일본녀 한국남. 벌써 1년 되었다니. 나도 꼭 다시 오픈스튜디오 놀러 갈게요. 오늘 오랜만에 미라 듣게 되어서 댓글 남겨요. 오늘도 재밌는 미라 화이팅! 이라고 하셨습니다.
2: 한글 잘 쓰시네.
1: 아우, 일본 분이신데.
2: 아니면 이거 번역기 돌리신 거예요? 네. 잘하셨네.
1: 아니 근데 번역기 아니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잘하신다고. 그래요.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너무 오랜만이에요. 우리 가오리? 네. 맞을래나?
2: 네.
1: 아, 제가 요즘에
2: 앞에 뭐 잘 모르겠으면 아싸를 붙여요.
1: 아싸 가오리님, 예, 오케이. 예. 너무 오랜만이에요. 또 놀러 오세요. 아셨죠? 예.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은분처 후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2: 아까 나왔는데 저희가 저 예. 하느라고 말씀을 얘기를 못 드렸네. 네, 은분처 2,648번째 문자 네. 뽑혔습니다.
1: 도전은 예. 이제 그만하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우리 실버라인 우리 김은실님께서 오늘 분노 쌓이는 일이 있었는데 미라 들으니 조금씩 풀리고 있어요라고 네. 했습니다.
2: 미라 때문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예. 진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열받는 일이 있을 때는 하루 있다가 멍을 하면은 내가 하는 행동 자체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바뀐 행동에만 맞는 혹은 가장 최상의 행동일 겁니다. 예.
1: 그래요, 우리 은실님. 미스터 라디오 들으시면서 그냥 이제 앞으로 웃을 일만 실실 웃을 일만 있을 겁니다. 예. 자, 우리 노래 듣겠습니다. 리쌍이 광대 BMK 씨가 피처링 하셨죠? 예, 이 노래 함께 듣고 올게요.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스킨.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0: 카페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0: 카페페 주문.
2: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3: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5: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4: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5: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도와주시는 분들은 TS푸드,
1: 모드투원 네트워크,
0: 셀로맥스,
1: 서울사이버대학교,
0: 양말주문제작은 싹스킹,
1: 카페앤베이커리페어,
0: 베스트슬리,
1: 오토링크,
0: 코끼리 베이글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우리 기가 수업 끝나고 출첵합니다.
1: 그렇지, 이제 와야죠.
0: 대학교 1학년생.
1: 예, 음부차 받고 튀면 안 되죠.
0: 그렇습니다. 예. 한 달은 와줘야죠.
1: 그렇습니다. 네. 쭉 계속 와야죠. 아유, 또 일본에 또 자주 듣고 있네요. 미야노 미카님이.
0: 미야노 미카.
1: 예. 저도 일본인인데 일본에 듣는 사람도 많아요. 어? 에이, 많진 않겠죠. 일본인 분들이 많이 듣는다고요?
0: 다른 DJ 듣다가 딸려오는 거죠. 우리를
1: 아니, KBS가 나와서 그런 건가?
0: 그렇지. 우리를 생으로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1: 그러면 뭐 우리도 부탁드려야죠.
0: 네.
1: 하지미 마실 때 도우조 요르시쿠. 자, 오네가이시마스. 예. 자, 잘 부탁드립니다.
0: 잘하시네요.
1: 예.
0: 자, 윤정. 자, 이제 3부 첫 곡 남창희 씨.
1: 예.
0: 3부 노래 부탁드립니다.
1: 오. 풍문으로 들었어 그대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그 말을.
0: 조남재 사운드.
1: 아, 자, 우리 여러분들 이 노래 제목 정답과 오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곳곳으로 퇴근길 교통량 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도심 안쪽으로 상암사거리 부근인데요. 앞 시간 상암사거리에서 상암초등학교 쪽으로 버스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3차로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제에서 홍은램프 쪽으로도 사고 있습니다. 한 차로 좁아져 있어서 성산램프부터 여파받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으로 군자교에서 상계교까지 밀리는데요. 앞서 월계 1교 부근에 있던 사고 때문이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호에서 가양대교까지 더디게 지나고 같은 방향 올림픽대로도 청담부터 가양대교까지 길게 정체입니다.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는 사고 났고요. 영향받아 탄천나들목부터 많이 답답합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말이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마리오.

0: 매일 오후 2시 KBS 쿨 FM 가비의 Super Radio. 먼저 가 있을게요. 빨리 와요.
1: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0: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3부가 시작됐습니다.
1: 네, 3부 첫 곡으로 우리는 장기하와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었어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풍문으로 들었어의 또 재미난 오답은 뭐를 보내셨을지 보겠습니다. 최세영님, 일본인들은 미라를 콩으로 들었소? 그렇겠죠. 예, 거기 뭐 일본에는 주파수가 안 나가죠. 네. 김명환님, 미라가
0: 예. 전국도 문제인데. 예. 해외까지 나가게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1: 김명환님, 미라가 재미나다는 거 동생한테 들었소. 어, 동생이 또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고. 유현일님, 아들아, 엄마 말을 귀뜸으로 들었소. 아, 우리 아들들은 왜 이렇게 또 귀뜸으로 듣는지. 자, 우리 8457님. 유부남들 집안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 불문율로 들었소. 최상구님, 미라 들으면 다 된다고 들었소.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김혜정님, 올해는 더 덥다고 들었소. 벌써부터 더위 걱정입니다. 아이고. 김부영님, 나는 미스터 라디오를 사무실에서 아... 듣고 있소. 77엉이님, 내 배에 내장 지방이 들었소. 박혜은님, 보름달은 영어로 풀문으로 들었소. 김영수님, 아내 말 건성으로 들었어. 그래서 혼났소. 이종원님, 느그 서장이랑 내가 밥 같이 먹었소. 어, 모르는 게 산책님, 우우우우 까치발로 들어왔소. 술 먹고 늦게 들어오신 우리 아빠. 송영재님, 까치발. 폭망이라 들었소. 내

0: 드십시오.
1: 그래야 사랑받습니다. 자, 바나나 우유 초콜릿 받으신 정답 세 분 발표해 주시죠.
2: 김병근 씨 4088님 그리고 K1397님 세 분 축하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아유, 이분은 새싹이신데
2: 네.
1: 그 남자 머리도 잘하실 것 같고 여자 머리도 잘하실 것 같아요. 두 개 다 잘하실 것 같아.
2: 네.
1: 이미

0: 해야 되겠습니다.
1: 네.
0: 잘하셨습니다. 우리 임희용님 새싹이라서 미라에서 새싹 공식 선물 딱 붙어있으라고 껌 드리겠습니다. 히바히바!
1: 히바! 히바!
0: 네. 아유, 말 좀 불치려고 그랬더니, 어,
1: 네.
0: 아, 아니요. 안녕하세요.
1: 네.
0: 네, 우리 미라클이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 가족이 같이 놀러 오신 거예요?
2: 네.
0: 어, 저기 오늘 쉬는 날도 아닌데. 어떻게? 다
1: KBS 견하겠습니까?
2: 네.
0: 아, 네. 따님이랑 둘이
1: 미스터 라디오를 좋아하십니까?
2: 네.
0: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1: 1초 정도 텀이 있었습니다.
0: 미라클이 아니신 것 같은데. 맞아요?
1: 아, 맞습니까? 그러면 잠깐 기다리세요. 예. 가지 마시고
0: 예
1: 한 시간만 기다리세요.
0: 한 시간
1: 잠깐 기다리세요 거기.
0: 예,
1: 네, 알겠습니다.
0: 노래 나갈 때 저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는 일단은요
1: 앞으로 미라 많이 들어주시라고 요거트 아이스크림 선물로 드릴게요.
0: 네.
1: 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 하모니랜드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사랑은

0: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2: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1: 에브리바디 액션 코리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2: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리...

0: 음식물 분쇄 처리기,
1: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에서 120시간 달인 흑삼고,
0: 극단 무화에서 로맨틱 타임 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선물이

0: 오십시오.
1: 컴온 도미션.
0: 저희는 안 쉽니다.
1: 맞습니다.
0: 오십시오.
1: 안 쉬. 네,
2: 저희는 예. 할 거 하고 예. 우리 그냥 옵니다.
0: 예. 예. 선거도 멋있어. 여러분 선거 사실 잘 투표하시고 그리고 오세요.
1: 맞습니다.
0: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선영 님도 내일도 생방합니다. 아, 본인이 알아서 얘기를 해 주셨군요. 예.
1: 물어보는 건 줄 알았죠.
0: 예. 예. 예. 에클레어 님은 두 분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저기가 어디예요? 저도 나중에 놀러 갈래요라고 하셨는데요. 기가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의도 KBS 본관 계단 올라가면 바로 있어요라고 하셨습니다.
1: 맞습니다. 그다 올라와서 왼쪽으로 오시면은 네. 바로 있습니다. 두 명 예. 보여요.
2: 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별관을 가셔서
0: 그러니까
2: 아. 별관을 뒤지는 분들이 있어요.
0: 별관 아니고요. 네. 신관도 아니고 네. 본관입니다. 본관을 치고 오셔야 네. 예.
2: 그렇습니다. 본관 어떻습니까? 어르신들을 만날 때 자네 네. 본관이 어디야?
0: 저는 경북 의령시.
1: 의령시.
2: 네, 예. 그렇군요.
0: 아닌가? 문경시.
1: 저는 전북 진안.
2: 자네 본관이 어디야?
1: 아, 전북 진안군입니다. 전북 진안군.
0: 아, 나 어떠?
1: 예. 뭐 갑자기. 예?
2: 자, 이렇게 던진 말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끌어버리면 저 자체가 잘못된 네, 소재를 제공한 거예요.
0: 요즘에는
2: 걸로.
0: 사실 본적 이런 거를
2: 좀 잘 하셔야 돼요.
0: 잘 안 쓰니까
1: 전북 진안군 동양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고
0: 본적이 부모님 그러니까. 거쪽이고
2: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렇죠. 거를 빨리 끊어버리는
0: 본관은 이 성에 그걸 네. 말씀하시는
1: 아,
0: 거죠?
1: 아 그래요? 본관은 그러면 다른 거 같은데
0: 이게 본관이죠? 아. 형도 잘 모르시죠?
1: 네, 지금 그냥
2: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모르면 빨리 끊어버린 방법이 있다.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2: 아, 물어보시라고요. 네. 아,
0: 형 본관이 어딘데요?
2: 저는 어리 엄마 아빠가 일찍 이혼하셔서 잘 모릅니다.
1: 아,
0: 물 드세요.
1: 아니 왜? 이 그림을 그리신 건 아니잖아요.
0: 일부러 그리신 것 같아요.
2: 아, 아니 근데 난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일찍 일어나셔서 잘 모르겠고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네.
0: 그거 저기 그러게요. 저거 떼면 알 수 있어요.
1: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0: 가족관계 증명서
1: 아, 그런 거요. 거기서 또 그게 나오는데.
0: 네. 아 가족관계 증명서구나 또. 아 죄송합니다.
2: 그러니까 어쨌든 예. 지하철 타시면 국회의사당역입니다.
1: 맞습니다.
2: 네. 국회의사당역에서 내리시면 바로 거기에서 KBS를 뒤적뒤적 거리면 네. 못 찾으기가 어려워요. 예. 좀 넓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대성님 예. 숙연해지네요. 그러고 튀어야 돼요. 그러고 튀어야 돼. 예. 아 내가 괜한 걸 물었구나. 나이가

0: 그때가 아니, 모두가 선면을 해야 돼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 배려해 주셔야 돼요. 딱 하게 하고 해야지.
1: 알았어요.
0: 아, 예. 딱 꼈다 딱 맞잖아요.
1: 오케이.
2: 아, 너무 아쉽다. 이거 모두가 기대했는데 지금. 네. 아.
0: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1: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시는 거예요?
0: 네, 가사도 잘해요.
1: 예, 알겠습니다.
2: 그럼 좀 이따가 또 나오잖아요.
0: 그렇죠,
2: 예.
0: 그렇죠. 네,
2: 그때 좀 노려보겠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예. 김성철님도 내 심장 박동은 바운스 바운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아요. 그냥
0: 좋아요.
1: 그래요.
0: 그게 좋아요.
1: 그게 제일 좋죠.
2: 네, 맞습니다.
0: 예. 혈류인데요. 바운스가 예, 혈류가 잘 천천히 돌아야 돼요.
1: 1분에 60에서 70개 정도 되는 게 제일 좋죠?
0: 네. 잘 모릅니다.
1: 저도 잘 모르겠어요.
0: 저는 혈압이 좀 높다고 하긴 했었어요.
1: 혈압이 높아요?
0: 건강검진.
1: 아. 예. 혈압은 정상입니다.
0: 그럼 뭐가 비정상이에요?
1: 고지혈.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요.
0: 피가 좀 끈적거리는 얘기죠?
1: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요.
2: 그럼 고기를 좀 줄이셔야 돼요.
1: 아니요. 아니. 약을 먹으면 됩니다.
2: 아, 예. 똑똑한데요?
1: 왜냐면 고기를 줄여도 안 줄어요. 왜냐면 유전이거든요.

0: 네, 이번 노래는 3699님께서 AOA의 심쿵해. 제 심장은요 지금 퇴근 시간을 앞두고 쿵쾅쿵쾅 뛰고 있습니다. 아내가 제육볶음이랑 잡채 해놨다고 문자가 왔거든요.
1: 제육볶음이 많이 나오네요.
2: 한정식집이네. 합당하시는 거 아니죠?
0: 야, 대단하시다. 근데 잡채가 요리하기가 진짜 힘든 걸로 제가
3: 까다로워.
0: 예, 네, 까다롭고.
3: 근데 사실 어렵진 않은데 네. 까다로워.
0: 과정이 조금 길지 않나요?
3: 하려고 그러면.
0: 네, 그러니까 과정이 조금 네, 많지 않나요?
3: 이렇게 하나 하나씩 다 채를 썰어가지고 네. 하나 하나씩 다 채를 되고. 볶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섞어요. 그럴 거면 왜 따로 볶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솔직히 저도 계속 그 의문이 들긴 하는데
1: 나중에 제가 해답을 드릴게요.
2: 어, 뭐라고요?
3: 따로따로 다 볶아요.
1: 볶아요.
3: 예, 그리고 나서 마지막엔 다 같이 볶아요. 어. 왜 따로따로 밀고 볶는지 모르겠어요.
1: 그 열 전도 예. 뭐, 그 식자재마다 열 전도가 다릅니다.
3: 전도 사세요?
1: 들을 준비가 안 돼요.
3: 자, 열 전도가 예. 달라서 뭐예요?
1: 그래서 그게 있는 시간을 딱 분리한 다음에 각자 이제 한꺼번에 같이 한번 데피는 거죠.
3: 아니 그렇게 할 거면 뭐 당근부터
1: 아니, 이제 하면 드릭 지금 드릭
3: 아니 당근부터 먼저 하면 왜냐면 딱딱한 어. 것들은 먼저 익히기 시작하고
1: 그럼 그다음에, 뒤에서 그다음에 걔들이 타잖아 나중에
3: 안 타요.
1: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구나.
3: 아니 탈 거면 제가 뭐 요리 한두 번 해봅니까? 네. 안 타요. 당근부터 넣고 그다음 좀 무른 것들은 나중에 넣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0: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3: 사실 그렇게 많이 하세요.
0: 아, 그래요?
3: 식당 같은 데서는 금방금방 하니까 어, 그냥 빨리빨리 하려면
1: 아내가 제육볶음이랑 잡채 해놓으면 가서 맛있게 먹고 사라지면 됩니다.
0: 아니 그러니까 어? 이게 잡채를 해주셨다는
1: 거는 그 남창희처럼 가서 뭐가 잡채가 이렇죠. 그 기분 잡채요.
3: 제가 또 에? 코미디언 공채 특채 아니고 잡채 아닙니까. 저도 잡채 잘합니다. 자 우리 이혜원님께서 제육은 분위기, 뜨거운데 잡채가 예. 식어있네는 왜 떠오르죠?
0: 분위기 너무
3: 분위기 잡채는 뜨거 아 제육은 뜨거운데 잡채는 식어있네.
0: 분위기 너무 잡채고 있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자 심쿵해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0: 이 노래.
1: 와, 제가 네.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던 노래. 김범수 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현진영의 두근두근 쿵쿵. 근데 현진영 형님이 정수영 님보다 동생이라 하셨어.
2: 현진영 씨가 어? 저보다 한 살 형입니다.
1: 한 살밖에 아니에요? 네. 아, 진짜로요?
2: 리라 초등학교 앞에서 정확히 정리를 했습니다. 교통 정리했어요. 아. 네. 저는 저랑 똑같거나 저보다 어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네, 많으시더라고.
3: 옛날에
2: 많아봐야 뭐 한 살이지만 어쨌든 많으시더라고.
3: 옛날에 현진영 씨가 현진영 씨는 아마 거기 안 사셨을 것인데 부모님이 사셨던 집인 것 같아요. 인천 서구 가정동에 그 아파트에 사셨었는데 거기 그래서 맨날 선물이 막 쌓여 있고 이랬던 그 기억이 나요.
1: 아 진짜 근데 현진영님도 젊었을 때 또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와
3: 샤프하시고
1: 와 너무 날카롭
2: 아니 네. 그럼
3: 아 네. 그럼 춤 너무 잘 추시고
2: 서태지 아이들과 결혼했던
1: 네. 그러니까요
2: 그다음 젊음의 행진 때 그렇습니다 너의 마음 나의 마음 울렁울렁 두근두근 쿵쿵
1: 이때 또 코스염도 길리셔가지고 변신을 또 하셨죠.
3: 그렇습니다.
1: 상탈하신다.
3: 그리고 그렇죠. 노래를 진짜 잘하세요, 아시죠?
1: 아, 그렇죠. 재즈부터 네. 해가지고.
3: 맞아, 맞아. 아,
1: 그러니까요. 예.
3: 그래요. 자, 우리 두근두근 쿵쿵.
2: 네.
3: 뭐 이 심장 소리에는 뭐 최고의 그렇죠. 노래 아닌가요? 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 저는 중간 부분이 좋아요.
3: 예.
1: 어떤데요?
2: 헤이야 호와 헤이야 호 나옵니다. 여기서 예, 둘.

0: 둘, 쓰리, 고!
1: 헤야 엄마, 헤야 엄마, 헤야 엄마,
0: 헤야. 난 다 들었어.
2: 예.
1: 미워!
3: 오래전에 돌아갔던 너!

0: 4년 전에 많이 들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월드컵이 다가와서 그런지 이 노래를 들으면 심장이 뜁니다. 우리 대표님의 활약 기대해 봅니다.
1: 대표님이
2: 우리 대표님의 활약이요?
0: 대표팀.
1: 자, 6월 12일 날.
2: 아니, 야, 한 글자 바꿨는데 완전 내용이 다르네.
0: 예, 우리 대표님. 예.
2: 지금 대표 없죠, 지금?
0: 아, 대표님이 계십니까? 계십니다. 예. 그래 가지고
1: 그

0: 아니야, 이건 코 아니에요.
1: 어디에요?
0: 남아프리카.
2: 이베리코?
0: 아~ 남아프리카 콩하국.
1: 콩하국.
0: 예. 알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있으니까 우리가 또
2: 남아프리카 와.
0: KBS에서 또 우리가 또 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KBS에서 또 우리가 또 중계를 하니까 KBS 중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1: 마이트마스가 또
2: 뭐예요?
1: 아, 아닙니다.

0: 있습니다. 폐막식.
1: 네, 미안합니다. 예. 코미디가 물 또 묻혔네요. 예.
2: 자리 좀 맡아놔.
1: 자리 좀 맡아놔.
0: 예. 아이고. 예.
1: 됐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묻힌 아무튼 개그만 300개 넘습니다.
0: 우리 재밌겠네요, 진짜. 와,
2: 진짜 우리나라 정말 멋있습니다.
0: 예.
2: 경기도 너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0: 경기도요?
2: 아니,
1: 오늘 왜 이래요?
0: 서울 시민 아니세요? 아, 갑자기 네. 경기도
1: 축구 경기도 잘하시길 축구 바랍니다. 경기도. 앞에 걸 써도. 예.
2: 아, 지금 월드컵 얘기하고 있는데.
0: 예, 알겠습니다.
1: 경기도
0: 대표님이
1: 잘하면.
0: 대표님이 경기도.
1: 아, 내일이 선거인데 갑자기 경기도 사람 하면 아무 뭐 선거 얘기하나?
2: 아, 왜 그러십니까?
0: 네, 자, 뭐
1: 노래 끝나간대요.
0: 네, 들을게요. 드리머.
2: 네.

0: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1: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곳곳으로 정체 빠르게 길어집니다. 먼저 강변북도 일산 방향 동호에서 가양대교까지 어려운데요. 반포대교 부근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1, 2차로에 걸쳐 처리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 영동에서 가양대교까지도 밀립니다. 그 사이 한남에서 반포대교 쪽으로는 고장난 차가 멈춰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부터 화성휴게소까지 답답하고요. 이후 매송유계소에서

하는 게 자꾸만 당기는 요즘 달달한 수박 주스 한 잔 어떠실까요? 준비해놓고 기다릴게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샵 891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1부 국토교통기술대전 유니클로 코끼리 베이

0: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1: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가게 유니클로 감사.
2: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3: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화요일 생방송 1부. 남편 회사 일 때문에 해외에 나가 살다가 1년 만에 잠시 한국에 들어왔어요. 9634. 오랜만에 온 한국도 너무 아름답고 차 안에서 들리는 사랑하기 좋은 날도 정말 반갑고요. 좋아요. 타지 생활하다 보니 그동안 일상이었던 모든 순간들이 엄청난 소중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휴가 잘 보내다 가겠습니다. 9634. 아, 그렇군요. 야, 1년 만에 온 한국. 진짜 일상의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 요거 사실 일상이 소중한 줄 모르고 보내는 우리 같은, 늘 여기서 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한 번쯤 새겨볼 말이네요. 얼마나 계시다 가세요? 휴가니까 그래도 수박주스 한 잔 보내드리면 요거 쿠폰 바꿔서 한 잔 드시고 갈 수 있는 그 정도 여유 누리시기 바랍니다. 9634. 윤상의 노래 신청하셨죠? 허진희 씨, Back to the Real Life.

있어요. 근데요, 퇴근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정도로 참 좋네요. 언니랑 둘이 야근하는 것 같아서요. 흐흐. 다행이에요. 혼자 아니고 저랑 같이 야근하는 느낌. 그래서 일하는데 마음 부대끼지 않는 느낌. 그래도 저 퇴근할 땐 같이 퇴근할 수 있어요? 앞으로 1시간 46분 30초 남았어요. 그 안에 다 할 수 있겠어요? 우리 8시에 같이 퇴근하기로 약속. 6438. 회사에 외국인 직원이 있어요. 오늘 조금 늦게 출근했다고 글쎄 간식을 한가득 사가지고 온 거 있죠. 덕분에 온 직원이 오후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눈치와 센스가 짱인 우리 마리아 자랑합니다. 와, 마리아도 한국인 패치 붙이고 있는 것 같고요. 얼마나 마리아를 사랑하고 자랑하면 우리 자 붙으면 이거 정말 끝난 거거든요. 우리 마리아? 여기서 다 정리되죠? 그쵸, 우리 마리아님. 4956 컵 냉면 들어보셨나요? 오늘 기온이 무려 33도까지 올라갔는데 택배 기사인 저는 체감 온도가 40도는 훌쩍 넘는 것 같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배달 간 곳이 컵 냉면 파는 곳인 거 있죠? 하나 사 먹었는데 얼마나 시원하던지 종종 일하다가 사 먹어야겠습니다 하면서 보내주신 사진에 야 진짜 한 컵 가득 냉면이 야무지게 들어있어서

여름여름해 여자친구였어요. 우리 사무실에는 여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혜원 씨 사무실.

버스 운전대를 잡고 계시거나 아니면 대기실에 계실까요? 6시 20분인데 오늘 근무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무튼 기사님 1년 된 거 축하합니다. 기사님 덕분에 그 동네 주민들이 기운차게 출퇴근 또 외출 잘하실 거예요. 기사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수박 주스 한 잔 약속하지만 1주년 축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인국 정은지 All for you 샵 스위티.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만 12세, 2014년생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HPV 예방접종을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0: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우리 고등학교엔 모두가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지나가기만 해도 애들이 수군거릴 정도로 인기 많았던 그녀는 믿기지 않게도 내 짝이 되었다. 나 역시 그녀를 남몰래 좋아했지만 결코 고백할 수는 없었다. 거울을 보면 한숨부터 나올 정도로 뚱뚱했고 자신감도 없었기에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그녀 부탁을 들어주는 게 전부.
1: 미안한데 매점 좀 다녀와 줄래? 이 문제집 좀 옮겨줄 수 있어?
0: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웃어주면 그걸로 행복했다. 그러다 코앞으로 다가온 그녀의 생일, 며칠 동안 모아둔 용돈으로 목걸이를 샀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 집 앞까지 갔을 때 마침 창문 너머로 통화 중인 그녀 목소리가 들려왔다.
1: 아, 걔 완전 편해. 그냥 시키면 다 해주잖아. 완전 장난감 같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러네. 옆에 두면 편하잖아.
0: 손에 쥐고 있던 선물 상자를 툭 떨어뜨린 채 그대로 뒤돌아 뛰었다.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다. 그 후 학교도 며칠 빠지고 결국 아버지에게 부탁해 전학을 가게 된 나는 완전히 달라지기로 마음을 먹었다. 새로운 학교에선 미친 듯이 공부에 매진해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도끼를 품고 운동을 시작해서 체형도 달라졌다.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해 결국 성형 수술까지 받았다. 어느새 예전에 뚱뚱하고 자신감 없던 모습은 사라졌고 주변에서 훈남 소리까지 듣게 되어 소개팅도 많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늘

친구가 못 알아보았을까요? 고백하신 건 정말 잘하셨어요. 그 고백으로 새로운 사랑이 싹 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고요. 최원일 씨, 그 예전에 얼굴에 점 찍고 그 드라마가 생각나네요. 그분도 예전 일을 사과했으면 좋겠고 서로 오해나 미움이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잔인한 복수는 싫어요. 유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뭐 잔인한 복수까지야 뭐 그냥... 에.

너 없이 산다 이현우, 사랑하기 좋은 날. 김형숙 씨, 평소 까칠했던 동료의 얼굴에 요즘 미소가 떠나지 않더군요. 알고 보니 비밀 사내 커플이었어요. 본인들은 숨긴다고 숨기는 것 같은데요. 누가 봐도 사랑에 빠진 얼굴들이었어요. 배가 아플 정도로 부러웠어요. 저도 저렇게 사랑에 빠진다면 변할까요? 당연하죠. 사랑에 빠진 사람, 아유, 사랑과 재채기를 어떻게 감추어요? 절대 못 감추죠. 그리고 형숙 씨만 알겠어요? 다 알겠죠? 저처럼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둔감한 사람들도 사랑은 알겠더라고요. 왜냐, 말씀하신

0: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나를 안아주는 방송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스위스로 하이파이브.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곳곳으로 정체 계속 이어집니다.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방향 반포에서 가양대교까지 더디게 지나는데요. 그 사이 마포대교에서 서강대교 쪽으로는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2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북부간선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신내 나들목 부근에선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천 나들목에서 하월곡 사이

빨래도 청소도 아니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게 가장 힘들었다. 적막한 집안에 들어가는 게 싫어서 집 근처 국밥집을 찾게 됐다.

솔리드 나만의 친구. 한상윤 씨, 나이 먹을수록 대화할 사람 소중하죠. 국밥집 할머님이 최고의 친구시군요. 최원일 씨, 그 국밥집 상호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 있는 가게입니까? 친한 그분의 사랑만큼 맛도 좋을 것 같은데. 뜨거운 날씨지만 그

0: 오늘 보통날 사연 주인공께는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무엇이든 공감해드립니다. 이어집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3부 KB국민은행 유동골뱅이 고려기프트 메디카 코리아 제공입니다.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6: 유동 골뱅이 소리 질러.

오늘의 기쁨, 슬픔, 억울, 짜증 무엇이든 공감해 드립니다. 친구한테 쿠키 만들어서 아주 예쁘게 포장해 줬는데요. 고맙다는 말도 잘 먹겠다는 말도 한마디 못 들었어요. 너무 서운합니다. 아, 쿠키 만들어준 것도 고맙고 예쁘게 포장까지 해준 것도 고맙고 아, 제가 다 서운하네요. 이런 스윗한 친구가 어딨다고 감정 동기화 100% 해드리고요. 오늘 인턴 첫 출근하고 왔어요. 아직 일 처리 속도가 남들보다 느리긴 하지만 제 속도로 잘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럼요, 그럼요. 첫 출근이었잖아요. 지금 같은 마음이라면 할 수 있어요. 성실하고 꼼꼼하고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훨씬 더 아자아자 응원지수 200% 채워드려요. 무엇이든 공감해드립니다. 공감이 필요한 사연 보내주시기만 해보세요. 샵8910으로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몇 분에게 화장품 선물도 드리려고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세요. 노래 듣는 동안 널 사랑하겠어 이지형.

입니다. 같이 들어봤습니다. 무엇이든 공감해 드립니다. 결혼 앞두고 다이어트 중인데 오늘은 너무 덥기도 하고 거래처 계약도 실패로 돌아가 저도 모르게 얼음 동동 콩국수를 무려 곱빼기로 먹고 말았어요. 1681 스트레스가 시원하게 사라졌으니 그깟 몸무게 조금 느는 건 신경 안 쓰려고요. 그래도 되죠? 되죠? 당연히 되죠. 아니 제가 진짜 미용실에 갔다가 이런 분을 목격했어요. 너무 굶은 신부가요. 결혼식 당일 메이크업 받다가 졸도했어요. 그래서 막 옆에서 막 팔다리 주무르고 손 주무르고 막 물어보니까 일주일 동안 굶어. 그럴 일이냐고요. 건강하게 빼야 돼요. 결혼식 날 쓰러지면 어떡해요. 콩국수 오늘 곱빼기 진짜 잘 드신 거예요. 1681 잘하셨습니다. 결혼식까지 아자아자. 9095 같이 초밥 먹기로 한 친구가 엊그제 약속을 취소했는데요. 제가 식당을 예약했거든요. 그래서 취소도 직접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소심해서 몇 번 시도하다 결국 취소 못하고 혼자 초밥집 가고 있어요. 유유 이런 저 좀 이상한가요? 아, 뭐가요? 어디 가요? 누가요? 왜요? 하나도 안 이상해요. 책임감이 이분이 야 진짜 노쇼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가짐 하나로 초밥집에 가서 2인분 드세요. 2인분. 진짜로다가. 내 돈 내산이긴 하지만 맛있게 드세요. 야무지게 드세요. 먹고 싶었던 거 드세요. 잘하셨어요. 9095. 꼭꼭 씹어서 맛있게 드세요. 음료도 내가 좋아하는 음료 시키고. 음? 5798. 언니, 처음으로 2.3km 뛰었어요. 슬로우 러닝. 아, 고작 2.3km지만 저는 혼자 너무너무 뿌듯하답니다. 조금씩 늘려가 보려고요. 어휴, 막 숨이, 제가 왜 숨이 차죠? 슬로우 러닝이라고 하셨는데 왜 숨이 차죠? 어쨌든 2.3km, 어휴, 이거 짧은 거리 아니에요. 230m만 뛰었어도 저는 칭찬해 드리려고 했는데 무려 2.3km 잘하실 수 있어요. 잘하셨어요. 더운 날 고생하셨습니다. 5798이어서 9076. 택배 상하차 알바 첫날인데요. 무거운 쌀포대를 요령 없이 들다가 허리가 삐끗해서 병원 다녀왔어요. 병원비 날아가고 알바비 날아갔죠. 아우, 고생하셨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 알바를 시작할 거였으면 언젠간 이런 날을 한 번쯤 맞이하게 되는데 알바 첫날 요 정도 다친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빨리 나으시고요. 다음번에 알바할 땐 아셨죠? 무조건 요령이에요. 어? 주변 분들한테 요령을 배워서 이거 힘쓰는 거 아니고 요령으로 한... 화이팅이요. 빨리 나오세요. 1007. 남직원들과 같이 짜장면을 먹었는데 저는 단무지를 두 개씩 집어서 짜장면 속으로 숨겨놨어요.

곁에 있어줘, 솔. 무엇이든 공감해드립니다. 우유빈 씨, 3살 위인 오빠. 평소엔 전화를 안 하다가 부탁할 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저에게 연락을 해요. 가끔 화가 납니다. 제가 누나였으면 확 차단해버리는 건데 동생이라서 참는답니다. 착한 동생이다. 그쵸, 우유빈 씨. 아유, 진짜 속 좋으시고 착하고 마음 넓은 동생이네요. 아휴. 오빠가 빨리 철이 들어야 되는데 언제 철이 들까요? 오빠는 우리 유빈 씨 고생이 많습니다. 9252 고기를 선물 받았는데요. 빨간 살코기보다 못 먹는 허연 부분이 더 많습니다. 무려 한우인데 말이죠. 판매자분 너무해요. 와, 아직도 이렇게 판매하는 분이 있다고요? 아니, 삼겹살도 아니고 한우인데 진짜. 아니, 이분 오래 판매 못하시겠네. 요즘은 후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다 후기 보고. 아유, 진짜 후기 안 쓰고 여기다가 쓰신 거 보면 이분은 진짜 마음 착한. 그래도, 예? 후기 씁시다. 허연 부분이 더 많아요. 사진 찍어서 올리면 안 될까요? 아, 진짜 이러시면 안 되죠. 대한민국에서 2026년에 9252 그래도 야무지게 드세요. 3637 은행 가서 번호표 뽑고 30분 기다렸어요. 아, 이럴 때가 있죠. 요즘 은행 창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럴 때 있어요. 근데 제 차례 번호가 울렸는데 어떤 분이 덥석 제 순번 자리에 앉아 이를 보더라고요. 직원은 확인.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뾰로로로롱
3: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4: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야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5: Yes, I will.
6: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Stay

만들어서 먹었거든요, 집에서 점심에. 닭갈비 먹고, 그렇게 하고 이제 설거지까지 끝내고, 막 이렇게 책상 닦으면서, 오늘도 점심 잘 해 먹었어. 막 약간 이런 거, 좀 그런 혼잣말 하면서 스스로 좀 웃기긴 했는데, 나 되게 재밌게 산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현일님, 전혀라는 답에 여유가 담겨 있는 느낌이 들어요. 해주셨는데, 저도 만약에 힘든 게 있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2756님은 진짜 10시간 가능하세요 해주셨는데, 10시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라디오는 중간중간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또 게스트분들도 계시니까 그렇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막 수다 떨면은, 저 진짜 길게 수다 떨면은 한 8시간 정도 같이 수다 떤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7-8시간? 그 시간이 막 빨리 가요. 새벽, 항상 새벽까지 막 얘기하고 막 그래요. 0812님, 저는 친한 친구랑 있어도 3시간 정도 떠들면 에너지가 바닥나요 해주셨네요. 이게 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얘기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티키타카가 딱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약간 안 맞는 순간 좀 기가 빨리거나 힘들어질 수 있죠. 이한님은 라디오 듣고 싶어서 퇴근 시간만 기다린 사람 여기 있어요. 야 정말이지 하루가 길었다 해주셨는데 또 일찍부터 시작하시니까 우리 회사원분들은 아침에 엄청 일찍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8시면 거의 12시간 이상 깨어있기 때문에 피곤할 수밖에

0: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네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797님, 쩡디 10시간 연속은 어렵잖아요. 대신 DJ 10년 넘게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너무 좋죠. 제가 이 자리를 맡게 되었을 때 오래오래 앉아있을 생각으로 들어왔습니다. 짧게 할 생각이었으면 좀 고민했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내일 또 북적북적 할 거니까 일찍 움직이셔가지고 선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건아님은 내일 선거 후 목금 징검다리 연차로 5일 쉴 계획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부럽다. 5일 연속 뭐 하실 거예요? 5일 쉬면 무조건 저는 떠날 것 같은데 집에만 있으면 뭔가 그냥 일상이 좀더 길어진 느낌인데 어디 새로운 공간에 가면 좀 색다른 느낌이 드니까 저는 권한님께서 새로운 공간에 가셔가지고 좀 새로운 경험을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5627님, 쩡디, 저 예전에 잔업 끝나고 쩡디 보러 왔다고 사연 보냈다가 여의도에 온 걸로 오해하게 만들었던 볼코기입니다. 오늘은 쩡디 보러 진짜 왔어요. 퇴근하고 바로 달려왔어요. 5627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머, 아니 그때 안 오셨어가지고 제가 당황했었잖아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해요. 잘 보이세요? 예, 고생하셨어요. 저번에 이제 여의도에 왔다고 얘기 안 하셨지만 일 끝나고 쩡디 보러 왔어요 라고 보내서 어디 계십니까? 이제 이러고 이제 여기 마이크를 딱 열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에? 이렇게 했었던 게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오늘 잊지 않고 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워요. 9095님은 9년 연애 끝에 제 생일인 이번 주말에 결혼합니다. 한강 데이트하면서 차에서 예랑이랑 볼륨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 커플 축하해 주실 거죠? 근데 실감이 안 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9년 연애 끝에 결혼하면 어떤 느낌일까? 너무 축하드려요. 새로운 모습을 또 발견하겠다, 결혼식 날. 뭐 이제 이제 9년이라는 세월을 또 만나다 보면은 좀 편해지는 것도 생길 텐데 너무너무 예쁜 모습, 너무너무 멋진 모습.

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카라의 허니.

쫑디의 빵을 받고 싶은 분들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반죽한 사연을 오븐으로 넣어주세요. 처음 오신 분의 달콤한 인사 한 스푼, 쫄깃하고 상큼한 에피소드 두 방울, 바삭한 응원까지 추가해서 오븐에 구워줍니다. 오늘의 빵 완성! 빵 나왔죠! 빵순이 대표 쩡디가 오늘 먹고 싶은 빵을 선물해 드리는 시간 빵 나왔죠.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맛있는 빵 쿠폰을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빵은 카라멜 허니 브레드입니다. 사연 만나볼게요. 6854님, 호감 있는 남자 동료에게 이번 주 일요일에 야구 직관 티켓팅 할 테니까 같이 가자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토요일밖에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다른 연락도 없었습니다. 너무 섭섭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토요일밖에 시간이 안 된다는 거는 엄청난 거절의 의미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아, 토요일날 되면 토요일날 가겠다 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섣불리 일단 판단하지 마시고 다음에 한 번 더 데이트 신청해보시고, 그때도 혹시 무슨 일이 있다 하면 이분의 또 거절 방식일 수 있으니까 너무 일단 성급하게 이렇게 마무리하지 마세요.

실내 낚시터 말고 실외 낚시터로 한번 가보세요. 그배 타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럼 왠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엄청 많이 잡지 않을까요? 저희가 카라멜빵 보내드립니다. 0327님은 오늘 축구학원 갔는데 공 맞았어요. 라고 그냥 한줄 왔거든요. 어디 맞았어요? 아, 어디 아팠어요? 어떡해. 일단은 다쳤으면 안 되니까 다친 데는 치료 잘해야 되고 0327님 오늘 속상했으니까 저희가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줄게요. 원래 뭐든지 이렇게 좀 다치면서 좀 배우는 거기는 해요. 공이 좀 너무 세면은 잘 피해야 돼요. 빨리빨리 슉슉. 잠시 후 2부는요. 오늘 내 기분의 날씨는 이거였다. 여러분의 마음을 날씨로 표현하는 오늘의 일기예보 시간입니다. 노래 먼저 듣고 올게요. 토이 다이나믹 듀오

0: 여러분, 간절히 비를 기다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 비, 내 말은 우리의 일상을 촉촉히 적셔줄 그 비. 그 비는 바로
1: 저 개비예요. 매일 오후 2시 가비의 슈퍼 라디오 KBS 쿨 FM에 가비거리 내려와. Let's go.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앞머리만 잘라주는 게 얼마인지도 모르겠네. 얼마지? 한 5,000원 하나? 비싼데 10,000원이래. 앞머리 자르는데 10,000원이야? 어, 내가 자르지 그냥. 0943님, 저도 바쁘면 택배 뜯지도 못하고 그냥 현관 앞에 둬요. 택배 열 여유가 없달까 해주셨는데, 아, 여유가 없는 삶은 진짜 너무 빡빡하죠 우리, 그쵸? 근데 딱 하루에 10분, 20분만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릴스 보고 막 SNS 볼 시간은 다 있으면서 왜 이게 안 될까 항상, 그쵸?

10분 넘게 기다렸는데 포기해야 할까요? 기분 좋게 왔는데 급 실망이에요. 해주셨는데 아니야 이러다가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연락 와서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갑자기 잠들어가지고요. 막 이러거나 아니요 저 애기가 갑자기 막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근처에 좋은 카페 보이시면 카페 들어가서 오히려 좋다. 오늘 카페 가서 좀 놀아보자 하고 좀 앉아 계셔서 조금만 기다려보시고 한 9시 반까지도 연락이 안 온다 하면은 그때는 당근 전수 많이 낮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1위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글램핑을 산이랑 호수 쪽 가봤는데 산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산이나 이렇게 언덕 같은 거? 언덕들? 그런 데서 이제 위에서 이렇게 텐트 치고 자면 좋더라고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9730님, 오늘 샤워만 4번 했어요. 진짜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어요. 아직까지 창문과 선풍기로 버텼지만 곧 에어컨을 틀어야 할 것 같네요. 라디오 듣는 지금 이 시간은 좀 선선해져서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우 갑자기 날씨가 이게 무슨 일인지 그쵸? 오늘 땀 많이 흘리셨죠? 그래서 다들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쿨티슈 그리고 쿨 소재 옷들 양말 이런 것들도 얇은 걸로 잘 구매하셔야 되고 이젠 진짜 에어컨 트셔야 돼요. 청소 깨끗이 하시고 이제는 에어컨 바람 쐬고 우리 시원하게 잡시다. 이제 너무 더워요. 저희가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3, 4분은 떠든 사람 최호정 강성규, 화요일 9시에만 만나고 싶은 고막 남친 강성규 아나운서님과 함께합니다.

0: 말이오.
1: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0: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 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말이오.
0: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뾰로로로롱.
5: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6: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7: Yes, I will.
8: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송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감성적인 배경음악, 완벽한 구도, 그리고 나까지.
1: 야, 강성규, 너 뭘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어?
0: 나 지금 일상 영상 편집 중이야.
1: 영상 편집? 너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0: 아름답고 찬란했던 내 일상은 영상으로 남겨야지. 내 감성은 사진에만.

0: 가 저쪽 가서 누워 계시면 됩니다.
1: 아, 그럼 되는 거예요?
0: 네, 처방해 드릴게요.
1: 좀 이상한데.
0: 아, 청진기 청진기.
1: 너무 의사 선생님 같아.
0: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1: 그러니까 이거 괜히 내가 수술복 같잖아.
0: 아니 이거 신상이야. 아,
1: 신상이에요?
0: 어, 신상이야.
1: 이거 뭐, 내용 증명 나오겠는데요? 입지 말라고.
0: 아 진짜 속상하네. 2876님 제주 사진들 느낌 있던데 해주셨는데.
1: 그러니까 이 오프닝이 지금 제가 SNS에 올린 제주 일상 영상을 또 이렇게 조롱을 하신 거잖아요.
0: 아니 근데 그 약간 솔직히 진짜 솔직히 감성 있었어.
1: 그쵸. 어. 아, 쫑디가 댓글도 남겼잖아.
0: 어어 잘했던데?
1: 그쵸.
0: 근데 끝까지는 안 봤어요. 수영하는 컷이 나왔다고요? 나 수영하는 컷을 못 봤어.
1: 한 0.9초다.
0: 아 그래? 나

0: 앞에 보다가 어 감성 좋네 하고 넘어갔는데 수영코치 나온 거는 몰랐네.
1: 그래서 제 SNS 게시물에 네. 그, 이렇게 뭐 이번 떠든 사람은 네. 성규 씨 제주여행 토크로 시작하겠는데요 이렇게 누군가가 남겨주셨더라고요.
0: 아 러블리 캔디즈님께서 아, 역시 역시.
1: 그래서 아니 설마 뭐 그거 뭐 내 얼굴 나오지도 않는 건데 뭐 여기 오프닝은 제 SNS가 없으면 뭐 오프닝 할 거리가 없어요?
0: 에이 아니죠. 그만큼 애정이 있다 이거죠.
1: 이것도 이게 조롱으로 넘어올 줄 몰랐거든요.
0: 어 그거 너무 잘 만들었다 생각하는구나 스스로.
1: 아니 그냥 감성 있는 그냥 짧은 영상일 뿐이었는데 뭐 내 얼굴이 있는 것도 아니고
0: 수영하는 곳이 있었다며.
1: 진짜 0.8초 지나.
0: 근데 수영하는 곳이 어디가 나오는 거예요? 등짝?
1: 아 팔밖에 안 왔어.
0: 팔. 아 그 틈새 또 자랑을 또 하셨네. 내가 오늘 가서 봐야 되겠다 또. 아니 수영 평소에 잘 하십니까?
1: 수영이요? 네. 진짜 딱 한 바퀴만 가능하거든요.
0: 아, 한 바퀴를 해요? 네. 한 바퀴를 쭉 해요?
1: 한 바퀴는 하지.
0: 중간에 숨 쉬어요?
1: 원래 수영은 중간에 숨을 쉬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0: 아, 전 중간에 숨을 못 쉬어요.
1: 아, 그러면 그걸 보통 수영을 한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0: 그 뭐라 그래요?
1: 그냥 뭐 물에 있는 거죠.
0: 아니, 근데 앞으로 가.
1: 아, 가긴 가는데.
0: 앞으로 숨 갔다가 잠깐 섰다가
1: 그래도 내가 수영... 수영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숨을 쉬면서 호흡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지 가다가 다시 두 발로 서서 숨 쉬고 가다가 두 발로 서서 숨 쉬고를 나 수영할 줄 알아라고 얘기하진 않죠.
0: 저 그렇게 해요.

0: 진짜 부럽습니다.
1: 가서 다시 본다고 했어요. 집에 가서 제가
0: 볼게요.
1: 올린 영상.
0: 네.
1: 자려고 누우면 갑자기 생각난다 또.
0: 자려고 누웠는데 강성규. 이현일님 수영하면서 숨을 안 쉬면 그건 잠수라고
1: 그렇죠.
0: 하죠. 아닌데 진짜 앞으로 나아갔는데 나.
1: 수영이라고 하지는
0: 그렇구나. 코너 진행해볼게요. 떠든 사람 최효정 강성규. 어떤 코너죠?
1: 네. 떠든 사람 최효정 강성규. 1교시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제 문자 소개하면서 이야기 나눌 거고요. 2교시엔 오늘도 음악 퀴즈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0: 오늘은 어떤 주제로 떠들어볼까요?
1: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조금 서운해. 대놓고 서운하다고는 말 못하고 혼자 꽁해지는 순간.
0: 서운했지만 사소한 일이라 대놓고 서운하다고는 말 못했던 적 있으시죠? 서운함에 혼자서 꽁해지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문자 답장할 때 길게 이모티콘이랑 같이 보내는데 단답으로 답장 왔을 때 서운해요. 이모티콘까진 바라지도 않는다.
0: 제가 먼저 바쁘다고 하기는 했지만 정말로 친구들끼리 저 빼고 약속 잡은 걸 알았을 때요. 너무 서운했는데 속 좁아 보일까봐 말 못했어요.
1: 제가 보낸 쇼폼은 보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보낸 건 얼른 보라고 재촉하고 어때? 웃기지? 물어보는 친구. 서운하긴 한데 말하기엔 너무 사소한 것 같아서 말 못하겠어요.
0: 대놓고 서운하다고는 말 못하고 혼자 꽁해지는 순간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세요. 공감과 위로도 해드립니다.
1: 샵 891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소개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0: 성규수는 극성규라서 많이 긁히시잖아요.
1: 네.
0: 솔직히 서운한 점 있을 때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편하게 얘기하세요.
1: 서운한 거요?

0: 그런 거구나. 이건 진짜 삐진 거 아닌가? 이거 진짜 삐진 건데.
1: 뭐 그냥 갑자기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0: 그래, 생각이 나는구나.
1: 네.
0: 나는 근데 막 서운한 게 없어, 성규수한테. 난 그냥 늘 고맙고 막 그래요.
1: 내가 잘해주니까.
0: 어, 근데 맞아. 왜 나 사진 찐 거 왜 안 보내줘요?
1: 무슨
0: 그때
1: 사진이요?
0: 카메라 가지고 사진 찍었잖아요.
1: 네.
0: 왜 안 줘요?
1: 아, 제 사진 실력이
0: 별로야?
1: 아니, 왜냐면 워낙 팬분들께서 네. 좋은 카메라와 또 엄청난 후보정으로
0: 왜 후보정? 무슨 소리야? 그대로던데. 뭔 소리야?
1: 많이들 올려주시니까 어, 이거 보내면 정디가 좀 서운해, 오히려 서운해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렇구나. 현실적인 내 모습을 보고 충격받을까봐. 그럼 어플 한번 돌려서 주면 되잖아요.
1: 제가 좀 더 노력해볼게요.
0: 알겠어요.
1: 아, 은근히 서운했구나.
0: 아니요
1: 정디도 서운할 줄 아네. 그러니까
0: 바로 삭제하신 것 같아가지고
1: 찾아볼게요.
0: 그런 거 같아가지고
1: 뒤져볼게요.
0: 네, 노래 듣는 동안 좀 서운했지만 대놓고 말하지 못했던 순간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0: 이현의 제주도의 푸른 밤 듣고 왔고요. 강성규 아나운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떠든 사람
1: 최하정 강성규.
0: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좀 서운해. 대놓고 서운하다고는 말 못하고 혼자 꽁해지는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하나씩 얘기해볼게요.
2: 7455님. 친구들이랑 식사 메뉴 정할 때요. 다들 아무거나 좋다고 했으면서 제가 먹자고 하는 메뉴는 싫다고 할 때

0: 조금 서운해요. 그런데 제 입맛이 조금 토속적이긴 합니다. 다들 아무거나 좋다고 했는데 745님이 먹자고 하는 건 다들 싫다고.
1: 그러니까 왜 그렇지? 왜 다 싫다 하지?
0: 아 근데 저는 좀 745님이 싫어할 친구인 것 같긴 해요.
1: 어? 아무거나라는구나.
0: 아, 나 아무거나 괜찮아 라고 하는데 누가 먹자고 하면 아 그거 말고 또 제시해봐. 있어?
1: 아 진짜 싫어. 저는 명확하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제시합니다.
0: 한 세 개만 줘봐 이런 거죠.
1: 어 근데 오히려 좋은 것 같기도. 내가 먹고 싶으면 오면 되잖아. 그러면 쭈꾸미랑 뭐 피자랑 너 치킨 중에 뭐 먹을래?
0: 어 나 그 중에 피자.
1: 피자? 네. 아 근데 피자 좀 헤비한데. 쭈꾸미 안 돼?
0: 아 쭈꾸미 아 매운데.
1: 쭈꾸미 괜찮잖아. 쭈꾸미 매워? 아, 쭈꾸미? 너 맵찔이구나. 약간 이렇게 이제 가야지 긁으면서.
0: 아니, 이건 이 정도는 토론이지.
1: 아, 토론이지 그쵸, 이 정도는. 맞아, 맞아.
0: 근데 제가 봤을 때 시사부님은 조금 나이가 좀 어리신 편인데 친구들은 좀 이렇게 떡볶이, 피자 이런 걸 원하는데
1: 약간 청국장 이런 거 먹고 싶어하나?
0: 야 된찌 먹자 된찌.
1: 된찌.
0: 이러니까 야 무슨 된찌야 이렇게 가는 거야.
1: 아, 나 청국장 진짜 좋아하는데.
0: 어렸을 때부터 청국장 좋아했죠.
1: 저 어렸을 땐 안 먹었는데 청국장을 그냥 성인 되고 자연스럽게 먹게 되는데 그냥 너무 맛있어. 그 콩이 너무 부드러워.
0: 아 근데 사실 활동할 때 네. 멤버들이랑 네. 음방 직전에 네. 야 우리 뭐 먹자 배달 음식 시켜 먹는데 청국장
1: 안 먹죠.
0: 안 먹잖아요.
1: 음방 전에는 안 먹죠. 그냥 집에 있을 때. 집 앞에 백반집 같은데 이제 청국장 팔면은 못 참고 다 시켜서 먹죠.
0: 혼자 가서
1: 밥 싹싹 비벼가지고 김치 올려가지고. 민재 형님 친구가 SNS에 사진을 올려.

0: 지금 꽁 하긴 했지만 속 좁아 보일까봐 말은 못하고요. 얄미워요 친구가.
1: 아 이거는 꽁 해도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0: 아 근데 진짜로 저도 그런 적은 있긴 있어요.
1: 어떤
0: 괜찮다고는
1: 쪽으로?
0: 하는데 네.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누가 봐도 이상하게 나온 사진이야.
1: 근데 연예인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0: 어디에?
1: 예를 들어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유정 씨 사진 좀 찍어주세요 네. 했는데 매 셀카가 다 잘 나올 수 없고 항상 아, 컨디션이 풀 컨디션이 아닐 아니죠, 수 있잖아요. 아니죠. 근데 이걸 솔직히 찍으면서도 어디 안 올리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적 많죠?
0: 어머 그냥 아니요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내가 꾸몄는데 이상하게 나오면 좀 속상한 거지. 오히려 반대로
1: 아,
0: 내가 지금같이 약간 덜 화장하고 이랬는데 사진 찍었는데 이상해. 그러면은 뭐 그래.
1: 아 그러면은
0: 덜 했으니까
1: 이해가 되는데.
0: 근데 내가 풀 세팅했는데 사진을 친구들이랑 풀 세팅해서 사진 찍었는데 이상해.
1: 네.
0: 멤버들이랑 영상을 찍었는데 이상해.
1: 네.
0: 근데 이걸 어떻게 뭐 어쨌든 우리 중에 컨펌을 다 하고 과반수 이상 오케이 하면 올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1: 네네.
0: 근데 난 마음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래 알았어 하는데 화장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다고? 약간 이럴 때 이제 속상하죠.
1: 그래서 제가 점디 사진 찍어준 날 카메라 가져온 날
0: 내가
1: 점디가

0: 것 같아서
1: 설명이 살짝 되는구나. 네. 그래도 한번 보내봐요.
0: 양양펀치님. 네? 친구한테 요즘 코르티스 걔네 귀엽더라 라고 했는데요. 친구가 에? 걔네 거의 조카뻘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덕질에 나이가 있냐? 진짜 서운해.
1: 그래. 나이 없지.
0: 없죠. 코르티스는 근데 정말 귀엽잖아요.
1: 그럼 귀엽지. 네. 아니 근데 나이에 긁혀요? 성교수도 이제 슬슬?
0: 나이에 긁히냐고요? 나이? 이게 제가
1: 긁히나 보다.
0: 주변인들한테 긁힌 적은 없어요.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긁힌 적이 없는데 네.

0: 이런 거?
1: 그런 거?
0: 뭐 어딘가 있는 거죠. 이제 익숙해질 나이가 되는 거죠. 사실. 익숙해져야 되는데 아직은 익숙해지지 않은 나이인 거죠, 제가.
1: 그렇구나.
0: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은 받아들이지 못한 나이.
1: 맞아. 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민증 검사를 항상 이제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민증 검사를 안 하고 당연하게 술을 내어줄 때
0: 자연스럽게
1: 약간 긁힘이 있죠.
0: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약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1: 살짝 있죠. 한순영님.
0: 네 명이 중화요리 집에 가서 사이드 메뉴로 만두를 시켰는데요. 여덟 개가 나왔으니까 두 개씩 먹으면 되는데 먹성 좋은 동료가 말없이 세 개 먹을 때 서운해요. 아. 나 한 개 먹었는데.
1: 이거는 좀 그렇다. 말하고 먹어봐야지.
0: 서운할만 하지. 이거는 화가 나야죠.
1: 게다가 만두야.
0: 만두를 여덟 개 딱 맞춰서 나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1: 아 이건 너무 속상하다.
0: 뭐 숫자가 뭐 개수가 안 맞게 나온 거면 모를까.
1: 다음에 그릇에 미리 하나 빼놓으세요.
0: 이거는 스스로 좀 유치해져도 돼.
1: 유치해져도 돼. 이거는 진짜.
0: 두 개 이렇게 내 앞접시에 일단 놔요.
1: 그러니까 그 분량별로 나누자고. 처음에.
0: 이거 은근히 이거 하루 종일 생각난다.
1: 생각나 이런 거.
0: 네, 다시 복귀해서도 생각나요.
1: 진짜 진짜.
0: 그 동료 얼굴 보면 생각난다고. 만두가.
1: 내가 이거 못 먹을 것 같았나? 막 이런 생각 든다니까.
0: 뭐야? 나 한 개 먹었잖아 지금. 왜 계산 안 해?
1: 진짜. 그럼 나 만두값 8분의 1 가구만 낸다?
0: 이거 n분의 1 했잖아.
1: 그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8478님, 친구들과 맛있는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요. 구운 고기를 나랑 먼 거리에 놔둘 때 엄청 서운해요. 그럼 어디다 두는데? 아 자기 앞에만 두고 친구한테는 멀리 두고?
0: 그렇죠, 그렇죠.
1: 아,
0: 이게 맞아. 잘 분배를.
1: 맞아. 그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고기를 열심히 구웠는데 네. 뭐 구울 때 동안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약간 솔직히 좀 그래요.
0: 뭐 해야 돼?
1: 좀 서운해.
0: 뭐 해야 돼?
1: 뭔가 한 번은 잠깐만 내가 할게 약간 이런
0: 뉘앙스를 액션이라도 살짝, 취해야
1: 액션은
0: 돼요?
1: 살짝 아니야 내가 할게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진짜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굽는 거 끝까지 기다리고 있거나 핸드폰 하고 있으면
0: 본인이 굽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1: 아니 내가 그냥 굽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되면은 너무 이제 섭섭하지. 근데 내가 먼저 이제 한 거니까 뭔가 야 너네 좀 굽는다고 말이라도 해라 이렇게 하기가 약간 좀 애매한 거지. 뭔지 알죠?
0: 오마이걸 멤버들 좀 잘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1: 아 우리 멤버들은 다 고기를 못 구워요. 애들이 안 드는 게 나아.
0: 그냥 보통 잘 굽는 친구가 집게를 들기 마련이거든요.
1: 그러니까 저희 멤버들은 다들 고기를 구우면 다 태워 먹어요.
0: 그래.
1: 그래서 이제 저희 멤버들이랑 한번 회식했었는데 진짜 누구한테 그걸 못 맡겨요.
0: 그러면은 정재가 보통 굽는 편.
1: 저 아니면 승희, 뭐 유빈이 약간 이 세 명이 좀 잘 굽고.
0: 집게를 드는 자.
1: 집게를
0: 풀어줘야 해.
1: 근데 한 입 쌈 정도 싸줄 수 있잖아. 약간 그런 거? 약간.
0: 한번 서운했네.
1: 근데 제가 약간 좀 은근 멤버들한테는 그 서운 지수가 좀 높긴 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가족 같은 존재니까 괜히 서운하고 익십당하거나 안 익십당하면 서운하고.
0: 듣고 계신 오마이걸 멤버들 쌈 한번 싸주세요.
1: 또 안 듣고 있는 것도 서운해.

0: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키스더라디오 DJ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낸 전설의 DJ 데이식스 영케. 옆에 계신 이분은요, 블락비 연습생을 거쳐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으로 데뷔, 현재는 랩보다 발라드에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더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1: 들으셨죠?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이제 매일 밤 10시엔 한혜 키스더라디오.
0: 언제든 자리 네. 비우실 때 아, 불러주시면.
1: 아니요.
0: 아, 쉬시라니까요. 아니요.
1: 발에 땀띠 나도록 일할게요.
0: 아, 그래요?
1: 파이팅입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후배는 본인은 배가 부르다며 커피만 사요. 좀 서운한데 차마 말은 못하겠네요. 전 배고프거든요.
1: 아 이거 묘하다.
0: 이거는 그냥 솔직히 말해야 돼요. 나는 커피 빵 없이 못 먹어. 이렇게.
1: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딨어.
0: 아 있어 나. 있어. 나 커피에 빵 없으면 못 먹어. 왜 너무 써.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 아 너무 써서 빵 꼭 필요하다고.
0: 어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같은 가격대를 살 수 있게끔.
1: 아니 근데 나는 커피만 마시고 싶은데 빵은 윤진님이 원해서 고르신 거였잖아요. 근데, 저는 커피만 마시고 싶은데.
0: 한 입도 안 드세요? 저번에 한 입 드시던데.
1: 어 그거는 윤진님이 사셨으니까 그냥 한 입 주셔서 먹은 거지.
0: 그러니까 지금도 사시면 제가 먹고 한 입 드시던데.
1: 아니요 저는 빵 안 먹을 건데요.
0: 아 그럼 케이크 먹자.
1: 이게 또 직장 내에서 밥을 먹고도 커피 한 잔씩 할 때 돌아가면서 종종 산단 말이죠.
0: 네, 애매하다.
1: 그럴 때마다 좀 메뉴가 달라지고 이게 빵이면 빵인데 차라리 누구는 커피를 마시는데 누구는 막 무슨 프라페 막 프라파차차차 막 이런 막 어마어마한 메뉴만 먹는 사람이 있어.
0: 미숫가루 프라푸치노 이런 거.
1: 근데 그거를 보통 예를 들어 뭐 N분의 1을 해요. 그러면 나는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는데 거의 두 배 값인 저 음료와 N분의 1을 해야 돼. 아, 막 이런 것도 되게 애매한 거지.
0: 애매하지.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싶은 사람이 고르신 건데.
1: 그렇다고 뭐 일부러 그 비싼 걸 먹고 싶지 않은데 먹을 수는 없잖아요.
0: 그러니까.
1: 그렇다고 뭐 네 낸 것만 따로 계산? 뭐 넌 6천원, 넌 5천원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번거롭고.
0: 맞아, 번거롭긴 해.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1: 근데 서운한 게 있으면
0: 그것도 서운해?
1: 살짝 얘기를 해요 정디처럼.
0: 아 얘기해요?
1: 나는 이거 먹을 때 우리 같이 빵도 같이 먹자 이렇게.
0: 근데 너는 왜 맨날 미숫가루 프라푸치노 먹어? 야, 야 생각해보니까 야 대단하다. 야 나는 야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3,500원짜리 먹는데 프라푸치노 지금 7,500원이잖아.
1: 아 뭐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러세요.
0: 그렇구나. 그럼 우리 앞으로 야 더치페이하자.
1: 어, 되게 정 없으시다.
0: 정이 없어 내가 원래.
1: 싸우자는 거잖아요. 싸우자는 거잖아요.
0: 아니, 싸우는 거 아니야.
1: 그래요?
0: 웃으면서 하면 다 아무도 안 싸우자고 생각해요.
1: 웃으면서 하면 된다?
0: 아, 웃으면서 하면 돼.
1: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5085님.
1: 동호회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한 회원이 초코바를 가져와서 저 빼고 다른 회원들한테만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남들 초코바 먹는 동안 호구만 바라보고 있었네요. 전 정디가 왜 웃는지 알아요.
0: 왜요?
1: 사실 아까 제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정디가 에그타르트를 오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PD님과 작가님과 나눠드시고 하나가 남았나 봐요.
0: 딱 하나 남은 거 하나가.
1: 그래서 이제 제 얼굴을 보고 반가워서 저거 에그타르트를 먹었어? 이거 오빠 가지고 왔으니까 먹어라고 말하는 순간 정디 머릿속에 감독님 걸 안 가졌다라는 생각이 정디 머리에

퀴즈 듣고요. 2교시로 이어갈게요. 1교시는 여기서 끝!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성규 아나운서님과 함께하는 떠든 사람
1: 태어난 강성규
0: 2교시 시작했습니다. 2교시는 음악 시간이에요. 음악 퀴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오늘도 성교수 기빨개지나요? 홍영대님. 지금 벌써 빨개졌어?
2: 빨개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네. 봐봐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카메라에 작가님 어깨 보이죠?
0: 그러니까 작가님.
2: 이만큼 가까워요.
0: 어, 보기 좋아요.
2: 오늘 유독 가까이 앉았어요.
0: 아, 좋네요, 좋네요.
2: 작가님 왜 두 분이나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0: 사랑을 받는 거예요.
2: 오늘 음악 퀴즈 좀 심상치 않아요?
0: 심상치 않아요. 오늘 난이도랑 형식 좀 부탁드립니다.
2: 난이도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정답률 70%? MG대장 성규스에게도 이 노래는 조금 어려울지도?
0: 어렵나 보다.
2: 이거 좀 긁히는데?
0: 최근 노래일 것 같아. 엄청 최근 노래.
2: 제 MG력을 좀 의심하시네요. 제작진이 준비한 노래 멜로디 제가 흥얼거릴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추시면 되고요. 주간식입니다. 정답 또는 오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디도 오늘 잘 맞출 자신 있죠?
0: 네, 저도 근데 못 맞출 수도 있어요.
2: 요즘 잘하잖아요.
0: 아, 그래요? 한번 저도.

0: 2부의 러버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내드렸던 오늘의 음악 퀴즈. 성규 씨가 흥얼거렸던 노래는 과연 어떤 노래였을까 였는데요. 사실 저도 못 맞췄습니다.
1: 그러니까.
0: 오늘은 저도 못 맞췄어요.
1: 아, 저는 쩡지는 맞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0: 뭔가 잘 못한 것 같은데? 잘했어요?
1: 너무 잘했다고 저는
0: 그래요? 같아서. 근데 왜 이렇게 오답이 많이 왔지? 이성민님, 딸꾹질 오리. 이은혜님,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
1: 진수정님, 블랙핑크 뛰어. 이보미님, 체리필터 낭만고양이 맞죠?
0: 그러니까 너무 오리 소리 나니까 다들 막 고양이, 오리 이거 엄청 보내네.
1: 동물들이 많이 나오네요.
0: 알감자님,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1: 아, 아닙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약간 MG력 하니까.
1: 레드 레드 아니고요. 어? 7110님, 브루노 마스의 트레저?
0: 에? 2479님 정답자가 있나요? 해주셨는데 놀랍게도 있습니다.
1: 있습니다.
0: 진짜 어떻게 알 수 있지?
1: 내 음악 감각을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하고 계세요. 내 음악 뉴런.
0: 그럼 한번 정답 발표해볼까요?
1: 오늘의 정답 일단 근데 제목이 많이 어려웠죠?
0: 네.
1: 르세라핌의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였습니다. 노래 한번 확인해볼게요. 도입부입니다. 너무 똑같았죠?
0: 근데 음정을 더 맞춰줬으면 저 쉬웠을 텐데 이렇게 음정을 맞춰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뭐 이것만 하니까 이거 뭐야?
1: 아 방금도 음이 안 맞았어요?
0: 지금 살짝 맞았는데 아까는 안 맞았어.
1: 아까는 안 맞았어요?
0: 아까 안 맞았어.
1: 항상 그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0: 괜찮아요.
1: 난 항상 맞다고 생각해요.
0: 그래도 정답자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1: 그리고 중간 부분 들어볼게요.
0: 네.

마켓에서 모바일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르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방송 PPL 전문 컨텐츠 컴퍼니에서 피오닉 효소 파우더 워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3867님, 오늘도 덕분에 실컷 웃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진짜 저도 성교수랑 하면 진짜 너무 그 박장대소를 하게 돼가지고 진짜 몸이 아파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내일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진돌님, 장들레님과 함께 찾아올게요. 보이는 라디오 열어둘 거니까 많이 많이 놀러와주세요. 르세라핌의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볼륨을 높여요. 지금까지 효정이었습니다. 짱나이.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음원들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요즘 유행을 촉감으로 표현하면 아무래도 이거 아닐까요? 말랑말랑. 요즘 대세라는 스퀴시 장난감, 스트레스 해소템 말랑이부터 Y2K 감성의 패션 아이템 젤리 슈즈와 젤리백도 유행이고요. 최애에게 애정을 표현할 때도 말랑콩떡 이런 식으로 말랑이라는 수식어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제가 말이죠. 볼도 말랑, 팔도 말랑, 성격도 말랑해서 본의 아니게 말랑 코어에 탑승했다는 TMI 알려드리면서 여기는 키스터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0: 많은데 아, 또 7월까지 좀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큰일이네요. 아무튼 우리 와사비 팝콘님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 음료 드리고요. 밀키펌님. 곧 나올 알파 드라이브원의 상현이라는 멤버도 말랑이로 유명해요. 말랑말랑 멤버들에게 진짜 말랑한지 물어봐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상현 씨 말랑인가?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날카롭고 멋진 느낌이었는데. 이따 또 10시 반쯤 오시니까 그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밀키펌 님 새싹이시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한해 키스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어플 콩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말랑말랑한 제 모습, 말랑이를 들고 아주 능숙하게 진행하는 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매일 코너 한해 만에와 내일의 맛, 그리고 이분들이 진정한 말랑 콩떡입니다. 신곡 OMG로 돌아온 알파 드라이브원과 놀라운 초대석 함께합니다. 질문, 미션, 제보 미리미리 보내주시고 이쯤에서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카베페 주문.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카베페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2: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0: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재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2: 최고의 플레이.

0: 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1: 서울사 이번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 이번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0: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유재인님, 오늘 처음 왔어요. 11시 명수 오빠부터 4시 가비 언니까지만 들었는데요. 내일 바다 여행 가기로 해서 짐 싸면서 들어요. 투표는 어쩌냐고요? 이미 사전 투표는 했죠. 한혜 오빠 보러 매번 들어올게요 라고 하셨고요. 아, 4시까지. 원래 가비 씨까지만 듣다가 오늘 또 내일 여행 가는 김에 또 짐 싸면서 들으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좋고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또 사전 투표하셨으니까 괜찮겠지만 또 안 하신 분들은 내일 또 지방선거일입니다. 다들 투표하러 꼭 가시길 바라겠고 우리 제이님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고도 탄산음료 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투어스의 널 따라가 듣고 한 해 만에 말랑말랑하다 말랑말랑한 정한의 이사로 돌아오겠습니다.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주 7일 풀근무하는 정한의 이사가 결제 도장 찍어드립니다. 한 해, 만 해.

따로 좀 이렇게 국물만 즐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우리 우선님도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호도 탄산 음료 드릴 테고요. 우리 우선님 뭐 음식 고민 있으면은 그 누구보다도 제가 열심히 고민해 드리니까 자주자주 한길하러 놀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해 만에 저 한 해가 뭐든 결정해드리는 시간이죠. 채택된 분께는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참여 원하시면 KBS 쿨 FM 한 해의 키스 더 라디오 홈페이지 한 해만의 코너 게시판이나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콘과 KBS 플러스로 말머리 한 해만에 달아서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알파 드라이브 1 프리 갈람 듣고요. 놀라운 초대석 올 여름은 냉면보다도 이분들입니다. 사시사철 제철인 알파 드라이브 1과 돌아오겠습니다. Second we walk in, everybody know. Got the place popping, 꿈과 같은 sound.

종이 들뜨게 만드는 비주얼로 느낌표가 떠 엘리즈 머리 위로 낭만 에너제틱 청량한 무드로 돌아온 알파 드라이브 원과 함께합니다. 네, 지금 KBS 어플 콩에서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KBS 쿨 FM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방송 중인데요. 카메라 보시면서 단체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소개 한번 네네네. 부탁드릴게요.
1: 알겠습니다. 네, 문자가 막내 상현이 안경 잘 너무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2: 잘 너무 어울려.
0: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2: 감사합니다.
0: 지금 흥분사태로 보냈어. 그러네요, 잘 너무 어울려라고 보내주셔.
3: 그러네요.
0: 오늘 안경 쓴 이유가 있을까요, 상현 씨?
2: 오늘요. 오늘 특별히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3: 잘 어울리네요.
1: 느낌이 왔나요?
2: 느낌이 왔어요.
0: 느낌이
2: 와. 해가지고 써봤습니다.
0: 느낌이 와. 왔어.
3: 공부하다 온 것 같아요.
2: 공부하다. 공부 LED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만족시킬 수 있을지 공부하고.

0: 일롱이 수박 좋아한다는데 이번 여름에 수박 먹었나요?
1: 아, 수박 먹었나요?
0: 수박 주스 먹었어요.
2: 아, 수박 주스.
3: 요즘 수박 주스 너무 맛있어요.
2: 그치, 이제 여름이 시작되고 오늘 너무 더웠잖아요.
4: 맞아요.
2: 아, 맞아. 앞으로도 좀 수박 주스 계속 먹을 예정입니까?
0: 네. 그리고 그 비행기 탈 때 네.
1: 비행기 탈 때
0: 수박 먹었어요. 아~
2: 또 이제 비행기 타면서 과일 주시니까 수박 맞습니다. 먹었다고 합니다. 83

0: 우리 장어.
1: 해화강 앞에 장어집이 많이 없을 텐데. 아, 어떻게 해야 되나?
2: 아니야, 그래도 뭐 네. 기어 언젠가, 네, 언젠가. 아, 그리고 엘리즈 분들이 만약에 식사하고 있으면 전 너무 사드리고 싶고.
1: 아, 그러니까. 네. 아, 또 어떻게 뭐 잘 해결이 되겠죠.
2: 네. 감사합니다.
1: 한번
2: 감사합니다.
1: 시간 잘 맞춰서 가시길 네,
2: 된다면
3: 안전하게.
2: 네네네. 네, 네, 네, 좋습니다.
1: 네, 계속해서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질문, 부탁하고 싶은 미션, 목격담, TMI 제보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요. 첫 대학 축제에서. 저는 실용무용 대학생입니다 라고 센스있게 자기소개를 하신 분입니다. 우리 학식 실롱씨가 안내 네. 부탁드릴게요.
4: 예, 예. 예, 문자 번호 샵 8910,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어플 쿵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2: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1: 야, 또 대학 축제 얘기 나온 김에 연세대를 시작으로 대학 축제에 섰는데 와. 요즘 정말 꼭 서고 싶은 무대로 꼽히잖아요.
2: 네, 네, 네.
1: 다들 좀 어땠어요?
2: 저 너무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대학 숙제를 이렇게 서게 됐는데
4: 맞습니다.
2: 일단 그 학생분들의 열기를 진짜 가까이서 이렇게 열기를 직접 받으니까
1: 그쵸.
2: 이게 그냥 진짜 에너지를 더 얻고 나온 느낌? 무대 끝나고 나니까 더 뜨거웠고 진짜 그때가 또 첫 축제가 이제 일본 케이콘 일정을 끝나고 오자마자 바로 축제였는데도 진짜 힘든 거 하나도 생각 안 나게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좋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또 어떻게 보면 또래잖아요.
4: 네.
1: 대학생들이 또래이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또 비슷하지만 또 다르게도 느낀 경험이었을 것 같고
2: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첫 대학 축제 무대 이어서 6월에 첫 팬 콘서트 그리고 7월에 또 워터바 앞두고 있습니다. 아주 대세 오브 대세 아이돌인데 RD1의 한키라 2회차 방문을 환영하면서 제가 저번에 또 했었던
2: 네네.
1: 웰컴 멘트 준비했거든요. 오~ 오~ 음악 주세요.

0: 어떤 곡인가요?
1: 일단 OMG는요. 아까 준성이 말한 대로 이제 오락가락한 날씨 속과 이제 저희의 하루가 정말 빙글빙글 돌아가는데요. 네. 그럼 빙글빙글 돌아가는 하루 속에서도 네. 알파 드라이버만의 낭만 에너제틱 바이브로 네. 그 하루를 헤쳐나가는 그런 이제 내용을 담은 저희만의 곡입니다. 아~
0: 예. 사연 씨 너무 잘했어요.
1: 잘했어요.
0: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계속 연습했거든요. 아, 예. 완벽하게 해냈고. 아니 그 상현 씨의 망언이 뭐냐면 OMG 엔딩 포즈 할 때 눈이 작아 보여서 고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니 솔직히 좀 아니 작은 눈이 아닌데 지금 눈 감지 말고 에이 작은 눈이 멤버도 어때요? 작은 눈은 아니잖아요, 그죠?
2: 작은 눈은 아닌데 그 감아서 그래. 맨날 눈 감더라고요.
3: 근데 맨날 감고 있어서.
0: 아 그래. 감고 있어서
2: 왜 이렇게 감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3: 네. 웃음이 많아서 그런가?
2: 그러니까 아, 웃을 때 눈을 감아 이렇게.
0: 야, 이제 눈 웃음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이제 작게 보일 때가 있는 건데 아, 뭐 전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 귀엽습니다.
3: 어. 어, 오늘 눈 좀 커졌나요?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나요?
0: 한번 보여주세요.
3: 자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오케이.
1: 어 빙글빙글 돌아 Seven days a week 따라단 따단
3: 좀 커진 것 같긴 한데
0: 어, 커졌네 어. 커졌어
4: 잘했어
1: 오케이 okay.
3: 귀엽습니다 귀엽습니다
0: 찡긋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럼 이 노래 바로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3: 예.
0: 단체로 한 소절 불러주시면은 저희가 자연스럽게 음원으로 쓱 이어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2: 네 그럼 저희는 싸위 네. 구간을 짧게 불러드리겠습니다
0: yes. 한번 네. 가볼게요 네.
2: 5, 6, 7, 8
5: OMG
6: OMG
5: OMG
6: Hey
5: 빙글빙글 돌아가는 7 days a week
6: I'm talking
5: OMG
6: OMG
5: OMG
6: Hey
5: 빙글빙글 돌아가는 7 days a week

0: 네, 잘했어.
1: 아파 드라이브 OMG 듣고 왔고요. Yes. 갑자기 상현 씨가 일어나서 네. 솔로로 댄스까지 쳐줬습니다.
2: 여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1: 계속해서 다양한 질문, 미션 제보 보내주시고요. Yep. 이어지는 순서는요. 최근 솜사탕을 잘 만들어서 아니 얼굴도 잘하고 무대도 잘하고 옷도 잘 입고 솜사탕까지

0: KBS 쿨 FM 한의 키스터 라디오 OMG로 돌아온 알파 드라이버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또 실시간 문자들이 좀 오고 있는데 손한이님 문자 상원 씨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1: 상원아, 오늘 올라온 거북이가 토끼보다 지혜로운 걸까? 눈 붙듯이 너무 궁금해. 팬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한.

0: 이 폴라로 찍는 그건가?
1: 약간 CCTV로만.
2: 아, 맞아요, 맞아요.
3: 어, 무서운데. 어,
2: 예. 안심 표정이 없는데 무서운 거죠?
1: 저는
2: 거
1: 이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2: 하나도 안 무서워가지고. 좋습니다.
0: 좀 무서워.
2: 한번 믿어볼게요.
4: 다 같이 공평을 한번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1: 아, 근데 저 콘텐츠를 한번 하면 좋겠어요.
2: 좋아.
1: 그리고 저도 그 이름 뭐예요?
5: Scary.
1: 꽤

0: 했는데 너무 조각 같아서 미술관에서 탈출할 줄 알았어요.
1: 미술관에서 탈출할 줄 알았다.
0: 혹시 어깨 사이즈 공개됐나요? 아르노 무릎 얼른나 아프지 마. 네가 아프면 나도 아파.
2: 네가 나도 아파.
0: 전차 너를 오늘도 사랑해.
3: 감동적인
4: 전차야. 막 이제 복근 공개 막 미술관 탈출했다는 칭찬과 함께 갑작스럽게 어깨 사이즈 공개됐네요. 아 아르노 씨 뭐 미술관에서 언제 탈출하신 거죠?
0: 한
4: 며칠 됐어요?
0: 일집 때부터
4: 탈출을 했고 그러면은 일집 때부터 우리 탈출한 아르노의 어깨 사이즈 저희가 지금 광고 나가야 되거든요. 네. 광고 나가는 동안 우리 실롱 씨가 예. 우리 조각 아르노 어깨 사이즈 한번 측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알파 드라이브 원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5: 네. Let's go.
6: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 라디오를 듣고 계시고요. 저는
4: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키스터 라디오 DJ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낸 전설의 DJ 데이식스 영케. 옆에 계신 이분은요 블락비 연습생을 거쳐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으로 데뷔. 현재는 랩보다 발라드에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터 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7: 들으셨죠?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이제 매일 밤 10시엔 한혜 키스 더 라디오.
4: 언제든 자리 네. 비우실 때 네, 불러주시면.
7: 아니요.
4: 아 쉬시라니까요. 아니요.
7: 발에 땀띠 나도록 이래.
4: 아 그래요. 인터넷
8: 라디오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9: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10: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11: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12: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10: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마리오.

0: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콘서트 조정식의 FM대행진. 보고 있어요?
1: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0: 그 끝난 문장이 끝났는데요. 아,
1: 그러게요.
2: 아, 진짜 만들어
3: 만들어
0: 만들어 리오
4: 만들어
1: 만들어 잠깐만.
0: 자, 만들어 잠깐만. 잠깐만.
4: 자, 엘리즈가
2: 우리한테
1: 정말 정말

0: 우리 실롱 씨가 알고 있죠. 실롱 씨 몇 센치였나요?
1: 46. 아,
2: 46cm.
0: 46cm 예. 와.
3: 이거 상현이도 쟀죠.
2: 상현이 쟀죠. 예.
0: 상현이 쟀더니 상현이 몇 센치였죠?
1: 49. 오.
2: 더 넓습니다.
3: 3cm 이겼네.
0: 49였습니다. 아. 어, 적재적소에 잘 추고
2: 되게 좋아하네요.
0: 잘 쳐주고 계시고. 근데 멤버들이 서로 또 재주고 싶어해가지고 이거 이따 방송 끝나고 다른 분들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예. 예. 아 다음 순서는 우리 알파 유치원 앵그리반 어린이들을 재워주신 우리 안신 쌤입니다. 안신 씨가 ASMR 버전으로 안내 한번 부탁드릴게요.
4: 오케이 안신, let's go.
3: 네네네.
4: 아이고 우리 이제 광고 들을래?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자 따라해보세요.
8: 이카운트 ERP
7: 4만원
8: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9: 4만원
7: 재고관리
8: 이카운트 ERP
7: 4만원 생산관리
9: 사업성공
10: 함께해요.
7: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8: 이카운트
7: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알파 드라이버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질문은 리무진 서비스에 첫 탑승한 알디원 리더입니다. 우리 명창 고양이 미스터 큐.
1: 미스터 큐.
0: 리오 씨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닉네임 오리오리님. 리오가 리무진 서비스에 부른 노래 멤버들이 들어봤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다른 멤버들이 이런 컨텐츠에 나간다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은지도 알려주세요. 네.
0: 리무진 서비스에서 알파 드라이버원 신곡 OMG와 켈라니의 폴디드 그리고 네. 빅뱅의 블루 그리고 잔나비 노래까지 사랑하긴 했었나 네. 스쳐가는 인연이었네요. 네.

0: 이제 그 선곡 준비할 때부터 전 들었었거든요.
1: 아, 그치. 옆에서 그때, 봤을 때니까.
0: 네, 그때 한번 들었는데 그때도 이미 잘해서 절대 걱정하지도 않았고 야 이거 얼마나 더 잘 부를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렇게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레전드를 썼더라고요.
1: 레전드를 썼어요. 네.
2: 감사합니다.
1: 또 진짜 레전드인 게 또 켈라니가 직접 또 샷아웃을 했습니다.
3: 아, 그랬나요? 네.
1: 폴디드의 원곡 류씨 혹시 알고 있었나요?
3: 처음
1: 들었어요. 켈라니가 샷아웃 했대요.
3: 아, 그래요?
1: 이 잘하니까 샷아웃을 한 거지 또.
3: 아이고.
1: 아니 네. 좀 이렇게 선곡 기준도 좀 궁금해요. 네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곡했는지.
3: 우선은 이제 당연히 저희 신곡 OMG를 어떻게 보면 또 홍보하러 나온 거기 때문에 네. OMG를 했고 네. 이제 폴디드는 사실 이제 그 제작진 분들과 좀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거기서 먼저 주셨던 의견이었거든요.
1: 아, 추천을 해주셨구나.
3: 네네네. 근데 저도 뭔가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었던 노래였어서 그렇게 네. 했고 그리고 나머지 노래들은 저희 그냥 회사랑 상의해가지고

0: 사람상에서
1: 제 의견과 회사의 이제 최종적인 네. 어떤 그런 네, 판단을 맡겨서 네. 네 결국 제가 부르고 싶었던 노래들은 다 불러서
0: 네. 너무 좋네요.
1: 너무 만족했습니다.
0: 네. 어쨌든 본인도 만족한 것 같고 네. 네. 멤버들도 너무 잘 들었으니까
2: 맞습니다.
0: 성공적인 리무진 서비스였습니다.
2: 너무 성공적이었습니다.
0: 아니 네. 다른 멤버들도 라이브 콘텐츠 같은 거 만약에 좀 나오게 된다면 어떤 곡 부르고 싶으신지도 좀 궁금한데 혹시 생각해본 멤버가 있을까요? 나 나가면 이런 거 좀 불러보면 재밌겠다 라는 것들.
3: 저는 네, 좀 옛날 연습생 때 많이 네. 좋아했던 노래들 있는데
2: 노래. 난, 난

0: 끝까지. 어, 명확하게 딱 두 곡이 있네요. 네.
1: 너무 좋았어요.
2: 딱 준비가 돼 있네.
1: 그러니까
2: 자세가 돼 있네.
0: 어, 너무 좋아하는 게 느껴져. 나중에 또 부를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류네양님께서 알디언 멤버들은 신기하게도 외동이 단 한 명도 없는데요. 본업할 때나 애교할 때 동생들과 누나들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고, 아 이게 또 가족들은 뭐 응원도 해주지만 이런 또 이제 애교 같은 거 할 때
3: 그렇죠 그렇죠
0: 뭐 뭐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 같은데 좀 어때요?
3: 저는 친남동생이 있는데
0: 아 친남동생 쉽지 않다.
3: 이제 가끔 뭐 공연하러 이렇게 보러 와서 제 네. 애교하는 걸 보면 네. 실제로 속을 좀 안 좋아합니다. 속이 안 좋다고 합니다.
0: 속이 안 좋다고 네.
3: 못 보는 그런 것도 아, 있고
0: 그치
3: 네. 가족이니까
0: 맞아 맞아 네. 같은 남자끼리 약간 좀 오그라들고 하는 게 있는 네. 그렇죠.
3: 저도 이렇게 애교를 해놓고 아 맞다 얘가 보고 있었는데
0: 동생 눈치 봐.
3: 그럼 나도 갑자기 아 아 이러고 약간
0: 그렇지
3: 네, 티는 안 내지만 어. 속으로 이제
0: 아니 뭐 애교까지 전부 다 사랑해주는 뭐 누나 혹은 형 뭐 동생 있을까요?
4: 어. 일단 제 동생은 아닙니다.
0: 아, 상현 씨 아니고 네. 다 비슷한가요?
3: 네 근데 상원이 누나분들은 엄청 않아요.

0: 이나 카톡이나 인스타 같은 소통 어플 제외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 뭔가요? 라고 하셨고 과연 또 소소한 것들 궁금해하시는 팬분들이 많으니까 어때요?
1: 저는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0: 세상에 있는

0: 또 가사 아. 또 뭐 항상 메모장에서
1: 준비하고 연습하고 메모장을 쓰고 준서
2: 야 저는 번역기
1: 번역기요.
2: 뭐 외국어로 말할 일이 있으면 그쵸. 그렇게 하고 또 모르는 문장 같은 거 보면 또 이렇게 번역해서 보고 아 이 단어 이 뜻이구나 이렇게 그치. 알아가는 것도 재밌어서
1: 맞아요.
2: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1: 아 너무 좋습니다. 각자 또 다른 것도 있고 뭐 이제 같은 것들도 있지만 네. 또 쓰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김세정님께서 준서 상원 러닝하는 콘텐츠 아~ 봤어요. 너무 잘 달리던데 멤버들 100m 최고 기록이 어떻게 되나요? 아 보통 요새는 뭐 5km 기록, 10km 기록 그렇죠, 많이 물어보는데 그렇죠. 100m 최고 기록.
2: 100m.
1: 100m 아 젤 일이 있나? 그것도 멤버들 다 말해 볼까요?
3: 학교 다닐 때 말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1: 중학생 말해 볼까요? 뭐 혹시 아시는 분들? 잘 모르는구나.
2: 아 기억이 안 나.
1: 기억이 잘 안 나지. 맞아. 제일 잘 달리는 멤버가 누구예요?
4: 우리 팀은
2: 우리 팀 다 못 달리는 거 같습니다.
1: 못 달려?
4: 우리 팀.
2: 나 좀 나 좀 달려.
5: 아 그나마 준서 형 준서. 잘한 것 같아요.
6: 르노도 뭔가 잘 달릴 것 같아.
2: 르노 잘할 것 같아.
1: 맞네.
2: 상원이도 잘 달리고.
1: 상원이 잘 달. 근데 막 이렇게 대결해 보거나 기록을 막 맞춰 보거나 이런 적은 없구나.
6: 그 정도로는.
2: 아, 다음에 또 콘텐츠로 막

0: 굉장히 차갑습니다. 아, 네. 네. 이런 게 또 가족이죠.
1: 맞습니다. 그렇죠. 사랑합니다.
0: 네, 네. 사랑하고. 네. 아르노 남동생 반응까지 물어봤네요.
2: 저는 좀 원래 애교 많이 안 해봐서
0: 그치.
2: 좀

0: 대부분 다 인터넷에서
1: 사고. 네.
0: 제가 제일 옷을 제일 많이 산 것 같아요.
2: 너무 왜냐면, 많이 산.
1: 아 진짜요?
0: 네, 그 탭에 그냥 거의 매일.
3: 숙소 앞에 있는 탭에가 매일
2: 와요.
1: 진짜 매일 와. 진짜.
4: 와 매일?
1: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0: 저 옷을 좋아해요.
1: 옷을 좋아하고. 네. 아 당연한 얘기인 것 같네.
5: 띠리리링 띠링.
2: 결제 띠링.
5: Rich boy.
1: Rich boy.
5: Rich man.
1: 예. 실롱은?
4: 저도 르노 형처럼 약간
6: 오프라인
4: 직접 입어보고 예, 사이즈 맞는지 예, 그렇게
1: 각자의 스타일이 있구나. 좀 직접 입어봐야 되는 사람 아니면 그냥 인터넷으로 우리 안신처럼 하루에 최대 몇 개 시켜봤어요?
6: 와
0: 20개
1: 20개?
5: 미쳤다
2: 진짜? 이거 옷이 3만 원이라 해도
5: 얼마나 물어볼게요 따로
1: 야 아니 이거 거기 뭐 괜찮아 집 앞에 그 공간이 있어요?
0: 아 여기 따로
2: 가끔 못 들어가요. 네.
1: 아, 가끔
6: 길이 막혀요. 미치.
1: 문이 막혀 있어. 네.
2: 가끔 이렇게 작은 택배들 다다다다다 이렇게 있거든요.
1: 야
5: 그러면 쌓여있구나.
2: 왜냐면 이제 내 게 있는 건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치. 조한신. 내 거 없네.
1: 옷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감도 안 옵니다 지금. 아니 정시윤님께서 아르노 홍대에서 봤다 그러네요. 뭐 쇼핑하는 걸 봤나? 쇼핑하고 있어. 뭐 하고 있었어요?
7: 네 맞아요. 저는 쇼핑 저 여기저기에서 다 직접 가서 쇼핑하는 거
2: 좋아해요. 쇼핑 좋아해요.
7: 성수도 뭐 압구정.
1: 핫한데 다 가네.
7: 네, 홍대도 뭐 네. 이거 여기저기 다 직접 가서
1: 직접 좋아하는 거. 네. 확실히 다 다릅니다. 또 색깔이. 포유님께서 최근 숙소에서 OMG 할 만한 일이 뭐가 있었는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아 좀 오마이갓 할 만한 일. 약간 좀 놀란
2: OMG?
1: 일. 숙소. 원래 또 팬분들이 숙소 좀 궁금해 하니까.
2: 그렇죠. 그렇죠. 숙소에
1: 사실 요즘, 요새 피곤해 가지고 자기 바쁠 텐데 그렇지.
5: 정신이 없죠.
2: 숙소
5: 일본이라도 더 자는 게
1: 가장 좀 빨리 씻는 멤버 누구예요?
0: 저요?
1: 안신이 가장 빨리 씻어요?
2: 안신이 그런 거 같아.
1: 가장 늦게 씻는 멤버.
0: 르노.
1: 정해져 있어요.
2: 망설임 없네요. 바로 나오네요.
1: 왜냐면 르노는 또 밖에 쇼핑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좀 딸리는 거지.
2: 요새 OMG 있나?
5: 오늘 그 새벽에 이제 상인이를 딱 마주친 거예요. 새벽에 둘 다 약간 좀비 상태였는데
1: 상인이랑 미호랑 마주쳤습니다.
4: 네.
5: 근데 그래 너 몇 시간 전에 뭐 이렇게 막 너도 그렇게밖에 못 잤니? 이러거나 이랬는데 그 제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1: 네.
5: 얘가 샀던 그 이제 아이스티가 딱 있는 거예요.
6: 네. Yes.
5: 너무 먹고 싶은데 이게 근데 한 숙소 한 달째 있는 거예요. 마신 거 아예
1: 마실 수 없지.
6: 활동병이니까.
5: 그래서 아니 이걸 사놓고 안 마시는지 왜 안 마시는지 모르겠다. 얘 두 개 있길래 하나 마시면 안 되겠냐.
6: 이게 웃긴 게 처음에 냉장고를 열고서 저는 세면대 그 싱크대 손을 씻고 있었어요. 근데 리오 형이 야, 넌 이거 사놓고 언제 먹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언제 먹냐? 몰라, 다음에 언젠가 먹겠지 했는데 너 언제 먹을 거야? 또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5: 먹고 싶어.
2: 귀엽네, 리오. 먹고 싶어라고 말하면 되는데.
1: 아, 나 하나만 먹으면 안 돼. 하면 되는데.
6: 네.
0: 그래서 맞아요.
6: 언제 끝까지 돌려가지고 해가지고 제가 먼저 형 먹을래?
7: 원래 그래.
0: 리오 형 먹자. 먹고 싶은 거도 말 안 해요. 어디서 샀어?
6: 야, 이제 눈썹이랑

0: 자, 마무리 해주세요.
1: 예.
2: 다 먹고 전화할게.
0: 아, 됐어요, 됐어요. 아, 오케이.
3: 끝났어.
0: 오케이. 막내.
3: 아, 우리 상현이.
4: 상현 잘하는 것 같아요.
0: 상현 잘할 것 같아. 어.
1: 여보세요.
0: 아니, 까는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3: 웃음,
0: 아니, 아니,
3: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참아줘야 돼.
4: 근데 왜 표정?
1: 잠깐, 여기.
4: 오케이.
1: 여보세요. 응, 아, 방금 이런.

0: 아니, 나 잠든 줄 몰랐지. 아, 그냥 뭐잘 자라고 인사하려고 전화했어. 잘 자고 내가 많이 사랑해.
1: 전화기 필터 당장 꺼주세요. 당장 꺼주시고.
2: Turn off that filter, please.
1: 아니 다들 이야 몰입을 잘하시네.
3: 잘한다.
1: 나는 진짜 전부 다 통화하는 줄 알았어. 우리 엘리즈랑 지금 통화하는 줄 알았고요.

0: 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셔도 좋습니다. 말머리에 내일에 맞적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3: 쓰다꼬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메디힐.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0: 2026년 6월 2일에서 3일로 건너가는 밤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첫 곡 8621님이 신청하신 쿨의 해변의 여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션 직의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그걸 무슨 대화라고 하는데 나 갑자기 또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그냥 가볍게 하는 대화를 뭐라고 하죠? 스몰 토크 말고 또 있는데 스몰 토크도 있고 막 그 막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거를 하는 거를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대신에 다시는 안 볼 사람이랑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랑 해야 이제 가볍게 스몰 토크가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실 거예요. 오늘 함께할 코너 우리 가족들 추천곡 전해드리는 칠링 뮤직 또 한 주제에 두 가지 극과 극 선곡 펼쳐보는 플레이리스트 제로 밸런스 나잇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 #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수제 홈페이지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의 대비해
2: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3: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4: 카페페 주문
3: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4: 카페페 주문
5: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0: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2: 쇼리실라

0: 기저귀
1: 금비.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스킨.
1: 하루의 끝과 처음이 만나는 시간. 스테이션 제로.

속삭여 주세요. 잘 자요. 깨워버리기. 잘 자요의 원조 성시경의 태양계 추천합니다. 꼭 들려주세요.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오늘 칠링 뮤직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4905님이 추천하신 성시경의 태양기였습니다. 아, 잘 자요는 진짜 성시경 씨만 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저는 그냥 여러분 주무시지 마시고 뭘 잡니까 일찍 아직 끝나 한참 시작한 지 반도 안 됐는데 여러분 그죠? 일어나세요. 끝까지 하셔야죠. 함께 들어주시고요. 사연 더 볼게요. 심양선님. 처음 방문했는데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흐르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처음 방문하셨는데 제가 막 승질내는 거 들으셔가지고 어떡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김태경님께서는요. 아 맞아요. 얼마 전에 와이프랑 불의 명곡 방청 신청에 당첨이 되어서 1부 녹화 끝나고 아 1부

먹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샵 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플레이리스트 제로로 이어갈게요. 윤상의 달리기, 그리고 정미라의 방랑.

짝수와 홀수 가운데 하나만 고른다면요. 우리 문화에선 1, 4, 5, 7, 9 같은 홀수가 익숙하지만 그 홀수만 고집하기엔 어쩐지 짝이 안 맞아서 외로울 것 같죠. 그래서 오늘 플레이리스트 제로 밸런스 나잇 주제는요. 숫자가 들어간 노래들로 정하고 홀수가 들어간 노래 대 짝수가 들어간 노래로 나눠서 선곡했습니다. 홀수가 모인 라이즈의 러브119으로 시작할게요. 숫자를 하나씩 떼어놔도 홀수, 모두 더해도 홀수네요. 그 뒤엔 아이유의 23 연결하겠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체셔 고양이를 모티브로 한 곡이래요.

이런 경우에는 언제나 두 사람을 사랑한 사람들은 다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나처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며 애써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합리화를 시켜 스스로. 그러나 잘못된 걸 알아 속으론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KBS 쿨 FM 가비의 슈퍼 라디오. 매일 오후 2시 지금처럼 만나요.
1: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제가 O형입니다. 참고로. 박서연님께서 우리 6살 지우는 벌써 모기 3방 물렸어요. 모기가 3방씩 물기로 약속을 했나봐요 지금. 박정숙님께서 인천도 벌써 찜통이에요. 장영순님께서 부산은 어젯밤부터 비가 윽스러 와서 시원하고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 비가 벌써 오나요? 벌써부터 비가 오면 이제 어떡하라는 거죠 우리? 올 여름에 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올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정말 그냥 거짓 소문이었으면 좋겠어요. 4415번님께서 날씨가 덥네요. 벌써 이러니 한여름은 어쩌죠? 점심에 냉면 먹고 아이스커피 한잔 하려고요. 저 따뜻한 음료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시죠? 저도 지금 이제 6월, 그러니까 이제 6월 초잖아요. 5월 중순부터 저도 다 아이스로 마시고 있습니다. 따뜻한 거 좋아하는 저도 지금 따뜻한 거 못 마시겠어요.

디제이 응원하러 자주 놀러와 주실 거죠? 5910번님께서 형님 저는 주류 배송 일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벌써부터 너무 덥네요. 5월부터 땀으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여름이 걱정이네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동생, 주류 배송이면 이 어쨌든 병이나 어쨌든 액체다 보니까 무거울 것 같아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더위 조심하시고 중간중간 수분 섭취, 그냥 물만 드시면 안 되고 땀이 많이 나니까 소금물이라든지 이런 전해질 들어있는 음료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천사의 미소님께서 아까 MBC 이문세님 라디오에서 커피 한잔 할래요 노래 들으면서 이문세님은 폴킴 잘 아는데 그 친구가 저를 잘 모를 거라면서 가광 새 DJ 됐다고 폴디 언급해 주셨어요. 동시간 타 DJ들과 다른 매력이 또 있을 거라면서요. 그러게요. 저처럼 유명한 사람은 이문세님 잘 모를 수 있죠. 그럴리가요. 저희 어머니가 이문세님의 엄청난 팬이세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가요를 잘 모를 때부터 이문세 선배님 노래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문세 선배님 노래들이 동요인 줄 알고 어릴 때 자랐어요. 왜냐면은 어머니께서 가요를 들려주시거나 한 적이 거의 없는데 들려주시고 제가 알다 보니까 이게 동요인가? 동요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선배님께서 저를 언급해 주셨다니까 정말 감개무량.

나스미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폴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듣고 있는 나스미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팟캐스트로 매일 듣고 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메시지를 보내봤어요. 저는 폴킴님의 노래를 정말 좋아합니다. 항상 노래 들으면서 힐링되어 나스미짱 아리가또 이렇게 또 해외에서 정말 폴킴 글로벌하다 글로벌해 정말 어떡하지. 근데 이렇게 그 외국에 계신 외국분들이 한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 가요광장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폴킴의 이 똑바른 이 발음 들으시면서 훌륭한 한국어를 가급적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하. 자, 매일 이 시간 커피 선물 드릴게요. 커피 한잔 할래요? 중간고사 기간이라 커피가 필요해요. 외근 나가는데 커피 없으니까 힘듭니다. 육아 중인데 커피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커피가 필요한 이유 닉네임 달고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희는 우리 이문세 선배님 노래 하나 듣고 올까 봐요. 여러분 인생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인생.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병원 그냥 진료? 건강검진 이런 거 하러 가신 걸까요? 아닌 것 같긴 한데 아프지 않고 빨리 진료 받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보내드릴게요.

또 물류배송할 때 또 체력 소모가 크잖아요. 이럴 때 에너지 한번 탁 내서 또 하셔야 되니까 커피 네 잔 쏩니다. 5347번님께서 해외에 가기 위한 비용을 벌기 위해 단기 알바를 지원했는데요. 붙었어요! 현재 일하고 있는 중인데 점심쯤 되니 졸음이 몰려오네요. 커피 마시고 정신 번쩍 차리고 싶어요. 해외 여행을 가시는 거겠죠? 단기 알바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저 오늘부터는 일단 1998년생으로 하려고요. 네. 1998년도 오늘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이따 오시는 게스트분들과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0: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0: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1: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이리과 함께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0: 유쾌하고 따뜻한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텐데요.
1: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또 지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0: 생명을 지켜주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KBS.
5: 잠시 후 2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0: 곳에 폴킴의 가요광장.
1: 50-50 우리 처음 보는 거죠.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쇼츠 릴스에서 이분들의 음악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트렌디하고 유니크한 대세 걸그룹 50-50는 혹시 제가 만나고 싶으셨나요?
2: 네! 저 상준이에요.
1: 오늘 가가

0: 많이 나오는 고인을 잘 모셨어요.
1: 팬입니다. 사랑합니다.
0: 자, 벌써 시작부터 지금 덕담이 오가면서 너무 분위기 좋습니다. 쓰다미님께서 작년 12월 10cm의 쓰담쓰담에서 폴킴과 50/50 서로의 무대를 보지 않았나요? 폴킴 선배님은 우리 50의 무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제 기억에 저의 앞순서였던 것 같아요.
2: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0: 아마 저는 대기실에서 이렇게 화면으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보면서 무대를 저렇게 또 멋있게 해버리면 그 다음 순서에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0: 기도 하지만 그래도 되게 뭔가 저희가 안 보여줬던 느낌의 곡이어서 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면은 우리 이제 준비해 온 예원 씨 말고 다른 멤버가 또 다른 곡도 한번 소개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말했던 스타스트럭 이런 거.
0: 화이팅.
2: 스타스트럭. 저예요?
0: 아니 저희 그 드라마 한번 홍보 해 주는 것 같아요. 저희 OST니까.
2: 제가 할까요?
1: 좋아요.
2: 네. 네, 저희 이번 6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Starstruck이라는 곡인데요.

0: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나 지금 와우. 완전 감동했어요. 약간 짓궂은 마음으로 이렇게 그 소개를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준비해온 것처럼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약간 반성과 아 그래 물어보길 잘했다라는 생각 동시에 좀 들었습니다. 네, 어제 발매하자마자 음원 차트 핫 100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와우. 대박 느낌이 오는데

0: 메이크업 버블이 타이틀 곡이에요.
1: 맞습니다.
0: 전 항상 궁금한 게 이렇게 멤버분들이 여러 명이 있는 팀에서는 타이틀 곡을 정할 때
1: 네.
0: 이렇게 뭔가 동의를 서로 구하고 정하는 건지 어떻게 정하는 건지 좀 궁금했거든요.
1: 오, 일단은 저희 이제 회사의 ENR 분들이 일단 네. 정말 많은 곡을 들으시고 또 저희 50/50 컨셉과 제일 가장 적합한 노래를 이제 후보를 뽑아주시면
0: 네.
1: 저희가 일단 모든 곡을 다 들어보고
0: 우와.
1: 저희도 이제 의견을 내긴 하지만
0: 네.
1: 이제 모든 저희 회사분들의 의견도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그 의견이 하나가 정말 예쁘게 합쳐진 게 Like a Bubble입니다.
0: 아오. 그러면 그 멤버분들은 Like a Bubble 타이틀로 다 찬성을 하셨어요?
2: 어, 네.
1: 네. 듣자마자
2: 완전,
1: 너무 좋아했어요.
2: 만장일치였습니다. 네.
0: 왜냐면 또 그런 멤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약간 나는 이 곡 말고 다른 거 타이틀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2: 근데 약간 이런 건 있었어요. 저희가 수록곡이 이번에 다 너무 저희 스타일이다 보니까 약간 타이틀 하고도 아 이것도 너무 좋은데 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앨범에
3: 맞아요.
1: 맞아요.
0: 문샤 공주님께서 성공개곡 스타스트럭 왜 부끄러워하시는 거죠? 문샤 공주
2: 저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0: 우리 문샤네 공주님
2: 문샤 공주
0: 성공개곡 스타스트럭과 완전 상반되는 Like a Bubble 느낌이 와요. 이것도 릴스에서 꽤 나오겠다.
1: 와.
0: 네, 이 말에 여러분 공감 좀 하시나요?
2: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3: 저 공감합니다.
0: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타이틀곡의 가장 큰 매력, 이 어필 포인트는 또 뭔가요?
2: 아무래도 계절이랑 너무 잘 어울리면서
0: 네.
2: 진짜 수영장 가서 듣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냥 네. 여름에 그냥 드라이브하면서 듣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아마 제일 지금 시기랑 잘 어울리는 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3: 맞아요. 듭니다. 맞아요. 저 오늘도 이제 오늘 라디오 오면서 저희가 네. 이제 뭐 연습 김에도 이제 연습 겸으로 이제 좀 연습을 하긴 했는데
0: 네.
3: 그래도 이제 약간 드라이브 하면서 맞아. 이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밖에 이제 한강을 보고 있었는데 진짜 너무 힐링 되는 거예요. 저도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역시 진짜 여름 곡이다라는 맞아. 생각이 들었어요.
0: 여러분 또 내일 또 직장에 안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 또 내일 운전하시면서 Like a Bubble 들으며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1: 맞습니다.
0: 잔망이님께서 Like a Bubble

0: 미감이 미쳤어요. 그리고 예원이 우리 고윤정 씨 예원이 표현이 표정이 너무 귀여워. Oh 양치하다 멈춘 표정 한 번 더 봐주세요, please. 아~
1: 어머. 와, 그걸
0: 양치하다가 보셨네요. 지금 거품이 난 거예요?
1: 아 이게 그 비하인드가 있어요.
0: 어, 네.
1: 사실 뒤에서 제가 이렇게 양치하고 있는 게 사실 양치보다 약간 우는 것처럼 보이려고 아~ 연출을 한 거였거든요. 왜냐면 버블이 약간 눈물처럼 보여서 네네. 뒤에서 보면 아 얘 울고 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알고 보니 나 그냥 양치하고 있는데 이게 포인트예요. 약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 양치하고 있었는데 나 우는 줄 알았지? 이게 약간 좀 놀리는 포인트여가지고 그거를 좀 표현해봤는데 되게 다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0: 아하. 또 그리고 50-50 퍼포먼스 그리고 챌린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챌린지를 또 먼저 공개를 해주셨어요.
2: 맞아요. 맞아요.
0: 챌린지가 어떻게 되죠?
3: 어떻게 되나요, 태나 씨?
4: 어, 저희 챌린지가 이제 후렴 파트, 저희 코러스 파트를 좀 그 기준으로 네. 하고 있는데
0: 네네.
4: 이제 저희가 이제 이지 버전이랑 하드 버전이 있는데 저희

0: 저 같은 사람 하기 어렵겠네요.
1: 아닙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2: 아니, 하실 수 있어요.
0: 저도 더 이지 버전 해주세요.
3: 한번 그래보겠습니다.
0: 그러면 도대체 이지 지금 나오고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1: 이거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좀 쉬운 편인데 저희 성공개곡 네. 스타스트럭이 좀 더 힘든 편입니다.
0: 이게 쉬운 편이라고요?
3: 네, 쉬운 편입니다.
0: 다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KBS의 내노라하는 춤꾼이 바로 폴킴이거든요.
3: 진짜요? 그러면 기대해요.
0: 그렇게 진작에 받아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진작에 받아주시면 너무너무 곤란하고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인럽 지금 닉네임부터 좀 두렵습니다. 폴인럽님께서 우리 폴킴님도 요즘 댄스에 물이 올랐는데 폴킴님에게 챌린지 잘하는 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챌린지를 잘할 수가 있나요?
4: 근데 약간 보통 챌린지라고 생각하면은 네. 안무가 아마 예를 들어서 버블 네. 이러면은 네. 그거에 맞는 안무가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럼 거기를 좀 생각하시고 like a bubble 하면서 그 부분에 좀 더 약간 포인트를 생각하시면
0: 아까 메인 파트에 조금 더 힘을 네, 실어줘라.
4: 맞아요. 그러면 좀 더 동작이 금방 생각날 것 같아요.
0: 선택과 집중.
2: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신감이에요.
0: 아, 네, 맞아요.
2: 틀리면
0: 또,
2: 네. 틀리면 그냥 표정으로 이게 그루브 타면서 그럼 아무도 틀렸다는 게 이제 알 수는 없어요.
0: 근데 맞습니다. 방금 문샤넬 씨는 틀렸다고 하면서 그 표정 지었는데 그루브가 약간 남달랐는데 방금.
2: 아, 진짜요?
0: 제가 그 그루브가 안 나오면 어떡하죠?
1: 표정을 끼 부리시면 돼.
4: 표정을
0: 끼를 아, 또 끼는 잘 네. 제대로 볼 수 네.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5050의 신곡 Like a Bubble 라이브로 들어볼 거거든요.
1: 첫 공개.
0: 선택과 집중 얘기해 주셨는데 특히 귀 기울여서 들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파트일까요?

0: 여러분, 저 지금 버블 안에 갇혔어요. 이 버블 좀 깨주세요. 퐁. 네, 50/50의 Like a Bubble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우.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4892번님께서 시작부터 몽글몽글하다 몽환적인데 힙함이 한 방울 섞였어요. 민중기님께서 이곳이 극락이구나 하셨고요. 우리 8231번님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키나씨가?
1: 네, 8231번님 우리 딸이 중2인데요 요즘 애들이 모이기만 하면 다 챌린지를 찍더라고요. 50/50 챌린지도 엄청 따라했어요. 와.
0: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더 많이.
2: 당당해요.
0: 5625번님 것도 우리 문샤넬씨 읽어볼까요?
3: 네, 5925님은요 도입부에서

0: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긴
1: 맞아요.
0: 합니다.
1: 맞습니다.
0: 뿅 아리님께서 저는 이번 앨범에서 3번 트랙 Took It Too Far 이 최애 곡이에요. 예. 타키봉처럼 통통 튀면서 살짝 도도한 매력이 있달까. 오. 이 곡이

0: 9485번님께서 버블이니까 샴푸 광고는 어때요?
1: 아, 너무 좋아요.
0: 그럼 약간 이렇게 우리가 머리 감기 귀찮을 때 나타나서 막 머리 감겨주는 거야. 아, 50/50가. 너무 좋다.
2: 좋다.
0: 자, 저희는 오늘 이제 50/50의 멤버들 간의 매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한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키나씨가 어떤 게임인지 소개 한번 해볼까요?
2: 네. 지목 토크 게임을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폴킴 DJ님의 질문을 듣고 50/50의 4명의 멤버 중에 질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가리키는 게임입니다.
0: 오, 예스. 질문에 대한 후토크는 게임이 다 끝나고 나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1: 네. 네.
0: 자, 솔직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막 더 친한 사람 이렇게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자,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50/50에서 가장 행동이 느린 멤버는? 하나, 둘, 셋! 뭐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안. 하나, 둘, 셋! 지금 잠깐만, 우리 샤넬씨 어떻게 하고
3: 있어요?
0: 지금
3: 하늘을 한 건가요? 지금 약간,
0: 나도 몰라! 약간 이런 선동자.
2: 느린 멤버가 진짜 없지.
3: 진짜 없어요. 왜냐면 저희 다 없죠? 너무 성격은 급해가지고.
0: 한국인이구나.
3: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네. 누가 살짝 누구보다 느리면 이제 네. 아, 또 빨리 아니면 그러니까 조금 약간 살짝의 약간 그 이거 해. 아, 이거 해. 아, 약간 이렇게
0: 우리 변명 시간은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아무도 지목을 서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0: 사람들도 되게 적당히 적당히 좋아합니다. 천천히 빠르게 와. 천천히 빨리 먹어.
1: 몇 시에 와? 미안해, 나 좀 늦을 것 같아. 그래?
0: 천천히 와.
1: 천천히 와.
0: 나 기다리고 있어. 천천히 와.
2: 근데 되게 다급함.
0: 비슷할 수 있구나. 스웨덴은 아까 뭐라 그랬죠? 러검?
3: 러검.
0: 적당히. 좋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보통 샵 시간 갈 때도 샵에 갈 때 가장 먼저 가는 멤버는 누구예요? 시간 어떻게 정하세요?
3: 저희는 다 같이 가긴 하는데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가장 느려요. 저는 최대한 늦게 받으려고. 왜냐면 이제 거기 또 그 샴푸하는 곳이 정말 또 잠이 노곤노곤 잘 오거든요.
2: 오늘 아침에도
3: 오늘 잘 거기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했습니다.
0: 아니 근데 왜 키나 씨 스스로 안 뽑으셨어요?
3: 아 근데 이것만 느리고요. 나머지는 저도 좀 빠른 성격이어가지고 뭔가 뽑기 애매했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 두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일단은 문 샤넬님이 예원 씨에게 한 표를 주신 게 맞죠?
3: 네, 샤넬이 제
2: 샤넬 씨. 네.
0: 네. 방가우 테마클럽에서 가장 엔진을 많이 낸 멤버. 네, 예원 씨가 한 표를 받고 나머지 분들 어떻게 했죠?
2: 다 샤넬 언니를 했습니다.
0: 네. 샤넬 씨를 다 뽑고 예원 씨만 한 표를 얻었죠.
2: 네. 네.
0: 이거에 대해서 변명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변명보다 이게 네. 저는 엔진 제가 막 못해서 엔진 낸 게 아니라

0: 50-50 사이 안 좋은 거 아니고요. 그냥 원래 이렇게 논대요.
1: 아니, 진심으로 약간 천사 그런 느낌이 아, 있어서 천사구나. 약간 예원이를 이제 그런 매력을 이제 저는 그날에 조금 더 추구하는 아. 것 같으면 예원이 가장 예쁜 것 같고 네. 언니 키너는 약간 그 힙한 좀 힙하면서 또 되게 예쁜 네. 그 걸리시한 느낌도 있어서 네. 약간 완전히 50-50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럴 때는 제가 너무 반해버려요. 네. 그 이미지에
0: 됐고요. 다 각자 자기가 제일 예쁘대요.
2: 저 너무 웃겨.
1: 근데 우리... 전 제 얼굴을 그렇게
0: 아 그럼요. 실제 이제

0: 네, 이렇게 네 명의 멋진 분들이 이 노래 불러준 거 우리 와이프가 알면 저 혼날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네. 아, 너를 만나 이렇게 들으니까 그냥 그 원곡 없애버리고 이 버전으로 곡을 다 빼버릴까봐.
1: 안 돼요, 안 돼요.
0: 아,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인사 나눠야 될 시간이 왔어요.
2: 어떡해.
0: 안연신님께서 어머 너무 잘 부르시네요. 어머나. 장영수님이 노래하는 모습이 참 예쁘네요 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또 이렇게 폴킴의 가요광장 나와주셨는데 소감 안 들어볼 수 없죠.
4: 맞습니다.
5: 네, 이렇게 돌아갈까요 여러분?
2: 아,
5: 네.
2: 좋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선배님과 함께 라디오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 스웨덴에 있었을 때부터 너무 네. 팬이었거든요.
0: 정말요?
2: 네, 저 부모 엄마가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너를 만나 듣고 네. 막 지금 이대로도 좋아?
0: 아,
2: 그것도 그 노래도 너무 좋아서 최근에 빠지긴 했는데 아. 이제 너무 영광스럽고요. 그 저번에 인사만 드렸는데 이번에는 약간 팬심을 조금 더
4: 아.
2: 어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0: 다음에 만날 때는 우리 더 편하게 인사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감사합니다.
0: 또 예원 씨.
4: 네, 저도 오늘 첫 이제 저희 컴백하고 첫 라디오였는데
0: 아, 첫 라이브였어요, 여러분.
4: 맞아요.
0: 컴백하고 첫 라이브 맞습니다. 여기서 해주십니다. 라이브.
4: 저희 그래서 너무 되게 다들 긴장도 하고 처음으로 이제 버블도 부른 거여서 네. 되게 이제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잘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0: 언제든지 저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또 우리 샤넬 씨.
6: 아, 이렇게 오늘 그 예원이 말한 것처럼 첫 이제 라디오였고 또 첫 라이브여서 진짜 기대했어요 오늘 이렇게 라디오 와서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진짜 진심이고 저희는 항상 폴킴 선배님의 노래를 진짜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너무 네.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너무 감사해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키나 씨도.
3: 네, 저는 저의 출근길과 퇴근길에 항상 함께 폴킴 선배님이 계신데 너무 행복하게 출퇴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에 또 만나 뵙게 된다면 저희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자 안 읽을 수가 없어요. 5625번님께서 소녀들이 너를 만나 합창하니까 폴킴 고등학교 교가 같아요. 교장 선생님 행복하세요. 그래 제자들아 이제 빨리 이제 집에 가거라. 자, 저희는 50/50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세요.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 튼튼 시럽,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립니다. 폴킴의 가요광장, 벌써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6689번님께서 한림대학교 축제에서 폴킴님을 뵙고 처음으로 라디오를 듣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5050 분들의 목소리까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남은 오후도 멋지게 보내세요. 우리 한림대 친구들 정말 의리가 좋다. 아, 감사합니다. 그니까요. 벌써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오늘도 라디오가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은 제가 또 열연하는 코너죠. 모델 송혜나님과 함께하는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내일도 신나게 진행해볼 거예요. 많이들 폴킴의 연기 실력 보러 놀러 와주실 거죠? 우리 밖에 계신 분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소리 질러! 아, 다들 또 와서 보고 계십니다. 오늘 끝곡으로요, 검정 치마에 좋아해줘 들려드리려고요. 우리는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아직 정신 차릴게요.

정도로 남겨두면 그만이죠. 새로운 이닝은 또 시작이 되고 반전의 기회는 언제나 찾아오니까.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기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

4021. 매번 퇴근길에만 듣다가 오늘은 일이 많아서 야근하며 듣고 있어요. 근데요, 퇴근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정도로 참 좋네요. 언니랑 둘이 야근하는 것 같아서요. 흐흐. 다행이에요. 혼자 아니고 저랑 같이 야근하는 느낌. 그래서 일하는데 마음 부대끼지 않는 느낌. 그래도 저 퇴근할 땐 같이 퇴근할 수 있어요? 앞으로 1시간 46분 30초 남았어요. 그 안에 다 할 수 있겠어요? 우리 8시에 같이 퇴근하기로 약속. 오늘 조금 늦게 출근했다고 글쎄 간식을 한가득 사가지고 온 거 있죠. 덕분에 온 직원이 오후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눈치와 센스가 짱인 우리 마리아 자랑합니다. 와, 마리아도 한국인 패치 붙이고 있는 것 같고요. 얼마나 마리아를 사랑하고 자랑하면 우리 자 붙으면 이건 정말 끝난 거거든요. 우리 마리아? 여기서 다 정리되죠? 그쵸, 우리 마리아님. 4956 컵 냉면 들어보셨나요? 오늘 기온이 무려 33도까지 올라갔는데 택배 기사인 저는 체감 온도가 40도는 훌쩍 넘는 것 같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배달 간 곳이 컵 냉면 파는 곳인 거 있죠? 하나 사 먹었는데 얼마나 시원하던지 종종 일하다가 사 먹어야겠습니다 하면서 보내주신 사진에 이야, 진짜 한 컵 가득 냉면이 야무지게 들어있어서 기사님 얼마나 맛있게 드셨어요. 얼마나 시원하셨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앞으로 종종 이곳에 배달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컵 냉면 파는 곳들 좀 우리 공유 좀 해줍시다. 얼마나 좋아요. 사연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편의점에서 쓰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같은 해란 쌤이 요즘 유난히 지쳐 보이는 모습, 마음이 쓰이네요. 일을 대신해 드릴 수는 없지만 퇴근길에 듣는 언니 목소리로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신혜란, 항상 고마워요. 힘내세요. 해란 쌤, 혜원 쌤이 이렇게 전해달래요. 항상 고맙고 힘내라고. 맞아요. 넷이 있든 뭐 한 열이 있든 에너자이저가 하나씩 있기 마련이죠. 에너자이저는 누가 에너지를 충전해 주지 않아도 아침이면 풀 충전돼서 와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그런 해란 쌤이 요즘 뭔 일이 있는가? 컨디션이 안 좋은가? 아무튼 해란 쌤, 어떻게 이런 얘기만 들어도 좀 기운이 나죠? 그럼요, 그럼요. 수박 주스 유혜연 쌤에게 한 잔 보낼게요. 혜연 쌤, 한 잔 드시고 해란 쌤한테 한 잔 사세요. 맛있게 드시고요. 9002, 저는 20대 청년인데요. 마을버스 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입사 1년 되는 날이에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른 느낌이에요. 사랑하기 좋은 날과 함께한 지 1년째.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 기사님 9002 번호 쓰시고 지금 마을버스 운전대를 잡고 계시거나 아니면 대기실에 계실까요? 6시 20분인데 오늘 근무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무튼 기사님 1년 된 거 축하합니다. 기사님 덕분에 그 동네 주민들이 기운차게 출퇴근 또 외출 잘 하실 거예요. 기사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수박 주스 한 잔 약속하지만 1주년 축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인국 정은지 All for you, 샵 스위티.

문학을 가게 된 나는 완전히 달라지기로 마음을 먹었다. 새로운 학교에선 미친 듯이 공부에 매진해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도끼를 품고 운동을 시작해서 체형도 달라졌다.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해 결국 성형수술까지 받았다. 어느새 예전에 뚱뚱하고 자신감 없던 모습은 사라졌고 주변에서 훈남 소리까지 듣게 되어 소개팅도 많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늘 공허했다. 이번 소개팅에 엄청 예쁜 여자애 나온대 하는 친구의 말에 별 생각 없이 나간 자리. 문이 열리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고등학교 때 내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그녀였기에. 하지만 완전히 변해버린 나를 그녀는 알아보지 못했고 환하게 웃으며

0: 당연하죠. 사랑에 빠진 사람, 아유, 사랑과 재채기를 어떻게 감추어요? 절대 못 감추죠. 그리고 형숙 씨만 알겠어요? 다 알겠죠? 저처럼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둔감한 사람들도 사랑은 알겠더라고요. 왜냐, 말씀하신 그대로니까. 괜히 웃잖아요, 괜히. 왜, 뭐가, 왜 저렇게 웃지? 왜 웃긴요? 그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웃는 거겠죠. 형숙 씨, 주변이든 멀리서든 형숙 씨도, 다가오는 이 계절 함께 반짝반짝일 수 있는 사람 만나길 바랍니다. 수박 주스 한 잔 보내면서 응원해요.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잠시 후 4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땅수 부대찌개 참 맛있어요. 땅수 부대찌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널 사랑하겠어를 이지영 씨가 부르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들어봤습니다. 무엇이든 공감해드립니다. 결혼 앞두고 다이어트 중인데 오늘은 너무 덥기도 하고 거래처 계약도 실패로 돌아가 저도 모르게 얼음 동동 콩국수를 무려 곱빼기로 먹고 말았어요. 1681 스트레스가 시원하게 사라졌으니 그깟 몸무게 조금 느는 건 신경 안 쓰려고요. 그래도 되죠? 되죠? 당연히 되죠. 아니 제가 진짜 미용실에 갔다가 이런 분을 목격했어요. 너무 굶은 신부가요. 결혼식 당일 메이크업 받다가 졸도했어요. 그래서 막 옆에서 막 팔다리 주무르고 손 주무르고 막 물어보니까 일주일 동안 굶은 그럴 일이냐고요. 건강하게 빼야 돼요. 결혼식 날 쓰러지면 어떡해요. 콩국수 오늘 곱빼기 진짜 잘 드신 거예요. 1681 잘하셨습니다. 결혼식까지 아자아자. 9095 같이 초밥 먹기로 한 친구가 엊그제 약속을 취소했는데요. 제가 식당을 예약했거든요. 그래서 취소도 직접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소심해서 몇 번 시도하다 결국 취소 못하고 혼자 초밥집 가고 있어요. 유유 이런 저 좀 이상한가요? 아, 뭐가요? 어디가요? 누가요? 왜요? 하나도 안 이상해요. 책임감이 이분이 야 진짜 노쇼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가짐 하나로 초밥집에 가서 2인분 드세요. 2인분. 진짜로다가. 내 돈 내산이긴 하지만 맛있게 드세요. 야무지게 드세요. 먹고 싶었던 거 드세요. 잘하셨어요. 9095. 꼭꼭 씹어서 맛있게 드세요. 아니, 처음으로 2.3km 뛰었어요. 슬로우 러닝. 아, 고작 2.3km지만 저는 혼자 너무너무 뿌듯하답니다. 조금씩 늘려가 보려고요. 어휴, 막 숨이, 제가 왜 숨이 차죠? 슬로우 러닝이라고 하셨는데 왜 숨이 차죠? 어쨌든 2.3km, 어휴, 이거 짧은 거리 아니에요. 230m만 뛰었어도 저는 칭찬해 드리려고 했는데 무려 2.3km 잘하실 수 있어요. 잘하셨어요. 더운 날 고생하셨습니다. 5798이어서 9076. 택배 상하차 알바 첫날인데요. 무거운 쌀 포대를 요령 없이 들다가 허리가 삐끗해서 병원 다녀왔어요. 병원비 날아가고 알바비 날아갔죠. 아우, 고생하셨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 알바를 시작할 거였으면 언젠간 이런 날을 한 번쯤 맞이하게 되는데 알바 첫날 요 정도 다친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빨리 나으시고요. 다음번에 알바할 땐 아셨죠? 무조건 요령이에요. 어? 주변 분들한테 요령을 배워서 이거 힘쓰는 거 아니고 요령으로 한... 화이팅이요. 빨리 나으세요. 1007. 남직원들과 같이 짜장면을 먹었는데... 저는 단무지를 두 개씩 집어서 짜장면 속으로 숨겨서 먹어요.

없어서 그런 건데 유유. 아니 내 단무지 내가 먹겠다는데 왜 얼굴이 빨개져요? 아, 그래서 우리가 배달시킬 때 저 단무지 많이 이걸 꼭 메모해도 하고 전화로도 하는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숨길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한 입 베어물고 반 남은 단무지 내 짜장면 위에 전시해 놓으세요. 한 세 개쯤. 뭐 어때요? 남들 다 그렇게 먹는 내가 느린 걸 어떻게 그렇게 먹어야지. 그럼요. 단무지는 소중하니까. 아, 단무지야말로 그야말로 건빵의 별사탕 같은 존재인데. 0304-1007에 이어서 회사 동료들보다 연봉이 훨씬 적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어요. 오늘도 일이 많아서 저희 팀에서 저만 야근 중인데 정말 의욕이 안 납니다. 속상하지만 제 할 일은 다 끝내고 내일은 정말 푹 쉴 거예요. 하, 그럼요. 이런 마음 드는 날 이 정도 하시는 분

그래도 예? 후기 씁시다. 허연 부분이 더 많아요. 사진 찍어서 올리면 안 될까요? 아 진짜 이러시면 안 되죠. 대한민국에서 2026년에 9252 그래도 야무지게 드세요. 3637 은행 가서 번호표 뽑고 30분 기다렸어요. 아 이럴 때가 있죠. 요즘 은행 창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럴 때 있어요. 근데 제 차례 번호가 울렸는데 어떤 분이 덥석 제 순번 자리에 앉아 일을 보더라고요. 직원은 확인도 안 하고 그분 일 처리하고 그 뒤에 병원 갔는데 분명 제 이름이 호명됐는데 또 어떤 분이 진료실로 들어갔고 의사쌤이 당황했다고 하시며 진료를 봐주시긴 했는데 아 그냥 양보했다고 생각하려고요. 와 이분 진짜 와 진짜 이분이 아니 우리 청취자들은 왜 이렇게 착하시지 다들 너무 착하시고 양보 잘하시고 마음 넓으시고 아 진짜 제가 이래가지고 진짜 우리 청취자들 좋아하잖아요. 잘하셨어요. 거기서 뭐 소리 높여봤자 언성 높여봤자 뭐 아이고 참 2026년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게 진짜 이상합니다. 그죠? 박성근 씨 11년 만에 집 대출 다 갚았습니다. 대출이 있으니 내 집도 내 집 같지 않고 항상 새들어 사는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 정말 제 집이 되었네요. 기쁘고 후련하고 그동안 대출 갚느라 고생한 아내한테도 정말 고맙습니다. 야 진짜 축하합니다. 애쓰셨어요. 아니 내 집이라고 명의만 그랬지 누가 내 집에 살아요. 다 은행 집이지. 그냥 거실 한 칸 내 칸이냐 내 집이냐 이 정도지. 근데 드디어 다 진짜 훌륭하십니다. 축하해요 박성근 씨. 자 이렇게 무엇이든 공감해 드렸어요.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고요. 노래 들을게요. 김영우 씨 신청곡 들어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화요일 생방송 4부로 접어들었습니다. 김은수 씨, 3주 전 들어온 신입이 너무 힘들어해서 점심시간에 같이 돈가스 먹고 조금 전에 톡 이모티콘 하나 선물했어요. 신입이랑 오래 가고 싶은데 아직 한 달도 안 되었는데 힘들어하네요. 언니, 제가 또 뭘 해주면 신입이 힘을 낼까요? 와, 물론 한 달 안 되고 이 정도 힘든 신입 경험은 우리 다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렇게 또 선배가 고민하고 염려해주고 챙겨주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선배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고민할 정도는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엔 은수 씨에게 수박주스 쿠폰을 두 개를 보낼까 하는데 하나를 신입에게 이렇게 주면서 이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자기 얘기 없는 데서 했다고. 아니 그래도 이름은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냥 신입이라고만 했으니까. 수박주스 내가 이거 사실 있잖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해서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제가 신입이라면 감동, 선배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이럴 것 같은데요. 일단 두 개 보내드릴게요. 김은수 씨. 여은미 씨. 저는 수영을 무척 좋아합니다. 하다하다 지도자 자격증까지 취득할 정도로요. 매일 오전 수영을 하는데 내일 선거 날이라서 수영장이 쉬어서 너무나 슬프네요. 유유. 매일매일 수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흐흐. 이런 저 이상한가요? 뭐가 이상해요? 수영에 푹 빠지셨네요, 여은미 씨. 이런 분들 저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요가,

0: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6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1: 매일 저녁 6시, 언제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오늘 끝곡 에스파 레모네이드.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였습니다.

출근할 땐 그렇게 떠지지 않던 눈이 아침 대바람부터 번쩍 떠지고 침대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던 몸이 스르륵 쉽게 일어나게 되고 내 몸과 마음이 세상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죠. 근데요, 뭐가 됐든 오늘 하루는 온전히 우리만의 것이니까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속도에 맞춰서 즐기자고요.

싶을 정도로 정말 하루 종일 침대에 있었던 적도 많은데요. 그렇게 하면은 좀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휴일이 다 가버렸다 이런 생각에 좀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태양 나의 마음에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제

조금 부족했나 봐요, 여러분. 저는 원입니다. 영어로 YOU, you. 네. 약간 요원으로 들리기도 하죠. 유원입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5169님께서요. 오늘은 쉬는 날이라 아내와 함께 서해 바다로 바지락 잡기 체험하러 갑니다. 바지락 잡으면 주위 분들께 조금씩 나눠드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봉골레 파스타도 만들어주려고 해요. 설마 하나도 못 잡는 건 아니겠죠? 우와, 바지락 어떻게 잡아요? 이런 면에서 지식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 뻘에서 잡나요? 바지락? 6시내 고향 같은 데서 봤던

작가님께서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바지락이 많이 있나요? 요즘 이것도 뭔가 제철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더 통통한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 와 직접 잡은 바지락으로 봉골레 파스타 만들어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5169님께서 완전 로맨티스트시네요. 아유 아내분을 위해서 파스타까지 완전 풀코스로 대접. 한번 어땠는지 후기 남겨주세요. 궁금해요. 바지락 잡기 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상하 가족분들? 9816님, 매일 남편의 도시락을 싸서 아침 첫 버스를 타고 다녀오는 길입니다. 오늘도 힘내야죠. 이적 노래 중에 그대를 만나고로 시작하는 노래 듣고 싶습니다. 다행이다. 맞죠? 와 근데 매일매일 도시락을 싸시는 거예요? 와, 진짜 우리 아까 5169님께서는 로맨티스트 남편이셨다면 우리 9816님께서도 도시락 싸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게 저도 한때 이제 점심 식비를 아껴보겠다고 지역근무할 때 매일매일 전 저의 도시락

정말 대단하십니다. 듣고 싶으시다는 노래 당연히 들려드려야죠. 우리 9816님의 신청곡 이적의 다행이다 듣고요. 허각 하늘을 달리다 이어서 들을게요. 그대를

이적 다행이다 그리고 허각의 노래 하늘을 달리다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1210님 며칠 전에 결혼했어요. 오, 결혼식 날은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집을 나섰다가 휴대폰을 두고 온 걸 알고 다시 돌아갔고 겨우 출발했더니 이번에는 신랑 양복을 두고 와서 또 한 번 집에 들렀었답니다. 결혼식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왕복 운동을 두 번이나 했네요. 우여곡절 많은 아침이지만 덕분에 긴장도 풀렸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세요. 오! 일단 축하드립니다. 1210님! 이제 본격적으로 유부의 세계로 들어가셨군요. 아이고, 얼마나 기분이, 새로운 기분이 들까요? 아우,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 부부의 세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바쁜 날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뭔가를 두고 오게 되죠. 저도 항상 그래요. 뭔가 그 긴장되거나 아니면 중요한 날에 무조건 무언가를 두고 온답니다. 그래서 그 전날에 아 왠지 좀 꼭 챙겨야 될 것들 그런 거를 미리 챙겨놓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도 뭐 긍정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통은 좀 짜증내거든요. 아 이렇게 중요한 날에 아 또 뭘 두고 온 거야 이렇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짜증을 낼 수 있는데 뭐 덕분에 긴장도 풀렸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1210님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우리 결혼 축하하는 마음으로 생크림 케이크 쿠폰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자, 배미라님께서요. 오늘 에어컨 장만하러 갑니다. 작년에 에어컨 없이 고생을 해서 올해는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아이스크림 통째로

먹을 거예요. 여름아 천천히 오렴 제발. 아이고 작년에 정말 고생하셨겠네요. 선풍기는 있었겠죠?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시원하게 에어컨 장만하시고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니까 통째로 다 드시진 마시고요. 적당히 드시고요. 미란님 오늘 에어컨 잘 보고 오세요. 저희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YB 잊을게.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이연희의 플리마켓.

싸이 씨는 요즘에 그 리믹스 노래? SNS에서 그 한로로 씨의 노래와 싸이 씨의 노래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되게 재밌는 밈처럼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또다시 이제 핫해지고 있더라고요. 참 명곡은 세월을 가리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게 참 신기한 것 같죠? 네, 이렇게 두 곡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장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사이버 대학교.
7: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3: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저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바로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 소희의 산책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오, meeting up in my apartment 라는 소절부터 들으셨는데요. 특히 meet 다음에 up 까지 같이 붙어 있으면 약속해서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eeting up in my apartment. 약속해서 내 집에서

Can you count on your fingers?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정도야? 라는 겁니다. Can you count on your fingers? Or darling, 친한 친구니까 darling이라고 애칭으로 부른 거죠. Will you need the help of your toes? 아니면 너의 발가락에 도움이 필요할 정도야? 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야? 아니면 발가락까지 써야 할 정도야?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비밀 얘기들 많이 털어놔봐 라고 하면서 Can you count on your fingers? Or darling, will you need the help of your toes? 그 다음 Is it all pretty private? 들으셨죠? Is it all pretty private? 그거 좀 개인적인 이야기야? 라는 질문입니다. Is it all pretty private? 꽤 개인적인 거야? 라고도 해석하셔도 되겠어요. Or 아니면 Is it something everybody knows? 아니면 모두들 다 아는 얘기야? 이런 질문들도 충분히 일상 속에서 해볼 법한

이야기를 해주네요. 예, 친구들끼리 이렇게 밤새 수다 떠는 상황이 그려지죠. 뭐 물론 girls night만 있는 게 아니고 boys night도 있습니다. 주로 연애 상담을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겠죠. 이제 함께 들어볼게요. 다티의 girls night.

그럼 집중해서 리뷰 타임. 첫 번째,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다 얘기해줘. Give me the details of your life. 라는 문장 기억나시죠? Give me the details of your life. 특히 근황을 묻는 상황에서 Tell me what you've been up to lately. 이런 문장도 아주 좋겠죠. Tell me what you've been up to lately. 혹은 Catch me up on your life. Catch me.

0: 슬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7: 유동 골뱅이.
8: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9: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8: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9: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8: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7: 1544-8777.

0: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0: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0: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4: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6378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평소 3, 40분밖에 듣지 못했는데 오늘은 일이 있어서 일부부터 들었어요. 햄디 덕분에 힘 얻고 갑니다. 레드벨벳 파워업 신청합니다. 그러셨군요. 일부부터 함께 하시다니 정말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6378님의 신청곡 들려드려야죠. 레드벨벳 파워업 듣고 와요.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2090님 중국어 학원을 등록했어요. 두 달 전부터 독학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마음 잡기가 안 되더라고요. 돈 내고 다니면 억지로라도 할 것 같아서 시작했습니다. 가호의 시작 들려주시면서 응원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중국어 독학으로 진짜 쉽지 않잖아요. 학원 다니시는 거 추천드려요. 우리 2090님 중국어 마스터하실 수 있도록 상쾌한 아침도 응원하겠습니다. 짜요! 가오의 시작 듣고 올게요.

자, 오늘의 미라클 운동러들 만나볼게요. 4720님. 자전거 운동합니다. 한강 여의도에요. 오, 엄청나게 가까이 계시네요. 4720님. 우와, 여의도에서 자전거를, 아, 한번 옛날에, 정말 옛날에 대학생 때 한번 타보고 타본 적이 없는데, 탁 트여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5065님께서는요, 아파트 언니들과 운동 중입니다. 닭가슴살 먹고 봐요. 아침마다 좋은 선곡 감사감사요. 수고하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니 5065님, 우리 언니들은 지금 제대로 이렇게 카메라도 안 보고 계신데 너무 본인 위주로 찍어서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메무새를 가다듬고 있는 와중에 찍으셨어요. 모자에 가려서 저 언니들 얼굴도 궁금한데. 아유 너무 귀엽네요 진짜. 5065님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파트 언니들이랑 운동 잘 마치시길 바랄게요. 운동 문자 보내주신 4720님 그리고 5065님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벨라 헐트의 헤이 미키.

0: 부모님이 네. 다 부산에 계시니까 한 번씩 전화할 때나 이제 또 내려가서 얼굴 보고 이러면 네. 뭔가 모르게 그 사이에 조금 더 이제 기력이 쇠한 느낌.
1: 아, 맞아.
0: 뭔가 좀 짜네요. 그래서 이제 더 잘하려고 하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이틀을 못 가요. 그래서 부모님 집에는 하루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3일, 사흘을 있는 순간 그때부터 다시 싸움이에요.
1: 그러니까요. 아, 근데 그래서. 또 이게 가족이라 그런지 또 가끔 이렇게 다투더라도 저는 저희 집은 약간 1초 만에 풀리는 그런 편이어가지고
0: 바로 풀어요?
1: 아 진짜 왜 그런데? 이러고 막 승질내다가 그래서 뭐 먹을 건데? 이러면서 바로 풀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사실 지금도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매일매일 정말 5시에 일어나셔서 제 방송을 들어주시거든요.
0: 진짜요? 네,
1: 그 이걸로도 싸웠어요. 아니 엄마가 자꾸 야 너 그렇게 하면 청취자들이 너 싫어해. 너 말을 그렇게 좀 차분하게 아나운서처럼 해야지 하면 저는 아 그럼 재미없어.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러면서 막 싸우기도 했는데 박철기 아나운서 부모님께서 들으신 적 있으시대요?
0: 네.
1: 진짜요?
0: 그리고 뭐 가끔 이제 네. 저희 부모님 중에서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이제 네. 듣고 저한테 코멘트를 한 번씩 하고 뭐 재밌네 이렇게 하고.
1: 아 진짜요?
0: 네. 근데 왜냐면 제 예전에 방송을 할 때 네. 철저하게 다 차단을 했어요. 악플을 안 달기로.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1: 지지만 해주시기로.
0: 아니 너무 그 뭐 네. 심의 쓰시는 분처럼
1: 원래
0: 이거는 이렇고 이때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해서 네. 제가 한번 그걸로 엄청 화를 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좋게 얘기를 해서
1: 진짜 아예 합의를 했구나.
0: 예. 아니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네. 내가 회사에서 네. 선배들한테 코멘트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청취자 이제 시청자한테 내가 네. 또 이렇게 들어야 되냐고 하니까 엄마도 시청자다. 엄마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꼭 얘기할 수 있지. 또 이렇게 앉으세요.
1: 아니 근데 부모님들이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까다롭게 코멘트를 해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좋은 피드백을 주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0: 그러니까
1: 근데 듣기 싫긴 하지.
0: 듣기 싫다고 해놓고 속으로 또 생각해. 또 다음엔 안 해야지.
1: 맞아. 괜히. 엄마가 했으니까 안 해야지. 오늘 또 어떤 코멘트를 해주실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바로 연락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얘기 그만해 이러면서. 네, 오늘 박철기 아나운서는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저희는 우주소녀의 너에게 닿기를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6월 3일 수요일 KBS 조정식 FM 대행진 4268님의 오늘의 주제곡 IOI의 갑자기로 시작했습니다. 4268님께는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서울 파머스에서 100% 착즙 배도라지즙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이야기를 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좀 억울함이 있지만 근데 이제 아침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자면서 지나가는 시간도 행복하죠. 뭐 늦잠 자는 게 알람 없이 일어나는 게 우리 직장인들은. 근데 그게 또 오전에 일정이 없는데 일찍 일어나서 집에

음악은 뭐다? 자신감이다. 씩씩하게 밀어붙이는 퀴즈 타임. 조정 씩씩 아마큐어스. 자, 오늘 문제 푸실 식식이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푸실 식식이

제가 이제 그 소개팅이나 미팅이나 그 데이트를 할 때 혹시 흰살 생선을 먹을 때는 상대방이 이 생선이 어떤 생선이냐 물어봤을 때 모를 때 광어나 우럭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생선으로 말하는 게 낫다. 틀려도 이걸로 틀리는 게 낫다. 제가 조언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생선이 오늘 보기 중에 있고요. 정답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네, 식식플레이스 퀴즈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의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전갱이였습니다. 전갱이. 그래서 이제 그 횟집 가서 모둠회 먹고 이럴 때 이 회는 뭐야? 오빠 이 회는 뭐야? 했을 때 그러게 뭐지? 한번 씹고 한 두세 번 정도 씹고 전갱인가? 하면 됩니다. 전갱이 아니어도 하시면 돼요. 정답 맞히신 분 중 추첨 통해서 아메리카노 선물 보내드리고요. 방송 후에 FM 대행진 홈페이지

굉장히 그 사랑의 완숙기에 접어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정윤님, 요즘 계속 야근으로 힘들어서 휴일에는 밀린 잠을 자고 싶은데 부모님 수박 수확하는 거 도와드리러 왔어요. 수박 덕에 학교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수박만큼은 재벌보다 더 많이 먹었기에 감사하며 바쁠 때는 꼭 도와드리러 와요. 이게 또 수박 농사가 힘들잖아. 한여름에 또 하다 보니까 또 무겁기도 하고 무거운 거 이런 거 힘든 거는 좀 앞장서서 나서서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정윤님 효녀 효장가 효녀 정윤님의 사연이었고요. 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아니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2: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6: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7: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8: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9: 2656님, 다다음 주에 해외여행을 가기로 해서 다이어트 중인데 너무 힘들어요. 배가 고파서 잠이 제대로 안 오더라고요.

보면 성인 미술반에 다니는데 선생님께서 학생 마음을 닮아서 그림도 따뜻하네요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완전 힐링이었어요. 라든지 아들이 갑자기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라고 말해줬는데 그 말 덕분에 네,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같은 따뜻한 사연들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준 말들 보내주시면 이따가 소개하고 간식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S의 꿈을 모아서 1부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잠시 후 2부 안윤상 형님과 함께 들었어 들었어로 올게요.

0: 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뾰로로로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0: 대단하다.
1: 아니 근데 이번 성공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또 낚시 얘기라니까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유시민 그 작가님. 낚시 얘기할 때 그때 꼭 불러달라고 그때 말씀하셨었죠.
2: 나는 낚시 아카데미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도토미

0: 자, 일단 오늘이 선거 날이지 않습니까? 오늘 열리는 선거에 참여하는 게 중요할 텐데, 자, 그런 의미에서 나와주신 이제 정치인 트럼프 대통령,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에게 주의사항이 있다고요?
1: Okay, translate, lady.
0: 저 yes. 번역 준비됐습니다. 네.
1: We can both.
0: 통역하겠습니다.
1: We can both. 6 p.m.
0: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 짚어주셨고요.
1: ID 카드 체크.
0: 신분증을 꼭 챙겨야 된다고요. 네.
1: Vote area in the no picture. No picture.
0: 투표소 안에서
1: Don't do that.
0: 인증샷
1: Don't do
0: 인증샷 찍으면 안 된다.
1: Okay, okay.
0: 맞아요?
1: Okay.
0: Okay, okay.
1: Remember, don't do that. Don't do that picture.
0: 하지 말아라. Yes. 기억해라.
1: Alright.
0: 이 세 가지 괜찮니?
1: Perfect.
0: 완벽하다. 고맙습니다.까지.
1: Awesome.
0: 대단하다.
1: Yes.
0: 일단 이건 통역하는 저를 이제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고요.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신분증 꼭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 안 돼. 옆에 계신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도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2: 한국 투표.
0: 네.
2: 하시면 좋게 되면
0: 하시되 투표

네, 들었어 들었어 함께 했고요. 방금 들으셨던 노래 부석순의 청바지였습니다. 네, 8시 퀴즈 고스톱 미리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로 남겨두시면 챙겨뒀다가 전화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오늘이 아니어도 참여할 의향이 있는 분들은 말머리 퀴즈 달고 사연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권, 블랙박스, 여행용 캐리어, 곰팡이 제거제 이 4개의 선물 중에 하나씩 골라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5번까지 도전이 가능하니까 모든 선물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퀴즈를 틀려도 전화 연결만 돼도

사실은 그냥 뭐 크게 막 힘주고 한 얘기가 아니고 지나가는 말로 딱 드는 생각을 한 건데 이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 딱 가슴에 꽂히는 말이지. 아 내가 너무 힘주고 살았나? 내가 너무 막 이것저것 너무 막 신경 쓰고 살았나? 너무 힘주고 살지 마세요. 괜찮아요. 대충 사세요. 막 이런 말이 사실 오히려 우리한테 힘이 될 때가 많죠. 아, 좀 특히나 또 간호사 쌤이 그러시니까. 쪼냉님

분위기 좋아지고 그럼 다 갚는 거예요. 사람 다 3명 이상 모였을 때 옛날에 이 선배가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하면서 미담을 몇 번 되새김질 해주세요. 최고입니다. 자, 터보의 사이버 러버 들을 거고요. 광고 듣고 또 축하 축하 축 달려보겠습니다.

0: 하나 준비해 가시고 그리고 입장하면서도 그 상의 탈의를 무조건 해야 돼요. 들어가서 딱 이 신고식이에요. 댄스 신고식을 입장하면서 딱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기억하세요. 자, 세훈 씨의 아내 아름 씨께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시아버지 이재용님의 61번째 생신을 축하해 오셨는데 시아버님 이재용님 제복이 있는 이름이네요. 예,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집안입니다. 축하 축하 축하! 대단합니다. 자현 씨의 고2 아드님께서 첫 번째 책을 출간했습니다. 김시경 이제 작가님이에요.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작가가 되길 바랍니다. 축하 축하 축하! 고등학교 2학년이 책을 그죠? 예. 자, 2089님 여자친구랑 속초로 첫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장거리 운전도 그냥 신난대요. 괜히 싸우지 말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축하 축하 축하! 첫 여행으로는 속초가 좋아요. 속초가 괜찮아요. 왜냐면 바다도 좋고 그리고 적당히 장거리고 로맨틱하고 먹을 것도 많고 속초가 좋습니다. 잘 다녀오시고 운전 조심하시고요. 자 축하 축하 축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3부 퀴즈 고스톱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부 퀴즈 고스톱도 많이 도전해 주십시오. 문자 샵 8910으로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3부까지 잠깐 바이바이.
1: 안녕하세요. 대한이비인후과 K이사장 구자원입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는 여성에게만 필요한 예방접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편도암, 설암 등 구인도암의 주요 원인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구인도암 환자의 대부분이 남성인 만큼 남성 청소년의 HPV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만 12세

0: 확정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동물입니까?
1: 기린과 찍는 그런 사진들을 되게 좋아할 것 같던데. 분명.
0: 거긴가? 저 SNS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제 기린이 목 내미는 무슨 호텔이 있던데 세렝게티에.
1: 네네, 막 그런 데 가는 거.
0: 아, 그렇구나.
1: 네.
0: 아유, 즐거운 예방접종 잘하고 가시고 아시겠죠?
1: 네.
0: 네. 자, 오늘은 어떤 선물 노리십니까?
1: 일단 꽝만
0: 아,
1: 피하자
0: 꽝만 피하자.
1: 주인인데.
0: 저 이거 휴가철 맞아서 여행용 캐리어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오늘도
1: 네.
0: 퀴즈 잘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 네,
0: 파이팅 한번
1: 알겠습니다.
0: 외치게. 파이팅!
1: 화이팅!
0: 아, 좋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다음 도전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0님이시고요. 7시에 출근해서 식디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일을 배우는 것도 버겁고, 이해 능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 자존감이 낮아져서 식디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우렁맘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셨는데 제가 오늘 뭐또 자존감 완전히 올려드려야 되겠네. 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아니, 음성이 너무 밝으신데요. 왜 이렇게 또그 메시지에서는 자존감이 낮아지셨다고 또 그러셨어요?
2: 자존감이 낮아졌지만 또 식디 목소리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0: 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 우리 닉네임은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우렁맘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우렁맘이에요?
2: 네, 우렁맘이에요.
0: 왜 우렁맘이에요?
2: 제 아들이 우영이에요. 근데 증조 할머니한테 이름을 얘기를 해줬는데 잘못 알아들으시고
0: 우렁.
2: 우렁이 이렇게 되는 물어서
0: 아니,
2: 그때부터
0: 누가
2: 이제
0: 이름을 또 우렁이로 짓겠어, 그죠? 예. 아, 그래서 귀엽게 이제.

0: 우리 30대 후반 후반.
1: 아, 예, 선배님들.
0: 네, 자, 보리님과 우렁님이 맞붙습니다. 그러니까 20대들과 이렇게 있을 때 30대들이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좀 잘해야 돼요, 보리님. 그죠?
1: 아, 열심히 최선 다하겠습니다.
0: 직장에서 그렇게 좀 많이 중간 그 브릿지 역할 많이 하시죠? 악교 역할.
1: 아, 네, 가교 역할 잘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이게 30대들의 역할이 중요해. 네, 우리 또
1: 네,
0: 40대들도 5, 60대와 또 브릿지 역할 또 잘해야 되고, 우리 세대 간의 통합을 또 우리는 또 향합니다. 아시겠죠? 자,
2: 네.
0: 구호 연습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한번 외쳐주세요. 우렁과 보리입니다. 원, 투, 쓰리!
1: 보리.
0: 아, 보리가 살짝 빨랐어. 아, 40대라 느린 건 아닙니다. 아, 지금 약간 컨디션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쵸, 우렁맘님?
2: 아닌데.
0: 그럼 하나, 둘, 세트로 한 번만 더 가볼게요. 하나, 둘, 셋!
1: 보리.
0: 잠깐만.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구호에서는 느릴 수도 있지만, 우리 40대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혜를 바탕으로 퀴즈는 더잘풀 수가 있다.

0: 잘해. 네. 감사합니다.
1: 아, 좋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0: 네.
1: 네, 우리 그 신부랑 또 맛있게 드시라고 저희가 그 피자 쿠폰 보내드릴게요.
0: 아, 감사드립니다.
1: 네, 이제 감미로운 멜로디로 우리의 또 잠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
0: 바이바이.
1: 네. 자, 우렁맘님.
2: 네.
1: 야, 우리 그 진짜 이제 너무 잘하셨고요.
2: 네.
1: 예.
2: 네.
1: 이거 뭐 우리 같이 회사 다니는 20대 누구 나와도 이렇게 우렁님처럼 잘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2: 아줌마는 살아있다.
1: 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물도 네. 잘 뽑아주셔야 됩니다.
2: 네.
1: 1번부터 5번 중에 골라주세요. 꽝 피해 가셔야 됩니다. 랜덤 박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1번 벌이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의 명언이었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정답자 중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조정식의 FM대행진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명단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해물 밀키트 세트의 주인공도 뽑아서 같이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좀 보겠습니다. 우리 김가향 씨께서 출근 안 하니 늦게 자고 늦게

창문 열 때도 어 양치 락 아 하면서 양치를 하시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약간 은연중에 외로움. 그러니까 나와 같이 아침 시간을 가족들이 보냈으면 좋겠다. 근데 본격적으로 깨울 수는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아, 김병수 씨, 식디 어제 먹다 남은 찌개가 쉬었네요. 냉장고에 넣어달란 아내의 말을 안 들었어요. 이제 아내 일어날 텐데 혼나야겠죠? 어, 여름철에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이게 그때 저희 그 얘기 나눴었지만 미국에서 그 다진 고기 같은 거 냉장고에 넣어놔도 뭐 햄버거병 미국에서 많이 걸리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특히 여름에는 그 생각보다 엄청 세균 번식이 빨리 된다고 하니까 다시 드실 거면은 이제 드시는 곧장 바로 냉동 보관하시고 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생활 속 지혜도 함께 나누는 조정식의 FM 대행진 함께하고 계시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0cm 빅나티의 딱 10cm만.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네, 선거날 아침 조정식의 FM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오후 6시까지 선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시간 지켜서 꼭 하시고 신분증 네, 꼭 챙기셔야 하고 또 비밀 투표입니다. 네, 인증 때문에 또 무리한 인증하시다가 네, 선거법 위반하지 마시고요. 네, 인증도 또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4부는 최태성 쌤과 함께하는 별별 히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만나요.
1: 알쏘!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3: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4: 격리나라.
5: 안녕하세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6: 매일 오후 4시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
7: 무서워, 너무 무서워.
8: 약속 나간 와이프한테 데리러 가겠다고 했는데요. 급구 괜찮다고 해서 그냥 집에 있었는데 와이프가 현관문을 다 때려 부술 듯이 들어와서 갑자기 신발 정리를 할 때요. 아, 이거 갔어야 됐나.
7: 갔어야 했어요.
8: 막 뭐가 우당탕탕 막 신발장 여는 소리 막 꽝꽝꽝꽝 쿵쾅쿵쾅 신발도 막

0: 분들 중 추첨 통해서 한 분께 최소한의 삼국지 책을 보내드립니다.
1: 스스로 싸움터에 가서 공과 함께 죽으려 하여 걸어서 가니 신여 김씨 등 다섯 사람이 만류했으나 그만두게 할 수 없었다. 정종실록. 고려 여인 여흥민씨지만 원경 왕후가 드디어 시아버지 덕에 조선 왕자의 부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때 원경 왕후의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0: 아니 아버님이랑 좀 사이가 좋아서 이렇게 좀 세자 책봉도 되고 뭐 이런 거 바라지 않았을까요?
1: 그렇죠. 지금 네. 뭐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관계 개선을 바랐지만 이게 조선 개국 직후에 상황이 더욱더 꼬입니다. 그러던 1398년 8월 26일 남편 이방원이 집으로 와서 격앙된 목소리로 이런 말을 던지네요. 도저히 정도전을 그냥 줄 수 없다. 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0: 이게 뭐 뭐냐? 눈의 가시라는 말.
1: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정도전 조선의 설계자죠.
0: 조선을
1: 이 정도전의 주도 아래 이방원 남편 이방원의 숨통을 조여 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사병을 혁파하라. 그러니까 왕자들, 그러니까 이방원이 갖고 있었던 사병들 다 몰수. 하려고 했던 것이죠.
0: 군대는 나라만 갖고 있어야 된다.
1: 그렇죠. 이게 왜냐면 정도전은 이

0: 두 남동생을 통해가지고 무기와 갑옷을 빼돌려가지고 친정집에 숨겨둔 겁니다.
1: 아, 이게 또 명문가라죠.
0: 집이 명문가니까. 네,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행여나 공격당하면 이거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도록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야, 플랜 B를 멋있다. 준비를 했던 거예요. 야, 이 진짜 이 부인 너무 야, 잘 만났어. 네. 결국 남편 이방호는 아내의 이런 응원 덕분에 군사를 일으킵니다. 아, 이게 그 유명한
1: 왕자의 난.
0: 1차 왕자의 난. 결과는

0: 뭐예요, 뭐예요?
1: 나도 싸움터로 가서 남편과 함께 죽겠다. 그러면서 갑옷을 입고 막 뛰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2: 세다.
1: 시종들이 어머나. 이거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막 말리는 거예요. 막 신랑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나라! 나는 나갈 것이다! 아니, 되옵니다! 이러시면, 나라! 나간다! 막 이렇게.
2: 진짜 주관이 강하고 강한 여성이다.
1: 아유, 이게.
2: 멋있다, 멋있어.
1: 대단합니다. 진짜, 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근처에 사는 노파로부터 이방원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2차 왕좌의 난에서 남편 이방원이 승리를 거둔 겁니다. 야, 이때 원경왕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2: 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 기계가.
1: 그러니까 이게 이런 여성을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서 찾기가 쉽지 않아. 이게 아마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에 만난 그렇죠. 모습일 것 같아요. 네.
2: 아, 대단하네요. 진짜 사실 뭐 왕을 만들었네요.
1: 만들었죠. 네. 네, 진짜 킹메이커. 진짜 이 원경왕후 없었으면 과연 태종 이방원이 있었을까?
2: 그렇죠.
1: 라는 생각이 들고 태종 이방원이 없었으면 세종이 있었을까?
2: 그러게요.
1: 이게 세종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원경왕후가. 그죠?
2: 세종도 이렇게 또 괜히 성군이 된 게 아니네요. 또.
1: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 원경왕후라는 인물은 태종의 시대를 만들었고 세종의 시대를 낳았던 이 조선시대는 어마어마한 지분이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2: 진짜 대단한 왕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 여성. 그죠?
1: 그렇죠. 네. 이렇게 몇 년의 시간 동안 남편 이방원이 왕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쏟았던 원경 왕후. 그렇게 1400년 11월 드디어 남편 태종이 왕으로 즉위하고 자신은 조선의 왕비를 거머쥡니다. 정말 태종 이방원은 정말 부인 잘 얻은 덕에
2: 그러게요.
1: 드디어 조선의 왕이 된 거죠. 정말 그 죽음의 고비에서 서로를 격려해 주었던 동지이자 부부 태종 이방원과 원경 왕후. 세상에 이런 부부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부부가 함께라면
2: 네.
1: 그 어떤 힘든 세상도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그렇다. 역사에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2: 얼마 전에 또 이제 부부의 날이었었잖아요.
1: 네.
2: 또 스토리가 네. 지금 또 이야기 들으면서 네. 이게 아내분들뿐만 아니라 남편들도 좀 그 역할을 또 잘해가지고 그죠.
1: 네.
2: 사이좋게 잘 지내면 네. 뭐 어떤 결과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제부터.
2: 좀 대충 알고 있는데
1: 충격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2: 이게 또 이게 뭐 잘 되고 나면은 또 이렇게 또 다들 사도 막 밴드들처럼
1: 정말 사람 사는 게 쉽지 그러니까 않아요.
2: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면 좋겠지만
1: 그런 해피엔딩 거의 없습니다. 네.
2: 또 반전의 이야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노래 듣고 오기 전에 선생님 한 능검 문제 한번 더 내주십시오.
1: 한국인이라면 아무도 못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 나갑니다. 조선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가 청의 수도 심양의 인질로 끌려가게 된 배경이 되었던 전쟁은 무엇일까요? 1. 임진왜란 2. 정유재란 3. 병자호란 4. 병인양요. 네,
2: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8910으로 보내주시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 뽑아서 최소한의 삼국지 책을 보내드립니다.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SG워너비의 내 사람 듣고 올게요.

0: 선생님 오늘 문제 정답을 발표해 주십시오.
1: 정답은 3번 병자 호란.
0: 네. 자, 오늘 정답 선물 받으실 분들과 큰별쌤의 책 최소한의 삼국지 받으실 분들 명단은 FM대행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큰별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오늘은 부부끼리 꼭 안아주기.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0: the beat, stop the beat, drop the beat, give me a second. Kick it.
1: 예, 오늘도 뭐 오면서 방송을 들었는데 아주 예, 재밌네. 아, 앞으로 계속 밀어주면 또 저는 또 끌어주고 이렇게 밀고 당기고 그러면 뭐 이제
2: 안녕하십니까 이효룡입니다.
1: 비슷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네네 어쨌든 쿨 FM을 좀 이렇게 예, 재미있게 예, 감사드리고요.
2: 조정식의 FM 대행진도 음악 앨범도 같이 듣자.

신화, 유기농 차 전문기업 프로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보리차,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락관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주식회사 부성에서 깔끔한 제로곰취 미세차, 한강의 최고급 특별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호주 건강기능식품 신유빈의 마더네스트에서 프로폴리스 맥스 스프레이 선물 세트,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젤,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스마트 블루투스 LED 스트립,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주식회사 산과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

네, FM 대행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 끝으로 들으실 노래 오마이걸 바나나의 사랑이란 건 네, 흐르고 있고요. 저는 내일도 7시에 찾아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잠깐 빠빠이.

에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시 구간 포함해서 전 구간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